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세를 놓은 채 10년 사이 7억 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형량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이 대통령이 지난주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원서 접수 시스템을 교육부 등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이번에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만큼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파업 당시에 700여 대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버스를 최대 1,300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과 불편을 덜기 위해 지하철도 하루 202차례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미국 국채 매도세가 심화하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웹에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21분 기준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0.029%포인트 오른 5.012%를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긴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은 90%를 넘어섰고, 월가 주요 투자 은행들도 잇따라 인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92.4%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전약 70%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으로 오는 12월까지 기존 금리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은 98.2%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0: 0.1을 맞췄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48% 내린 7,619.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56% 내린 26,186.41에 각각 작을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폐쇄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지만 최근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락해 전월 대비 2.4%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전달 대비 6.1% 하락하는 등 원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는 등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 손익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사업 실적을 보면 상반기 자동차 보험 매출액은 10조 6,3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반면 발생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84.9%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로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서륙 내륙은 일교차가 커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9도, 습도는 5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원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됐던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론이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찍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시작이 약간 약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좋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흐름은 연준의 선택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내일 모레 새벽에는 9월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준 못지않게 주목해야 될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 BOJ입니다. 왜 일본에도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유리한 면이 있죠. 정부가 이거 수정을 시사했는데 일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뭔지 미리 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절세를 지원하는 셈이죠.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용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호 우리은행 WM 상품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0: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예, 그때 이후로 금리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간밤에는 미국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었다고 해요. 5% 이게 얼마나 높은 거예요?
1: 이거 레벨 자체만 들어도 좀 높죠. 우리가 예금 금리가 한국에서 뭐 한 3%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기준 금리가 5%, 초단기 금리가 5%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고요. 이게 높았다는 게 당연히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이긴 한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이렇게 보기 전에 왜 이렇게 5%까지 갔느냐,
0: 그러니까.
1: 채권시장이 과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5% 최근에 찍었던 게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가고 정상화돼가던 2023년 이제 10월 이후에 2024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 금리는 미국에 5.5%였습니다.
0: 그렇죠. 상당히. 엄청 높았죠 그때는.
1: 근데 지금은 3.75%죠. 근데도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시장이 결국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준 금리보다 우리가 장기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지금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어딘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곳은 재정일 수도 있고
0: 네네.
1: 트럼프가 자꾸 키우고 있는 전쟁일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국가 펀더먼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채권시장이 자꾸 경고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참 그것도 재밌단 말이죠. 시장에 건들지 않아도 이렇게 경고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금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에 뭔가 우려가 있을 거라는 거를 시장이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1: 맞습니다.
0: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슈퍼위크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92% 정도로 보고 있네요. 거의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페드워치 금리 인상 베팅 비율이 92.4%까지 오늘 아침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 예.
1: 만약에 이게 좀 돌발 변수가 생겨서 만약에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미국의 연준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한 번 인상 정도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요. 다만 그 이제 긴축으로 가는 속도와 그 타이밍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막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올렸을 때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다.
1: 예.
0: 예.
1: 그런데 만약에 올리지 못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 FOMC 때 또 금리 인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0: 근데
1: 그때 케빈 어시 의장이 동결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주장의 논거가 뭐였냐면 기준 금리는 낮은데 이미 채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충분히 긴축적이다. 그래서 일부러 정책 금리를 애써 먼저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논리를 들어서 또 한번 동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권시장의 경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 채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 매도가 조금은 더 거세지면서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0: 그러니까
1: 지금 우려감도 좀 듭니다.
0: 지금 당장 안 잡고 이거를 방치를 하면은 나중에 비용이 훨씬 커질 테니까
1: 그렇습니다.
0: 나는 지금 팔겠다.
1: 예.
0: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라고 독창적인 논리를 들이대고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트럼프는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외친 적이 없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금리는 무조건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0: 놀랐습니다. 신의 기적 같은 논리를 항상 들이대기 때문에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추가 금리 인상 이번에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뭐 98%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 압력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 이번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채권시장이 약간은 잠잠해지는 한숨 돌리는 쪽으로 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도 동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조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한번 맞고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FOMC는 FOMC고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게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다라고 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이 기준금리 언제 결정합니까?
1: 일본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예정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일본도 인상을 해서 1.25%로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반적인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는 이런 사이클 자체가 약간은 동떨어진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제 기억에는 이제 일본 기준금리가 슬금슬금 높아지기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일본의 국채시장 금리도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0: 아.
1: 그래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이 금리 스프레드, 국채금리 차이 자체가 예. 굉장히 많이 좁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금리 차이가 많이 크게 날 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한 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400BP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뭐 어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5%였고 일본이 지금 대략 한 3% 정도 상황이니까
0: 네.
1: 거의 2%포인트, 200BP 정도밖에 지금 네.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이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아마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좀 불거지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우려감도 좀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0: NK 트레이드 청산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서 달러당 163엔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최근에 엔화 상승을 단기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던데 일단은 일본의 통화 정책 이렇게 기준금리 높이는 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1: 지금 이제 엔화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 엔화 약세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지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정부 네.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결국 엔화의 펀더멘탈리 놓고 볼 때는 엔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엔화 이제 강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러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그러니까 즉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그동안 뭐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고금리 상품에 투자했던 엔화가 다시 일본으로 본국으로 회귀를 할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엔화 강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네네. 그런 의견이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의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차이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지금 엔화 가치가 약간씩 급반등을 했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정책 공조 개입 때문에 한 번씩 강세로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정책 공조가 약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만큼 약하진 않았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엔화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속도가 빨랐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10년물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일본 간의 국채금리 차이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 네.
1: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엔화가 2%만 정도 더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온화이딩, 그러니까 클리어런스 네네. 청산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엔화로 일본의 엔화로 미국에 투자되어 있던 어떠한 이제 자산들을 매도를 해야 되겠죠.
0: 네.
1: 대표적인 자산들은 아마 이제 미국 채권이 대부분 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겠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은 뭐 고금리, 고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일본이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한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0: 채권 가격은 물량이 그만큼 나왔으니까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금리 오르는
1: 맞습니다.
0: 것이고
1: 그렇게 예.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의 혼란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BOJ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BOJ가 금리를 높인다. 그렇다면은 이게 엔화의 가치가 더 오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더 청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1: 예,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듯이 지금 엔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맹점 중에 하나, 가장 정책적인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정부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가 네. 이제 이끌고 있는 정부죠. 과거에 아베노미스를 개선을 해서 개선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뭐 재정을 충분히 쓰겠다라는 네, 입장이죠.
1: 네, 네. 충분히 쓰겠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그 재정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 네.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유지할 거야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0: 네.
1: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일본이 아무리 뭐 채권 열심히 발행을 하고 재정을 열심히 푼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그 신뢰의 발행자에 그렇죠. 대한 신뢰랑 연결이 되는 예. 것이거든요.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

0: 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캐나다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금리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일본의 엔화 강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엔화 강세가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공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약간은 아리까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1: 그러면은 시장의 혼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은 시장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은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동결하거나 뭐 인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0: 금리의 수준 자체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또 반영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양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통화 정책의 속도 그리고 이 상황 그리고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 이거에 따라 달려 있는데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대가 얼만큼 쏠려 있느냐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일본이 너무 정부 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줄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 우려가 조금 불거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인상은 하되 천천히
1: 차근차근히 한다.
0: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엔캐리 청산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전에 일본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때 발작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반응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금요일 날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의 재정적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나이 정부, 다카이시 사나이 정부에서는 일본의 재정수지 나오는 수치보다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0: 그래서 공식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산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뭐 공공기관을 어디까지 포함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책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서메이션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의 지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1: 수치상으로는 명확하게 보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와 또 환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생존형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이동한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많은 어떤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검토받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2도 올렸고 영국도 곧 올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고금리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미국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미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그렇다면 달러 대비 표시로 되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들은 모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컬 통화들은 절하가 되는 거죠. 로컬 통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옆에 있는 국가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그 교역 관계에 따라서 그 국가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그 나라로부터 억지로 수입을 해 인플레이션을 당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효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가 아무도 없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고 선진국이 올리고 일본이 올리게 되면 내가 올리기 싫더라도
1: 따라올
0: 인플레이션을
1: 수밖에
0: 안 쳐서
1: 없다.
0: 당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최근에 우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0: 굉장히 안정적이죠.
1: 1600원에 간에 만에 그러다가 지금은 12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또 우리 환율은 엔화랑 연동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엔화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된 흐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될것 같고요.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지금까지 하락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또 내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반도체 머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급의 심리 수급의 이 수급 여건 자체가 달러 매도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상반기 때 봤던 원달러 환율 1,550원도 되게 이상한 거지만 한 두 달 동안 200원 확 떨어진 것도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균형점 어딘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네요?
0: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 때문에 잘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긴 시각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0: 현재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이 저희가 금리를 다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금리와 환율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호 우리은행 WM 상품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토지 그리고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고지서가 지금 집으로 다 날아들고 있죠.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산세가 작년보다 8.9% 뛰었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세무사와 함께 종부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그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버려 안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우물정의 공구사호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쪽에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다들 받으셨습니까? 오늘부터 받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재산세 지난해보다 8.9%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3 세제 개편 뒤에 논란이 많았던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미리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이거는 또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관련된 부동산 세금 이야기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그 서울시가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1: 네, 작년보다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9월 달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분은 1년치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네, 절반은 이미 7월에 내셨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분의 절반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합쳐서 예. 총액으로는 4조 8,236억 원입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1조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0: 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난 겁니까? 집값이 올라서 그래요?
1: 네, 집값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네. 부과된 건 땅도 있으니까 땅값도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거 기준이 되는 게 공시 가격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시세가 네.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8.98% 정도 올랐는데 공시 가격 자체는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강남 서초나 송파와 같은 이른바 고가 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시세 8.98% 오른 것이 공시 가격에 반영됐을 때는 약 25% 내외 올랐습니다.
0: 그러니까
1: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고요.
0: 네. 아, 네. 알겠습니다. 25% 올랐다. 그래서 서울 집주인들이 재산세 5,119억 원을 더 냈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서 거친 세액이 1년 만에 40%가 넘게 늘었다고 해요. 일단은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면은 시가로는 어느 정도예요?
1: 대략 한 18억대에서 20억 뭐 정도까지에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서울에서는 막 그렇게 고가까지는 아닌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초과 주택에서 거친 세액이 이거 늘어난 거 이것도 집값 상승 영향입니까?
1: 예, 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예. 그 토지분을 제외하고 주택분만 계산을 하면 연간으로 치면 한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오히려 이제 동대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그 12억 초과하는 주택의 수가 대략 한 6배 정도 늘어났고요. 주택수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수가 6배 정도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그 재산세는 4배 정도 더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지역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0: 그렇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저가 지역이라고 했던데도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재산세 9월분 재산세 고지서인데 그러면 이거 언제 기준인 거예요?
1: 이제 25년 한 해 동안 네. 오른 것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지금 25년 한 해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쪽이 상승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강남 한강벨트 쪽 네. 마포와 같은 지역들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이 지금 9월 달에 나오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25년 한 해 동안에는 상승폭이 좀 낮았습니다.
0: 올해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1: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올해 오른 부분들 특히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주택분 재산세의 상승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0: 지금 그렇다면 공시가격 내년에 증가 양상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1: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의 집값 상승은 주로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네. 고가주택이 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한 5천억 정도 증가한 것이 대부분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서는 재산세가 오히려 작년보다 8.7% 정도 줄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반대로 얘기하면 그 중저가 주택에서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었던 부분을 강남 서초 용산을 포함한 이 고가 주택 지역이 더 많이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5천억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양상이 좀 반대로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0: 내년도에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 이것도 조금 손보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요?
1: 지금 몇 년째 공시가격의 그 상승률 자체는 전체 평균을 낸 상승률에 대한 거는 시세 대비한 상승률에 대한 거는 동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동결을 한 것이 지금처럼 여전히 재산세 기준으로는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면 시세 대비한 공시가격의 흔히 얘기하는 비율,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예. 것은 한 3년 동안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 지금도 동결이죠.
1: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시세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그 비율을 동일하게 69%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 재산세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야, 이거 현실화까지 동시에 가면은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좀 네. 걱정이 됩니다. 6635번 쓰시는 분, 나도 종부세 납부하고 싶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대상은 아니라서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슈 살펴볼까요?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계산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1: 네 처음 직접 그 예. 계산을 해서 비교해서 고지까지 해주겠다라고 한 것은 그 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재밌는 건 이제 이 이슈가 8월 3일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종부세를 좀 더 세게 매기겠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있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거주와 동시에 공동 명의인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공제액을 인당 기존에보다 훨씬 낮은 네. 4억으로 확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공동명의 비거주하고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거주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투기와는 상관없는 1주택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비거주라는 이유 때문에 특히 공동명의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내게끔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똑같은 집을 단독명의로 갖고 계시는 분에 비해서 논리적으로는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일이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0: 그렇겠죠.
1: 공동명의 예. 1주택자는 그 만약에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한 게 세금이 더 적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나 저렇게 단독명의인 것처럼 계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그냥 더 낮은 종부세를 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납세자가 직접 뭐 도움을 얻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신청을 특례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잘못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이게 금액이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0: 아, 뭐 유불리가 바뀌니까.
1: 네. 그럼 예. 이제 다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예. 취소를 하지 않으면 역시 그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을 내지 못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직접 그 두 개를 비교한 금액을 네. 계산해서 고지를 해주겠다라고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0: 제가 저번에 위원님 설명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C라는 말이 나와가 네, 예, 거의
1: 너무
0: 반
1: 예. 복잡해서 네.
0: 그런 욕이 나올 욕은 아니었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네. 욕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네. 좀 이렇게 매도를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간에 세법 이런 거 보시면은 세법의 현장 일선에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세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1: 뭐 저도 해외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쪽이 상대적으로 네. 뭐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쪽이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서 좀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0: 처음부터 원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세법의 기본적인 철학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세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부부공동 1주택에 있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특례 신청 판단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들이 분명히 있나 보죠.
1: 네, 제가 상담할 때도 가끔 뵙는 경우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날짜를 놓쳐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네. 네, 실제로는 좀 있었습니다. 그 구시청장께서 밝히신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제로 전수조사를 다 한 거죠. 이거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었었는데 특례를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5,700명.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특례를 신청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소해달라 공동명의 각자 내겠다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이 약 2,900명 정도 국세청의 판단에 따르면 있었다고 합니다.
0: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다소 이례적이고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구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이니까 그러면은 내일부터네요. 올해는 당장 일단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내는 방법은 각자 내놓아내거나 아니면은 한 명을 1주택자로 정해서 특례를 받는 건데 각각 공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1: 우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주할 때와 거주하지 않을 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0: 네.
1: 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이실 경우에 단독 명의자는 14억을 공제하고요.
0: 네.
1: 남은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 경우에는 각각 9억씩 공제를 해서 18억을 제외하고 과세가 되고요.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단독 명의이신 경우에는 9억을 차감해주고 공동 명의일 때는 이게 이제 당초 4억씩이었다가 각각 2억씩을 늘려서 6억씩 공제해서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0: 뭐 세법 개정안 이후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1: 이제 개정 정부 수정된 안이 네. 지금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네. 국회 통과까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0: 아, 그러면 또 이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1: 있습니다.
0: 거네요?
1: 있습니다.
0: 예. 이게 예년에 비해서 복잡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직관적이 된 겁니까?
1: 비거주라고 하는 다른 요소가 들어왔다는 네. 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이죠.
0: 비거주 1주택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 비거주 1주택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각 인사들도 비거주 1주택자 좀 있죠. 저희 제작진이 종부세 해당 없다고 앵커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세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1298번 쓰시는 분. 저희는 남편 앞으로 아파트가 있고 딸 앞에 한 채가 있고 딸은 일 때문에 해외에 계시대요. 결혼했고요. 이것도 2주택에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까?
1: 네.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셨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일시적으로 부모님에게 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분명하게 다른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지방세와 국세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달리 유지하고 있느냐이기 예, 예. 때문에 결혼해서 해외 파견 나가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른 각각 다른 세대 별도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건 합쳐져가지고 재산세가 너무 더 나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1: 그렇다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합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나온 거예요?
1: 그렇죠. 네. 재산세는 합쳐도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는 합쳐지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네. 더 나올 일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에게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은 즉석에서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각자 내는 게 특례 신청 때보다 무조건 유리한 구간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1: 가장 쉬운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4억을 넘고 네. 18억은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단독명의일 때는 14억을 넘으니까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내야 되는데 공동명의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한다 하실 때 각각 9억씩을 빼주니까 18억이 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 거꾸로 14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때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구간에서는 공동명의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18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뿐만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신지 그다음에 그 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고 이제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제 거주 중심으로 바뀌니까 네. 거주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셨는지에 따라서 고령이시고 보유와 거주 기간이 길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독 명의로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경우들도 나이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0: 금액으로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하는 그냥 공동 명의로 특례 신청을 해라.
1: 이게 일괄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나이와 그다음에 보유 거주에 따라서 네. 각각 공제율,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이 만나는 것이 다 금액, 집값 자체하고는 딱 네. 정확하게 외침되지는 않습니다.
0: 이거 세무사 옆에서 로비하신 거 아니죠? 세법 개정안을
1: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종부세는 세무사와는 상관없이 네. 그 고지를 해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사 엄밀히 말하면 세무사 영역은 아니기는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세무사가 네. 복잡해진다고 도움받을 것도 없긴 하네요.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이고 오래 거주하고 그렇다면 부부가 각자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기본적으로는 항상 공동명의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1: 특례로 예.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세액공제가 더 고령이어서 유리해지게 되면 그걸 취소해서 이제 단독명의 방식으로 특례를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젊고 거주기간이 짧으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반대로 더 유리하죠. 공제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네. 실거주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0: 일단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긴 유리하다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1: 정확히 맞습니다. 대신에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종부세만이다 보니까 유불리가 금액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양도세를 또 언젠가는 파시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에서도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0: 예. 오늘은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은 여기 여기까지 나올 뻔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7696번 쓰시는 분 종부세가 바뀐다고 하지만 저와 같은 서민층에서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은 전 국민의 종부세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 대체로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 봐요.
1: 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공동명의 예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맞벌이보다는 아버님 외벌이이신 경우가 많았고 네. 자금 출처가 다 아버님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집을 사더라도 아버님 명의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것이 공동명의가 종부세든 혹은 양도세든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 맞벌이도 늘어나게 되면서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인 거죠.
0: 합법적으로. 근데 네. 5804번 쓰시는 분 공동명의라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네. 네.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1: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그죠. 세대를 네. 나누게 되면 그 경우에도 그 집을 아직 정리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일단 없으셔야 되겠지만 각각 계산 그러니까 네. 특례 신청을 못 하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예. 그런데 이제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반씩 나눠서 갖고 있게 되니까 네. 역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공동명의로 해두시는 게 나중에도 유리하긴 합니다.
0: 부부 사이가 나빠도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14억에서 18억까지는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요즘 서울 집값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강남보다는 중저가 이런 데를 보실 테니까요.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부부 공동명의를 무조건 고려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1: 네, 무조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종부세

0: 시뮬레이션도 돌려봤대요. 공시 가격 15억, 시세 22억 원. 공시 가격 20억에 시세 29억 원, 공시 가격 30억에 시세 43억 원. 이렇게 보면은 종부세가 얼마나 변하는 겁니까?
1: 네, 해당 계산 기준으로 보면 10억일 때 69만 원 내던 것이 69만 천원 내던 것이 80만 6천 원 정도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20억일 때는 227만 5천 원에서 277만 4천 원으로, 그리고 공시가격 30억일 때에는 774만 7천 원에서 내년에는 1,203만 원까지 429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차이가 꽤 크네요.
1: 네, 더 비싼 집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 폭이 커지는 거죠.
0: 이거는 뭐 과세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거주 1주택이란 말이죠. 정부에서는 어쨌건 실거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형일 부총리부터 여기에 딱 이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17년 보유를 했는데 4개월 실거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정책 기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 비거주 1주택 과세 이거 변할 수 있다는 뭐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1: 현재까지의 기조로 보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보다는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 이영애 부총리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이신 상황이신 거죠. 그럼 이제 종부세를 거주자인 경우보다 뭐 개편안에 따라서 더 세게 내는 식이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1주택 비거주인 1주택을 투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해당되는 내용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들이 뭐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0: 근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뭐 바뀌면은 또 세법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세법이 너무 계속 바뀐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세법이 한번 그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법 자체가 바뀐 것을 다시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정부든 아니면 국회의원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어떤 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입법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이 아직 통과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개정이 되는 작업은 우리 법이 정한 원래의 순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꿨다가 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전에 미리 논의를 숙의하는 과정들은 뭐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일단은 수정안까지 나왔잖아요. 요번에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실수요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1: 뭐 너무 여러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0: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정부에.
1: 현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즉 시세가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당연히 쫓아서 올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괴리가 좀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 괴리는 생각해 보면 지난 한 20, 30년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쌓여온 괴리거든요. 이 괴리를 직전에 너무 급격하게 이제 현 시세에 맞추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발이 생겼던 거고요. 종부세의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비싼 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당연히 더 많이 내야죠. 그게 우리 국민적 정서에도 맞을 거고요. 다만 여태까지 많이 괴리되어 왔었던 것을 한 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한참 뒤에는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금 그 전에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완만하게 가는 것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면서 갈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0: 너무 레디컬했다.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내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문자 온 것들도 봐도 굉장히 좀 어려우신가 봐요. 8663번 쓰시는 분이 모든 세금은 보편화 또는 누구든지 쉽게 알아보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시민은 세무사가 아니며 세금은 불공정하며 수시로 세액이 변경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듣는 분에게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끝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종부세는 무조건 유리하지만 양도세나 증여세 측면에서는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쉽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의 세율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이든 6에서부터 45% 네.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같은 이득 1원이라고 하더라도 총액이 더 크면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네. 우리가 연봉이 더 높으면 세율을 더 많이 세금을 네.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그 세율과 같은 세율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명의라고 하는 건 단독명의라고 하는 건 그게 한 사람한테로 다 쌓여 있는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똑같은 이득을 부부 기준으로는 받았지만 이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이 낮은 예를 들면 6% 구간을 예. 한 번 더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세액이 같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인별로 1년에 한 번씩 250만 원씩을 양도세의 기본 공제라고 해서 또 차감을 해줍니다.
0: 예.
1: 단독명의일 때는 당연히 이게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250만 원 빼주는 건데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인별 계산이니까 250만 원을 더 받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30억이 넘지 않는 집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시는 경우에는 1주택일 때는 이걸 2,50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2,500만 원 2,500만 원 더하기 2,5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인데 5,000만 원의 차이니까
0: 네.
1: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양도세에서 훨씬 유리하다.
0: 그 양도세와 증여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네. 우리 재산세는 지금의 시가라든지 공시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의 오름폭이 중요한 거예요?
1: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 양도 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여세나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최종 가격, 그 시세가 중요해집니다.
0: 그런데요. 30억짜리 집을 팔고 부부 공동명의로 2,500만 원씩 합쳐도 5,000만 원 공제를 받는 거면은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게 공제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비거주이더라도 1주택이 투기냐 아니냐라는 논리가 일어난 게 딱 그 부분인 건데요. 네. 시세 차익을 상당 부분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1주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투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시세 차익이 클 수밖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양도세를 많이 물리게 되면 네. 이사를 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 때문에 즉 투기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제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0: 양도소득이 한 10억이 나왔다 그래도 이거는 실거주였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만 이렇게 공제를 해서 이 세금을 하겠다.
1: 그렇죠. 그거 외에도 네. 공제라고 하는 양도소득 장기보유 공제라고 하는 것들도 좀 해주는 이유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0: 알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세금 정책 너무 급진적이지 않게 조금 직관적으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제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 광고 시민 필.
0: 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선이 아마 지금 국회 청문회장으로 쏠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 현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6600선까지 또 몸값을 낮추고 있네요. 장중에 잠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채 금리라든지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썩 좋은 소식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해서 오늘 오르는 힘들 삼성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힘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7,000선 회복 이런 것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려가 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함을 넘어서 다소 쌀쌀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과 대전은 27도, 광주, 대구,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전 농도도 활발히 생성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남과 경남 다음에 오전 농도가 짙겠습니다. 서울 시내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천호대로 군자교에서 광장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요. 천호대교 남단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천호대교를 통과하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는 구리시계에서 천호대교를 통과해 영동대교까지 쭉 막히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 지나시면 속도가 이후부터는 잘 나는데요. 다만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청담대교, 성수대교 모두 다리 건너는데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 방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아직은 좀 더딘데요. 거기에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딸도 150 넘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만 급여만 하더라도 한 달에 7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매달 가져갔다는 거예요.
0: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1: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출근을 또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영장기가 판사의 자녀처럼 출근도 안 했는데 둘이 합해서 7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면 자기 선거 때 이 향후 회장이 뭔가를 도와줬던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자녀를 통해서 준 게 아니겠는가라는 의혹도 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말씀드립니다.
2: 네, 저는 좀 이런 문제들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입법보좌원 출신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0: 이동갑 전 더불어민주당
2: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도 보좌관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채용되는지. 이게 공개 채용할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입증 정도 나오는 거고 실제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뭐 대학생, 대학원생에게도 그냥 그 기회를 그냥 줍니다. 이게 무슨 공개 채용하는 자리가 아니고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정판사의 아들을 국회의원실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력서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또 꺼리는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이제 수긍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전 후보자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자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는 지인들의 자녀를

0: 실제로 채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의정 활동이라든가 지역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불법이냐? 이건 이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것 없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만약에 지적을 하는 거라면 지금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볼때 너무 과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면
2: 네.
1: 출근을 안 하고 급여를 받아간 부분에서 설명 안 해요. 출근을 안 하고 급여를 받아간 부분은 이건 분명히 불법이죠. 그 목적은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뭔가 대가로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입법 보조도 아까 뭐 급여를 안 받는다 그러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요. 엄청 욕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능 기부 또는 이제 노력 봉사라고 해서 갑질한다고 이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입법 보조하면요. 원래 근거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비 또는 의원 개인 자금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2: 예.
1: 그게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보조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급여도 안 받는다. 이 말은
3: 예.
1: 사실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3: 김 후보자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또 소명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김 후보자의 그 배우자 협동조합도 오늘 관련해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수원으로 옮겨가면서 수원에서 또 어떤 특정 제공 그 서비스 업체로 선정을 된 당시에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0: 근데
3: 보십니까?
0: 이거는 뭐 가족 뭐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 협동조합원들께서 나와가지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가족들의 아픔인데 그리고 그 김승환 의원의 그 배우자분께서는 거기에 채용당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인데 그것이 마치 가족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주진우 의원께서 하고 계신데
3: 예.
0: 그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결국 이 가족들이 얻게 될 그런 상처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 돌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가 논의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세해버리고 마치 일도 안 하고 무슨 세금을 그냥 받아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2: 예.
0: 그분이 특별히 이 발달장애 아동들 이 챙겨야 되는 어떤 일을 소명으로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협동조합원들에 의해서 고용이 됐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급여가 나갔고 근데 그거 일을 안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그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2: 예.
0: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날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무슨 일을 안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2: 네. 자, 이제 10분. 네, 말씀하실
1: 제가 조금 반론을 좀 드려야 되는데
2: 예.
1: 선관위에서 이번 문제 됐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 가족을 통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인쇄하겠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됐죠, 당연히.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표 용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논리가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기관, 어느 기관이 하든 어쨌든 복지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복지기관은요, 용인에 있다가 수원으로 왔는데 용인에 있을 때는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했어요. 수원에 와서 갑자기 수원시로부터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거기서부터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2: 네.
1: 시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김성훈 의원 지역구가 수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훈 의원이 자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기관 지정부터 해서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된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배우자 부인이 그 전공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인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죠. 근데 아들도 채용을 하고 근데 딸은 어떻게 또 채용을 했습니까? 엄마와 아들, 이딸 채용을 면접을 봐서 또 채용을 했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짬짬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채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전부 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운영한 거 아니냐. 용인의 가족 정당에 뭐가 다르냐. 가족 기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2: 네.
0: 이것만 말씀드리면
2: 예.
0: 이게 발달장애를 돌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2: 네.
0: 일하시는 분들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오래 일을 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하실 텐데
2: 네.
0: 어제도 전그 이제 협동조합원의 그 부모님들께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몸이 아프니까 누군가는 계속 돌봐줘야 되고 나도 또 일정 부분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를 그냥 공격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네, 김성원 후보자가 오늘 소명해야 할 의혹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이제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0: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소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소영교 지금 위원장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영교 의원이 과거에는요, 이제 행안부 장관인가요? 그분 이제 인사청문할 때 증인 출석에 대해 협의가 잘안 됐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몇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표본을 하셔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안 나온 거는 통상적인 일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통상적입니까? 제가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보좌진으로 일을 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 할때 보좌진과 참고인이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통상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진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증인을 안 부르겠다 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저런 식으로 진행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국민들 의혹이 더 커지고 김승우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 커질 거다. 그래
1: 예.
0: 봅니다.
1: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좀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자료협조하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던 분이 왜 지금 도리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요.
2: 저는요, 이제 청문회 때마다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법을 고쳐서 실제로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때만 되면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 안 하면 장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미국이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 예.
2: 거부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라라는 이제 생각이 오히려 들고, 지금 이제 증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4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이건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청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44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은 실제로 청문이라고 하는 건 묻고 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 예.
2: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조로 앞으로 이 법무부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변증만 놀리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략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0: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예.
0: 지금 44명의 증인과 참고인 이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민주당에서는요, 이거를 줄이면 돼요. 44명 중에서 4명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네셀 대표 있죠? 양모 씨 있죠? 그 다음에 식약처장 있죠? 그리고 양모 씨에 대해서.
4: 잠시 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오늘 최대 전장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인데요.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

0: 역과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신세기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고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입니다. 남편은 이과 출신이고요. 명문대 나왔어요.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연애할 때부터 계산에 밝았습니다. 반면 저는 숫자에 좀 약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남편이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경제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매달 제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제게 준 한 달 용돈은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점심값에 교통비, 옷값까지 그 돈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 있죠. 카드 내역 검사도 유난스러웠습니다.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생신에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드렸을 땐 더 심했어요.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남편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8년 동안 맞벌이로 번 돈은 통장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서 거액을 날린 상태였어요.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큰 소리치는 거 있죠.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닙니다.

0: 하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 챙길 때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이제는 너무 숨이 막혀서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계산에 밝아서 돈 관리를 맡겼다. 뭐 부부가 흔히 하는 역할 분담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달 용돈이 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 네,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비싼데 고작 네. 30만 원으로 점심값, 교통비를 쓰려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사연자분께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고작 친정엄마에게 20만 원짜리 생신 선물을 사드린 것 가지고 허락을 받고 눈치를 봐야 했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지금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오랜 세월 숨막히는 감시와 무시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 이런 결정적인 잘못 없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1: 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외에도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사연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절약을 강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월급을 사실상 전부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친정 부모를 위한 지출까지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이러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거 보통 통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연처럼 배우자가 번 돈 거의 다 전부 가져가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정작 본인의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 관리를 넘어선 문제 아닌가요?
1: 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1: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생활비와 저축을 전부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가 일정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문제는 그러한 경제권 관리가 서로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를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며 자신의 재산 상황을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거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연에서는 특히 아내분도 직장을 다니면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자신의 소득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그 돈을 아내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험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1: 예,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어떤 생활상의 제약을 받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 몰래 투자해서 잃은 돈, 이거는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거 남편의 책임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1: 네, 재산 분할은 이혼 당시 남아있는 재산만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0: 네.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0: 네.
1: 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부 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남편이 사연자분의 월급까지 장기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반복적으로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투자 시기, 투자 규모, 손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무조건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산 증식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하여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네. 배우자

0: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남편 명의의 예금, 증권 계좌, 대출 내역과 자금 이동한 경위를 최대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이 한 8년 동안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의 계좌로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남편이 경제권을 전부 관리했다면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러나 재산 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께서는 8년 동안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월급을 남편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급여 내역 등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따라서 모든 통장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나는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재산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남편의 은행, 증권회사, 부동산 등의 정보를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통제나 일방적인 재산 관리가 장기간 이어져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월급까지 관리하면서 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손실을 냈다면 이거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고려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 저녁, 도심을 달리는 러닝족분들 많이 볼수 있죠. 최근 러닝족들 사이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뛰는 코스가 인기입니다. 달린 궤적이 강아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댕댕런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코스의 출발점인 국립고궁박물관이 러너들에게 러닝용품 보관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러너들이 박물관의 무료 물품 보관소에 짐을 맡겨놓고 장시간 운동을 하는 바람에 정작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보관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료 보관함이니까 관람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공공장소에 무료 물품 보관소를 개인 사물함처럼 쓴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물품 보관소는 전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장시간 보관함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 측도 러닝이나 개인 용무를 위한 장시간 짐 보관은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했죠. 무료라는 말은 용도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부활의 생각이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확 달라졌습니다. 낮 기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이제 많이 내려가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데 서울 같은 경우 오늘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도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제 옷장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옷 넣고 가을옷 꺼내두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환절기여서요.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 또 체온 조절하실 때는 얇은 외투가 좋겠습니다. 가을볕도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의문이 많은 사건입니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경찰은 처음부터 계획된 단독살인이라 이런 밝히기도 했지만 의문이 많습니다. 정말 단독이 맞는 거야? 3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9월 15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1,00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상훈 서울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소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시민행복 디자이너 이상훈 시 의원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 오셨을 때도 시민행복 디자이너셨어요.
1: 예,
0: 그때도
1: 예, 예.
0: 야, 그때도 디자이너셨군요. 예. 특별 시민생활 사실 12대 서울시의회의 각오와 다짐을 여러 의원분들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항상 이 시간 전에 그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특별히 삼행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1: 이상적인 서울을 꿈꿉니다. 상상만 하냐고요?
0: 훈훈하게
1: 끝까지 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다 실현이 되나요?
1: 예. 저는 꿈을 꿔야 네. 일은 시작되니까요.
0: 그러니까요. 항상 꿈꾸시는 우리 이상은 대표위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의회 구도도 여소야대로 재편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제 대표 의원으로서 당을 이끌게 되셨어요. 뭐 책임감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의석수만큼 또 과제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과 오세훈 시장하고도 이제 실력 있는 견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상생하는 협력도 해야 되는 그런 다수당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0: 대표위원에 나서게 되신 계기도
1: 예.
0: 그럼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인데요.
0: 네.
1: 이제 의원 개인의 어떤 의정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어떤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이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10대 때 단독 교섭단체 때 수석부대표를 했고요. 11대 때는 이제 소수당의 또 정책수석부대표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답게 특히 12대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교섭단체를 이제 운영하는 포부를 우리 80명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대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0: 네. 지금 이 방송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의 의정활동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담아서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민행복 디자이너 쭉 갖고 있는 부캐인
1: 예.
0: 거잖아요. 이 부캐의 의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궁극적으로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의 목표가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구체적인 제도로 예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다. 사회적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저희 이제 캐릭터를 시민행복 디자이너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0: 아니, 처음에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1: 아까 그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자신의 의정활동의 슬로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고민하다가 제가 직업이 목수거든요.
0: 아, 네네.
1: 목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조나 이런 것들 디자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네.
1: 가구를 디자인하는 거 처럼 시민들의 행복을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연동돼서 그런 별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0: 디자이너가 본캐시네요.
1: 그렇죠. 이제 이게 디자인된 것을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디자인하는 것은 또 전혀
0: 완전히 다른.
1: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디자인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0: 그래서 서울 시민의 행복.

0: 신곡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상훈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수당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면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랑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실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좀 현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오세훈 시장, 뭐 서울시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총 118명의 시의원 중에서 80명이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중에 5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9월 11일 날 끝날 임시회가 첫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보고를 받고 시정 현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살피고 그런 걸 이제 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교섭단체의 이제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상임위별 쟁점 사항들을 점검해서 시정 질문은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이제 행감과 정례회를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획된 시정 질문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회고 첫 회의였기 때문에 좀이 특별하게 기획된 시정 질문은 없어서요. 기존에 이제 11대 때 이어져 왔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시정 질문들이 진행됐습니다.
0: 네. 사실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그 충돌하고 있는 현안 중에 대표적인 게 정비사업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 두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를?
1: 사실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도시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 정비계획, 하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까지 모든 인허가 권한을 다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속도를 맞춰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제 필요한 특별한 시기에 이게 25개 자축에서 동시에 몰리면 병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런 소규모 정비 사업은 자치구청장들에게 이제 구역 지정의 권한을 이제 배분해가지고, 이게 그게 정비 사업의 이제 길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이제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한 협업을 하자는 측면에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적절하게 뭐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야 될
1: 그렇죠.
0: 것 같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어차피 그 기준이라는 게 도시계획, 서울의 이제 주거정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이 모든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이미 서울시는 그 가이드가 자치구까지 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자치구가 임의로 뭐 용적률을 뭐 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관리 계획이나 정비 계획 그 가이드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행정 구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광역과 기초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을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이런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는 저는 적절한 그런 역할의 어떤 배분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런 이야기를 서로 서울시와 해서 최근에도 좀 소통을 하고 계세요?
1: 이제 이번에 어차피 이제 그 관련돼서 법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또 시의회하고 또 시당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전향적인, 왜냐면 서울시의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금융수법이라든지 법적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실사구시하기 위한 협업이 저는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 받고 있는 사안 하나도 여쭤볼게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입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폐지된 지금 사업. 폐지됐던 회사 한때 이제 논란도 적지 않았던, 그럼 다시 지금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1: 이게 이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사실 유엔 장애인

0: 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직무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것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방침 사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공공 일자리 사업의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의미의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제 예산과 함께 수반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제 서울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하고 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력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었던 조례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9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것이 2023년에 사업이 폐지가
0: 그렇죠.
1: 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0: 그
1: 계시는
0: 사업을 하기
1: 거죠.
0: 위한 조례적
1: 조례적
0: 근거를 이제
1: 근거를 마련해야
0: 만든다는
1: 된다.
0: 거죠. 예.
1: 예, 그런데 서울시는 재도입하는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0: 이제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권리옹호 활동을 그런 불법적인 집회에 동원되는 활동이다. 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왜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낙인을 찍어서 24년도에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사실은 이그 일자리가 되게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 시간하고는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좀 오해와 왜곡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불법 시위다 보조금을 유용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노동자와 해당 노동자와 수행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고소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장령과 그 일자리를 수행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다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장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법성은 이미 이제 없는 거로 이제 입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좀 안타깝고요. 진짜 무료했던 그런 지점들이 설령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안정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진 않고 이렇게 딱 낙인 찍기 방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정책적 시선을 갖는다는 건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이번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80명 전원이
0: 예,
1: 동선
0: 당론으로
1: 참여하셨어요.
0: 발의한 사건,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사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많은 분들이 좀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이 이슈도 됐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뉴스를 많이 나와서 아마 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민주당하고 전장현이 사회적 대타협하고 나서 시위는 일단은 그때 중단된
0: 지하철
1: 걸로
0: 출근
1: 출근길
0: 예,
1: 시위는
0: 그거는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 뭐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거는 사실은 전장년이 오세훈 시장하고의 대화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에 일절 응하지를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민의 대표 기관인 또 입법 기관인 시의회가 그런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장현과의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정책 변화의 환경들을 동기부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었고 해야 될 역할을 사실 시의회가 도와준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공공다운, 공공일자리다운 그런 정책적 설계를 위해서 그 중증장애인들 당사자하고 저는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패싱은 오히려 스스로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미 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 타협의 문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패싱 말씀하신 건 일부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 패싱 이런 표현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랑 입장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소통하고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0: BTS 정상화 이것도 정말 시정 질문의 핵심 쟁점 중
1: 네,
0: 하나였는데요. 사실
1: 그렇죠.
0: 오시장도 또 TBS 정상화 이 자체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정방송 의지와 시민 공론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 저는 이제 전국의 목소리를 담는 뭐 KBS나 뭐 국회 방송 같은 것이 있듯이 930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지역, 서울의 공영 미디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TBS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의회는 그 공적인 시민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책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나 시의회가 다른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이제 했고 아마 이제 지금 대표이사 선임 전이라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뭐 협의체에 막그 담당자를 이제 선임을 아직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또 그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오 시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될
0: 네.
1: 그런 이제 뭐 제도이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잘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진심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사자협의체와 대표이사 선임에 좀더더 속도감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1: 그렇죠.
0: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재정 문제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재정
1: 그렇죠.
0: 지원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 근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이 이제 설정이 되면 그것을 당연히 필요한 이제 재정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현재 출연기관으로서 지위를
0: 네.
1: 사실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행안부와 이런 데 요청을 하고, 지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시의회가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제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사자 협의한다고
1: 예.
0: 하셨습니다. 아직은 뭐전 단계에서 서로 소통하거나 사자가 그런 기회는
1: 예,
0: 없었나요?
1: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사자협의체 참여할 그런 위원을 이제 2명씩을 이제 추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근데 지금 뭐 서울시의회 저희가 김만균 의장님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한 명, 뭐 국힘 한 명,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네네.
1: 방송미디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 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도 또 사실 후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을 공식적으로 해서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은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선임이 되고 나서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되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좀더 그걸 속도감을 내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 2년 이상 구성원들이 어려운 생존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도 현재 뜨거운 이슈입니다. 사실 뭐 예산이 이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 사실은 이번에 특별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대, 제가 12대, 벌써 제가 10대 후반 4기부터 해서 지금 6년 차 오세훈 시장을
0: 네네.
1: 좀 이렇게 시정 활동, 의정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청년 그 AI 성장권 지원이라는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225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0: 네.
1: 앞에 3개월치만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근데 사실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을 하고 종료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평가해서 본 사업을 갈지 뭐안 할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게 시범 사업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보니 사실 이것이 1년치 사업에 이제 사실 그 앞에 부분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둔갑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선 시기나 되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올 줄은 좀 너무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AI와 관련돼서는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이게

0: 사람만 있으면 본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고집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산정 기준이라든지 산정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구체적인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의 기준에 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조정을 해서 준비를 같이 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본 사업과 연동된 시범 사업으로 위장한 그런 것들을 계속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서 다시 본 예산에 제대로 심사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 민주당은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에게 AI와 관련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에 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한해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1: 네. 오랜만에 이상훈 서울시 의원 대표 의원으로서 오늘 모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0: 예,
1: 네,
0: 그렇죠.
1: 벌써 다, 돼가지고요. 저희 이제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대표 의원께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잘 듣고 잘 공감하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시민들 곁에 가까운 곳에 우리 서울 시원들이 있습니다. 뭐 여당,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수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좀더더 낮은 자세에서 잘 듣고 좀더 가까이에서 공감하면서 내 삶에 진심으로 힘이 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2: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8: YTN is FM.
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낮 동안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27도까지 오르고요. 자외선 지수 높은 만큼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영남 해안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양재대로 따라 서남나들목 가는 길, 수서나들목에서 삼성 서울병원 쪽으로 정체고요. 개포 3, 4단지에서 양재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쪽으로는 일원터널에서 삼성서울병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평대로는 교보타워 사거리 가는 길 이수교차로에서 반포나들목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현재 한강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가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여의도권 빠져나가는데 혼잡하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방금 사고 났습니다. 10시 56분경 경에 난 사고로 지금 4차로를 중심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아직 사고 처리 전이기 때문에 주변부 정체되고요.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는 홍제와 연희 사이 3차로 쪽에 안전 점검 작업으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신약 청탁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 신약 승인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누른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지난 9일 1차 조정이 무산된 이후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노조는 이번 조정도 결렬되면 내일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8월 기준 최대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8월 수출액이 9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늘면서 3개월 연속으로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법률 대리인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변호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거나 효능을 과장 광고한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거나 알부민의 역할을 설명해 해당 식품의 효과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수요는 계속 느는 반면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응대율 역시 절반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로 들어온 전화 건수는 2022년 17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35만 2천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응대율은 62%에서 47.3%로 감소해 상담을 위해 전화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상담원 과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대전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중남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5mm가량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 지니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오래전에 진 마음의 빚.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 하고 품고 계신 거 하나쯤 있으신가요? 얼마 전 영등포역에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손편지와 함께 500만 원을 들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연은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이 할머니는 정읍에서 영등포까지 이동하는 완행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던 아들 몫까지 마련할 돈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역장님이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냥 가시라며 보내주었고 그 따뜻한 배려가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았다는데요. 최근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뒤 할머니는 그 오래된 빚을 이제야 갚은

4번 김치찌개.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이죠. 오늘 SAT는 좀 우리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오늘은 가을이다 보니까 약간 수필 같은 문학적으로 SAT를 내드렸는데요. 문제 안에 완행열차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누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 하는 마음의 빚. 오히려 상대방은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나 자신만큼은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는데, 마음의 빚, 은혜. 예, 꼭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SAT 정답 보내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빚은 꼭 갚아야지, 예, 좋은 의미로, 이제 그런 게 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옛날, 사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48년 전에 이 할머니가 정읍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완행열차를 타야 되는데, 열차를 타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아들 거는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당시 역장님이 아예 그냥 가시라고, 같이 가시라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빚을, 마음의 빚을 48년 후에 갚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이 내용 중에 또 최근에 아드님이 먼저 하늘로 가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번 기타, 2번 기차표, 3번 기념품, 4번 김치찌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 깊숙이 담고 있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마음의 빚,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꼭 갚아야지 하는 것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이코드 노화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 네,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돼요. 0117번님이요. 참으로 예전에 완행열차로 밤에 승차해서 새벽에 영등포역에 도착했더니 기억이 아련히 떠오르네요. 70대가 넘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죠? 오늘은 문자 보내시는 분들 예전 일들 많이 추억 떠올리면서 문자 보내실 것 같아요. 9914번님은요, 저도 버스 운행을 하면서 가끔 요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돈을 내주고 그냥 태워주려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기사님이 직접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 기사님께 어떤 마음의 빚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 나그 고마운 기사님께 꼭 언젠가 이 빚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겠네요. 그죠? 3861번님, 아침에 뉴스 들으며 오랜 세월 마음 한쪽이 얼마나 편치 않게 살아오셨을지 마음 아픕니다.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이 더더욱 아프셨을 텐데, 유유, 이제 마음의 빚 훌훌.

털어내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2600번님은요, 명절 KTX 표 예매 실패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진짜 이거 예매하셔야 되네요. 여러분, 하셨나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1600번이 왜 실패하셨나요? 벌써 자리가 없나요? 어유, 그런가요? 빨리빨리들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매 사이트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0830번님은요, 저도 사업 실패로 어려운 시절, 아이들 분유값 내주신 고마운 분이 계세요.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업 실패해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아이들 분유값을 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와, 이분들 진짜 못 잊으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 할머니가 완행열차를 타야 했던 예전 기억 떠올리시면서 당시 아들의 이것 값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당시 역장님이 그냥 가셔라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48년 후에 이제 갚으셨다는 그런 기사 오늘 에세이트를 내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타, 2번 기차표, 3번 기념품, 4번 김치찌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조민규 고우림이 부릅니다. 기차와 소나무.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덥죠. 그런데 이런 늦더위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할 감염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인데요. 경기도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입니다.
0: 예, 레지오넬라증 좀 낯선 이름인데요.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1: 네, 레지오넬라증은 에어컨, 냉각, 합수나 급수시설, 또 목욕탕 물 같은 곳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인 감염병입니다. 이 균이 물, 그러니까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졌을 때 사람이 들이마시면 감염이 되는데요. 고열, 기침,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레지오넬라 폐렴과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폰티악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행히 사람 간에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에어컨 냉각 탑수나 급수시설, 목욕탕 같은 물 같은 데 서식하는 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에어컨 쓰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용이나 차량용 에어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증식을 하는데요. 가정용과 차량용 에어컨은 냉각 과정에서 물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위험한 것은 대형 건물의 냉각 탑수나 건물 급수, 급탕시설, 목욕탕이나 온천처럼 물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0: 네. 경기도 상황을 좀 볼까요?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1: 네. 올해 9월 초 기준 신고 건수가 114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인 177건에 근접할 만큼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절제적인 건수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0.98건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선제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1: 예, 올해 경기도는 4월부터 9월 말까지 종합병원, 요양병원, 백화점 같은 대형 건물과 목욕탕, 온천 등 300개소를 대상으로 1,000건 규모의 환경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수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면 해당 시설에 청소, 소독 조치를 요청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뒤에도 재검사까지 실시해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이번 9월 말 검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연중 수시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0: 레지오넬라증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1: 네, 고령층과 흡연자, 만성 폐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고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폐렴 증상을 보이거나 일반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좀처럼 호전이 안 된다면 레지오넬라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가정용과 차량용 에어컨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소규모 건물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각탑, 급수, 급탕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도 검사와 점검을 계속 이어가면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0: 지금까지 경기도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굉장히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뭉클한 그런 사연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영등포역에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손편지와 함께 500만 원 들고 찾아오셨대요. 48년 전 사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48년 전에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할머니가 정읍에서 영등포까지 완행열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 거는 마련을 못할 뻔했는데 당시의 역장님이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아이 그냥 가시라, 타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따뜻한 배려가 평생 마음에 남아있었고 최근에 그 오래된 빚을 갚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이 먼저 하늘로 최근에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48년 전에 돈이 없어서 이 완행열차를 타야 되는데 아들 거를 못 사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기타, 2번 기차표, 3번 기념품, 4번 김치찌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보내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917번님은 그 옛날 기차 타고 예산 시댁 갔던 기억이 새롭네요. 지금은 자동차로 가니 더욱더요. 예전보다 훨씬 빨리 가시죠, 시댁. 네, 시댁에서 얼마나 기다리시다가 더 빨리 오니까 예전보다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4203번님은요. 아, 옛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슬라생 좋아요. 옛날 조개탄 떼서 달리던 서울 행완행열 자, 11시간을 꼬박 입석으로 다녔던 추억이 아련합니다. 와, 11시간 동안 서서 가신 거예요? 야, 어딜 그렇게, 예, 무슨 일로 꼭 가셔야만 했습니까? 11시간을 꼬박 서서 고향을 좀 오가셨던 걸까요? 당시 좀 추억으로 많이 남죠. 요즘에는 또 KTX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덜컹거리는 어떤 기차에서 느껴지는 또 낭만? 그런 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속도도 너무 빨라졌고, 그죠? 많이 쾌적해졌고, 편리해졌는데, 또 무언가, 뭔가 그, 예전의 어떤 그런 추억과는 조금은 느낌이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빠른 게 좋은 거죠. 7531번님. 제가 고향이 정읍입니다. 60여 년 전에 정읍역 앞에서 짜장면을 마을 어른께서 사주셔서 처음 먹었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마을 어른이 정읍역에서 짜장면을 사주셔가지고 그때 짜장면을 처음 드셨대요. 야, 60여 년 전에. 야, 그 기억도 평생 못 잊으시겠네요. 아, 진짜 그분 가끔씩 생각나시겠어요. 그죠? 0688번님은요. 마음이 찡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2744번님은요. 40여 년 전에 제가 크게 다쳐서 그때 청량리 성모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살려주신 동생이 고마운데 찾을 길이 없어요. 개인 택시 하면서 노인분들 가끔 공짜로 모신답니다. 당시에 내가 받았던 배려, 그 따뜻함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지금 택시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가끔씩 이제 택시비 없다고 하시면 그냥 태워드리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아,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베푼 이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연결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전파되고 그런 따뜻함이 이렇게 다 이렇게 퍼지는 거 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 세상이 그만큼 따뜻해지는 거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48년 전에 정읍에서 영등포까지 이동하는 완행열차를 탔어야 했는데 이것을 아들의 이것을 살 돈이 없었던 우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1번 기타, 2번 기차표, 3번 기념품, 4번 김치찌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 씨가 어제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는 왜 이 카페까지 오게 된 건지, 냉동창고는 정말 범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였는지, 그리고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고 조직적인 범죄였는지도 중요한 수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사건도 뭐 이렇게 복잡한가 싶기도 하고 뭐부터 봐야 되나 싶은데요. 먼저 이 사람이 이 여성을 살해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1: 보통 이런 범죄를 뭐 더블 크라임, 뭐 트리플 크라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의 범죄에서 다른 범죄가 파생되거나 그 파생된 범죄에서 다른 범죄가 파생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성은 원래 범죄하고는 벗어나 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이 신 씨가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라든가 상품권 위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거기 어떤 우연적으로 개입돼 갖고 살해당한 그런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0: 원래 범죄가 어떤 겁니까?

0: 상품권이죠. 혹은 상품권 깡. 그게 원래의 범죄라고 볼 수 있죠.
1: 상품권 깡.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0: 깡이라든가 뭐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아니면 그거를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위조까지 포함된 것도 포함되니까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사건. 이게 원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원래 범죄이고 이 원래 범죄에서부터 다른 범죄로 파생된 그런 지금 사건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경찰이 계획살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찰이 계획살인으로 보는 단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0: 말하자면은 뭐 AI로 검색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사람이 냉동창고 안에 있으면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구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 있게 한 것. 그러니까 최소한 미필적 고의한 살인까지는 경찰은 확실하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냉동창고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를 불렀고 거기 오게 했고 이것까지가 계획으로 연결되는지까지는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필적 고의의 살인은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까지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
1: 자신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미필적 고의 살인 사건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제 원래 범죄는 이것이 지금 사기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상품권 거래 자체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미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목적 자체가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원래 이 여성분이 오기로 돼 있지 않았죠.
1: 그렇죠.
0: 다른 사람이 오기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쉽게 말하면 알바 혹은 단기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비전문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만약에 원래 목적하는 어떤 남자를 죽이려고 이 위조를까지 했다고 하면 그러기에는 굳이 실물을 거기 둘 이유는 없죠. 거기에 있다고만 하고 불러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상품권이 여기 있어요라고 빈박스를 놓고 저희 가시죠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확실하게 그러면 누가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성을 원한다고 중간에 바꿨어요.
1: 그러니까 상품권을 좀 봐달라 이거였죠. 위조 상품권을 좀 봐달라.
0: 봐달라 플러스 그 봐주는 사람이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단계예요. 한 번은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게 두 단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끼었을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동시에 하거나 상품권이 없거나 그래야 되겠죠.
1: 근데 여자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자기 지인이 보러 오려고 했는데 여자를 요청하니까 그 지인이 또 그 사람 본인이 아는 여자분을 지금 소개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여자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0: 말하자면 위조 상품권을 처음엔 조잡했다고 나왔는데 견본이라고 되는 견본품이라고 촬영용이라고 쓴 게 띠지 안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웬만한 사기꾼들은 그걸 뜯어서 안까지 보죠. 근데 이 여성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겉만 보고 그렇게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여성을 원했을 수 있고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사람이 와달라 이 의미로 여성을 여기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대충 볼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성을 네. 불렀다는 건데 일단은 그 위조 상품권을 누구한테 왜 보인 목적은 뭐예요?
0: 당연히 그거는 수백억의 뭐 열 박스에 이 정도라고 하면 50만 원에 이 정도면 깡이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경우는 10% 아니면 작아도 5%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누군가를 속이려고 어떤 상품권 위조 조직이 그 작전을 짠 거죠. 그 작전의 실행자가 이 신 씨라고 하는 피해 의자가 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사기, 그러니까 원래 목적인가 사기였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치려고 한 건데.
0: 사기치려고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고 그 실행자로서 신 씨가 캐스팅된 거죠.
1: 근데 사기가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냉동

0: 창고 안에 그 50만 원짜리 상품권 10박스를 창고 안에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그 지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1: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추우니까 빨리 나오겠죠. 이 사람 생각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추우니까 빨리 나오고 빨리 자세히 보는 거를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게을리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많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냉동 창고는 그런데 냉장 창고 같은 데에 서늘하게 해놓고 물품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추우니까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냉동 창고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냉장 창고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냉동 창고라는 걸 굳이 찾았을까? 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더 드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 피해자 여성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는 이 사람이 냉동 창고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둔 거잖아요.
1: 예, 자물쇠로 가둔 거죠.
0: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돌아가신 건데 왜 가뒀을까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걸 이제 그 처음에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고 이제 따졌을 수 있죠. 이건 뭐 사기꾼 아니냐. 라고 해서 좀 당황해서 처음엔 가둘 생각을 없었는데 가둬봤고, 예를 들면은 죽게 만들었던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계획을 쌓을 수 있다. 이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0: 그러면 지금 프로파일러님은 계획 범죄도 가능성이 있고 우발적 범죄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계획은 상품권깡을 한 거는 계획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사람의 거기에 온 사람이 그것이 위조라는 거를 쉽게 발견하게 된 것을 당황해서 그 다음에 살인으로 가게 된 것은 우발적이지만 어쨌든 미필적 고의한 살인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0: 근데 경찰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범죄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왜 그러냐면 이 가해자가 처음에 계획범죄 맞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물론 나중에 진술이 번복돼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 처음에 왜 그렇게 진술했을까요?
1: 그 처음에 무슨 정확한 워딩을 제가 저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계획범죄라고 하는 것은 맞죠. 이게 살인의 계획이 아니라 상품권 깡은 계획범죄가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오독이 된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본인이 죽을 줄 알고 넣었기 때문에 계획적 살인은 맞죠. 근데 죽을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준 건 나중이니까 계획 살인은 맞죠. 근데 처음부터 아예 냉동 창고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살인을 할그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지금 프로파일러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이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 전체의 이 사기를 위한 계획, 그것까지 다 담겨 있는 워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예. 왜냐하면 그렇게 송치를 할 때는 보통 그 경찰은 이걸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상품권 깡 조직에 의한 범죄 속에 계획단이 들어간 거죠.
0: 근데 AI한테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면서요.
1: 그건 뒤에 가둬놓고.
0: 가둬놓고.
1: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거를 냉동창고를 준비하기 전에 그걸 물어봤다고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의 계획이죠. 근데 이거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 저기 핸드폰으로 중간에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아, 이 여자를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그리고 또 피해 여성이 냉동창고에 갇힌 뒤에도 이 가해자가 여러 차례 냉동창고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만약에 안 그랬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 잠궈놓고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살인의 어떤 미필적 의한 살인의 그 죄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범인 당연히 구했어야죠. 죽기 전에.
0: 그러니까요. 사실은
1: 그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죠.
0: 당황하고 실수로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AI 찾아봤다면서요. 그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을 빨리 문을 열어주는 게 맞는 거죠.
1: 당연하죠. 예.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도 뭐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죽이자. 이게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는 위법적 고의한 살인으로 보는 겁니다.
1: 30대 남성입니다. 카페를 하고 있고 그날 직원들도 출근하지 말라 그랬대요.
0: 그렇죠.
1: 그리고 카페 문에 내일 정상 영업합니다. 서브 쳤대요.
0: 예.
1: 그리고 막 지금 뭐 진술도 오락가락했다고 하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 피의자 신 씨 어떤 인물입니까?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역을 찾아보니까 그 사이버상의 얼굴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근처로 갈 때 그 카페를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그 소위 핫플이라고 하는데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렇게 돈도 잘 벌 텐데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획이 좀 허술하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상권강 조직에 하청을 받아갖고 뭘 하려다가 이 범죄에 휘말린 것 같아요.
1: 보도에는 계속 단독 범행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물론 공범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프로파일러님은 계속 이제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0: 예.
1: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0: 왜냐하면 상품권깡이나 상품권 위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을지로 같은데 인쇄상가에서 그 저 폐업한 인쇄기 그냥 해갖고 디자이너 구해갖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게 뭐 드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그거는 루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단독범이라고 뭐 경찰이 발표했지만은 조금 더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것을 사주한 어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품권 위조라고 하는 것, 깡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살려는 사람 쪽도 개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1: 통상 이런 사기 사건을 만약에 이제 조직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 살인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까? 이런 상품권 깡이라는 이런 범죄들은 통상 어떤 형태입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왜 트리플 크라임 뭐 저 더블 크라임 말씀드리면 보통 상품권 깡 조직이 개입하면 살인 같은 형태는 사람을 상하게 하질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더블크라임 얘기를 하냐면 상품권 깡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다른 욕심을 챙기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면 지금 이 살인까지 간 이 상황 속에서 프로파일러님은 이게 우발적, 그러니까 물론 이 사기 사건은 계획 범죄가 맞고 하지만 살인의 경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당황해서 그런 결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역시 공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0: 아니죠. 공범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살인에 있어서 살인은
0: 살인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1: 네.
0: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사람이 왔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저 이 상품권을 가차라는 거 알아보네.
1: 아.
0: 어떻게 하지? 물어보길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1: 네.
0: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가능성도 충분히 거기 CCTV 보니까 네다섯 명이 그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1: 네네.
0: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상품권 위조광에 대한 조직적이나 공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1: 예.
0: 문제는 살인도 논의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혼자 뒤집어쓰로 그를 가고 혹시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왜냐하면 이 범인이 자기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원래를 진술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1: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 비교적 빠르게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고 이제 가해자 피의자도 특정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했더라면 시간을 조금 더 끌거나 어디 도망가거나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굉장히 빨리 잡히지 않았습니까?
0: 그거는 그

0: 피해자분이 이동한 동선을 그걸 시킨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너 대신 저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빠르게 경찰에 지금 동선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동선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1: 지금 그 사람, 동선을 경찰에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0: 그 사람이 원래 그것을 봐야 될 사람.
1: 이 피해자를 소개해준 중간에 브로커.
0: 그렇죠. 에이.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 브로커가 공범인가? 이것도 수사인 겁니다.
1: 네네.
0: 그랬는데 아, 공범은 아닌 것 같다. 살인의 공범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카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수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경찰의 결론입니다.
1: 근데 이 가해자가 실종 신고가 들어간 이제 새벽에 경찰관들이 이제 전화 탐문을 했대요. 근데 피해자랑 사실 낮에 금방 헤어졌다. 이러고 뭐 엉뚱한 장소, 뭐 동선도 다른데 알려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사의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0: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빠르게 이제 그 거짓말을 찾아낸 거죠. 왜냐면 CCTV를 다 찾아보니까 그 창고가 찾아지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범인만 나오게 되니까 그 거짓말을 그 당시에는 사실 확인할 수 없었죠.
1: 네.
0: 왜냐하면 CCTV는 그 뒤에 좀 까봤을 테니까.
1: 지금 이번 사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원래 범죄에서 다른 범죄로 파생된 더블 크라임, 트리플 크라임의 유형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수사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0: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를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했을까?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권 위조라는 부분을 본인은 지금 아무래도 본인이 혼자 뒤집었을 생각으로 아니면은 그게 유리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누군가의 어떤 배후 세력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협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전체 범죄 그림 속에서 이 피해자가 돌아가시게 된 과정이 전체 범죄의 하나의 부분이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추정하듯이 독단적인 그 핀 씨의 독단적인 일종의 개인 플레이였는지 이걸 명확히 한다면 사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부분 당연히 수사를 해서 밝혀낼 것이고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사기와 관련해서 상품권 이른바 깡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혼자 하기는 그래서 아마도 프로파일러님이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혼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상?
0: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명확하죠.
1: 예.
0: 근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저기 위로 찾아 올라가기가.
1: 아, 그 조직 내에 다른 범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런 걸 하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누구한테 하청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신씨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이거 저기 저 인쇄 좀 해오고 뭐 하고 이렇게 드러나서 뭘 하진 않죠. 근데 유통을 어떻게 장악하고 뭘 하는 그 루트를 그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경찰이 사실 거기까지 못 찾아간다고 하면은 이 사실 수사가 힘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좀 난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살인 사건으로만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1: 근데 경찰도 이 피의자, 가해자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뭐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0: 예, 나오고 있죠.
1: 이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0: 이게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수사팀이 하기가 소위 말하는 규모가 큽니다.
1: 아, 그 이 범죄 조직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다.
0: 네, 그걸 쫓아 올라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신 씨에 대한 살인 사건은 기소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검찰이 지금 그걸 보완해 갖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음 달이면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중간에 시간이 꼭 있어 갖고 어쨌든 경찰은 빨리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생각이고 경찰은 이게 지금 자기 사건들도 많은 상태에서 약간 좀 시기적으로 애매한
1: 이 사람 나중에 형량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어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다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우발적 살인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량은 높게 나옵니까?
0: 이거는 우발적일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저기 AI 검색도 했고 네. 거기 갇혀 있는 거 알았고
1: 그렇죠.
0: 갇혀서 죽을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건 미필적 살인이 명확하니까 형량은 높게 나오죠.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1: 우발적으로 문은 닫았으나 닫고
0: 네, 그렇죠.
1: 나서는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1: 6195번님 찐하고 짠하고 감동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6635번님은요. 고마움 잊지 않고 은혜 갚은 할머니 마음이 찡하네요. 남에게 배품을 받았거든 잊지 말라. 이런 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SAT 관련해서는 어떤 마음에 좀 따뜻한 감정도 느끼시고 짠한 감정도 느끼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기차표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2: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가자.
3: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낮 동안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서울과 대전은 27도, 광주와 대구는 그리고 부산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생성도 활발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남과 경남의 오전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청계 요금소 부근 왜 이렇게 밀리는가 하면 청계 요금소 부근 9시 15분경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사고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청계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 7km나 길게 막힙니다. 그리고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하기분기점에서 판교터널, 판교분기점까지 차가 많기도 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두 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동산 1터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강촌 부근에서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곡터널이나 서종 부근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 여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1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세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과 관련해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 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건 기록에 왜 친 이재명계 대선 캠프 대장동이 나오느냐며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했던 거라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적을 겨눈 수사였는지는 당시 윤석열의 황태자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며 민주당은 표적 수사 의혹을 끝까지 규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 취소 하명을 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지정 로비와 주가 조작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공개한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에 문제의 사건 처리 계획 보고서를 볼 수 있던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소수라며 이는 공모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었던 한동훈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재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며 인사를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함이라며 첫 단추부터 권력의 바람에 깃털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임명된다면 중수청의 독립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교체 요청이 나온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거라며 결국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청와대의 추가 검증 지시도 백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라기보다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 공론의 장에 올려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폐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장중 5% 가까이 급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이 신속히 절박하게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송유관이 폐쇄된 데다 미국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를 유일하게 우회 수출하던 홍해 얀부항에 남은 비축유가 5일에서 7일 분량인 약 3,50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주일 내에 사우디 내 1,200km에 달하는 동서 송유관이 재가동되지 않으면 전 세계 공급량의 4%에 달하는 사우디의 원유 운회 수출마저 완전히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시작해 추가 긴축에 나설 경우 뉴욕 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가 최대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최근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90% 이상의 확률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 부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4도, 습도는 3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내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접수대행사 UAApply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각을 1시간 긴급 연장했지만 이로 인해 수험생 사이 심각한 정보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어느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하는 건데요. 그러나 마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지원하려던 대학 대신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 접수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입시 전문가 사이 접수 대행사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보신 것처럼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사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사수와 야당의 낙마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족 특혜 논란을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죠?
2: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거부로 오늘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요청 자료의 60% 이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작부터 맹탕 청문회, 부실 청문회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선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으로도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사업지정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 이들을 공격 소재로 사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하는 시설은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아들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판결은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정치검찰이 사람을 말려 죽인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 SNS로 공세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눈물에 브로커 양 씨가 보고 싶어서 나던 눈물 중 어떤 눈물이 진심이냐고 비꼬았습니다.
1: 그리고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2: 네, 이형일, 이소영 두 후보자 청문회 역시 야당의 송곳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부동산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비거주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평생 1주택자로 장기 보유해왔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갭투자 논란이 제기된 이소영 후보자는 실현된 시세 차익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 규제 취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로 이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후보자 청문회 역시 증인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종일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김승

0: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잠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여야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성윤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까 우리 김동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1: 이성윤
3: 기소계획서
1: 민주당 의원입니다.
3: 그다음에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4: 절대 없습니다.
3: 그러면 그 공익 제보자라는 분도 한동훈 의원에게 자료 안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4: 그렇습니다.
3: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에게 받았거나 또는 장관 재직 시절에 보고받은 내용이거나 그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4: 네, 지금 이진수 차관이
1: 김승원
4: 대정부
1: 법무부 장관
4: 질문에서
1: 후보자입니다.
4: 어떤 유출 대상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신저 공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오늘 이제 김동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이제 초반 질의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절대 빼낼 수가 없는 자료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5: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0: 예.
5: 이거는 뭐 지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진실 공방에는
1: 신지호 전
5: 도저히
1: 의원입니다.
5: 한동훈을 그 부술 뭐가 안 된다. 아,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그 출처
0: 예.
5: 이걸 가지고 거기에 뭐 불법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뭐 고발했잖아요. 당찰에서 고발을 하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그 고발인 조사
0: 예.
5: 일요일에 했었죠. 그런데 정말 좀 웃기는 게 불과 2년 전인가요? 지금 뭐 민주당 법사위 간사하는 김의겸 의원이
0: 예.
5: 해병대 수사 기록 이거는 뭐 하여간 뭐 기소유예로 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인데 그 당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경찰로 이첩되기 전 단계입니다.
0: 예.
5: 수사 기록 그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한다라는 게좀 얼추가 없고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는데 이게 별로 좀 민주당에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 게
0: 예.
5: 이 오늘 아침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동완 의원이 나와서 이건 빼박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0: 예, 기밀 누설. 예.
5: 공무상 비밀 누설 명백하다 그랬는데요. 이 무슨 법 조문이라든가 이 판결문 같은 것도 판례 같은 것도 잘 찾아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요 법을 보면 참 재밌는 게
0: 예.
5: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무원이
0: 네.
5: 이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벌 받아요.
0: 네.
5: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0: 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
5: 네, 준
0: 건가요?
5: 사람이 처벌받는
0: 예.
5: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제일 그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그 기소 계획서. 오늘도 그거
0: 예.
5: 계속 얘기하죠. 근데
0: 예.
5: 그 기소 계획서네 뭐네 하는 거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뭐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그 검찰로부터 받은 거 없다라고 하지만
0: 예.
5: 뭐 민주당 주장대로 그걸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준 검사, 그전 검사가 될지 아직도 현 검사인지 좀 모르겠지만 예, 그 검사는 처벌받아도 한동훈 의원은 처벌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수없이 많은 수많은 그 율사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지금 고소고발하고 여론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건덕 그 뭐라 할까 한동훈을 공격할 소재가 없으면 이렇게 억지 법리 해석까지 들고 나와서 한동훈을 참그그한 명을 못 죽여서 이러는 게참
0: 예.
5: 안쓰럽습니다.
0: 어쨌든 뭐 민주당은 후보자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청문회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세를 펼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 검사의 희생양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1: 이게 사실 관계를 회피하고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0: 장윤미
1: 아니고요.
0: 전 민주당
1: 불법
0: 대변인입니다.
1: 자료라면 이런 검증의 대상은 여야 국무위원 누구도 돼선 안 되는
0: 예.
1: 겁니다. 저희가 업무상 형사기록을 받잖아요. 기록을 검토하잖아요. 형사기록이란 건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

0: 국감 정보를 다 법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충돌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대단히 예민한 정보들입니다.
1: 예.
0: 그걸 누군가가 취사 선택해서 입맛대로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검찰의 처분 결과 내지는 이 기록을 토대로 한 법원의 결과물입니다. 법원에서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청탁성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 청탁의 대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접어두고 이 중간 과정을 알리고 배포해서 검증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 정당화한다면
1: 예.
0: 이거는 공론장을 퇴행시키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아까도 이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1: 예.
0: 흔들지 않았냐.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 자료라고 문제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대향범이라는 게 있어요. 피의 사실 공표 이걸로는 고발을 못했죠. 왜냐하면 공표한 사람만 처벌받으니까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기록을 유출하는 것도 처벌하는데 그 부분도 받은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상 기밀 누설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건 누설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법조인이에요. 이게 공무상 비밀이라는 그 인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계획서 같은 건 정말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1: 소위 말해서
0: 자료거든요.
1: 받은 사람도 그럼 처벌되는
0: 저는
1: 겁니까?
0: 가능하다고
1: 그게
0: 생각합니다.
1: 또 가능하다.
0: 네.
1: 그것은 해석에 딸릴 겁니까?
0: 예, 판례가 아예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전 아닌
1: 예.
0: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아니, 판례를 잘 모르셔서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요, 그 어떤 공무원을 꼬드겨갖고 그 비밀 나한테 좀 빼줘. 이 사람이 1심하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대법원에 가갖고 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법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 법에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범으로 엮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거다. 한게그 당시 대법원 파기환송 그 요지고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 같이 그 이런 확정 판결된 판례가 없어요. 그 받았다 해서. 예. 그래서 뭐그 민주당은 뭐 그러니까 어디 헛짚은 건데.
1: 네, 어쨌든 뭐 지금 두 분의 그 법적 해석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번에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가 양모
0: 네.
1: 씨가 이른바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일종의 좀 프레임에 씌워져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이분이 과거에 어떤 행적과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뭐 접근은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행사에서 기업인으로 사업 뭐 이런 부분으로 그런 지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1: 예.
0: 이런 맥락이 싹 제거된 채 과거의 유흥주점 오빠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1: 예.
0: 그래서 그 해당 여성이 본인은 과거에 그런 이력이 없고 뭐 일반 식당을 운영했던 취지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것은 이제 양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양 씨가 룸살롱을 운영한 적이 없다. 한동훈 의원 사과해라, 정정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오늘 장외 셀프 청문회를 뭐 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렸는데요. 양 씨의 판결문을 아예 오늘
2: 네.
1: 전문을 이제 공개했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이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는 것이고 양씨 주장에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양 씨가 운영한 이 야깃바라는 것은 유흥주점이 맞다라는
2: 네.
1: 주장인 거예요.
2: 통상요, 유흥주점을 이게 보통 대화할 때 오늘 뭐 유흥주점 가자 이렇게는 안 해요.
1: 예.
2: 그 유흥주점 가자는 얘기를 오늘 룸살롱 갈까? 뭐 이런 식의 룸살롱이라고 다 표현하고요. 이제 룸살롱이 이게 뭐저 프랑스어를 갖고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맞는 건데
1: 네.
2: 그 룸살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호스테스 바예요. 그러면 저 양수진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로테이션 바 그게 거기에 그 같이 토크해주고 같이 술 마셔주고 뭐 하는 여자 적객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맞아요.

0: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 보니까 양수진 씨를 기업인 양수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1: 근데 오늘 또 이제 마침 또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2: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흥주점을 운영했는지 그 사실관계와 다르게 일단 박사학위를 받고 어쨌든 지금은 무슨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도 있다라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딱 떼서 그리고 오빠라는 지칭에 집중해서 오빠 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게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과 공세의 전제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개수작이다, 개소리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선출돼서 이 지위에 있는 그 맥락은 그냥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거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치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론장이 퇴행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발언이 너무 세다.
2: 발언이 세고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정치인 단어 하나하나만 뜯어놓고 보면은 좀 센 표현들이죠. 근데 정치인은요, 정치인의 언어는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의 언어는 너무 본인이 고상한 척 고담준론이라 하고 이거는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요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추락을 합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추락한 적이 있었나요? 집권 2년 차, 지금 15개월뿐이 안 됐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그거는요, 국민들의 분노가 그런 식의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라는 게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인은 그런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그 언어로서 대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전 강도 높은 그런 표현들이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1: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불법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요. 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3: 그 녹취록 내용에 강서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신현영 의원 가톨릭 의대 출신이죠. 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현영 의원하고 친한 김승원 오빠가 내가 같이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약 사기 사건 한 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양 브로커의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5: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시 수사팀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아니 만나는데 같이 갔습니까 그때, 안 갔습니까?
5: 그때 이 부분 수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3: 후보자
5: 당연히 했습니다.
3: 신현영 의원하고 양 브로커가 만나는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당사로 가서 만난다고 할 때
5: 안 갔습니다.
3: 자신 있어요?
5: 안 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신주호 전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뭐 신약 로비 의혹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현영 전 의원 이름이 좀 등장을 했고 신현영 전 의원이 가톨릭 출신인데
0: 가톨릭 병원
1: 출신인데 가톨릭 병원에서 임상이 이루어졌다 지금 곽규택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왜냐하면 그 임상을 하려면은 그 하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잘 구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이. 근데 그 신현영 당시 의원이 가톨릭대학병원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좀 그 협조를 받으면은 이게 좀 그 임상시험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실제 두 군데 그 성모병원 한 군데가 부천이고 한 군데는 어때 은평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이드가 된 게 아니냐. 예.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곽규태 의원이 오늘 친연령 의원 예, 의사 출신이죠. 예. 예, 새로운 뭐가 하나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더 짜임새가 더 생긴 것 같은데.
1: 네.
0: 아니 햄스터 쥐가 먹고 폐사한 예, 그런 약인데. 그러니까 그 강세찬 씨는 그걸 알면서
1: 예.
0: 그걸 93명의 인간들에게 그거를 먹여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인간 마루타예요.
1: 예.
0: 예. 이게 지금 우리 저 민주당 분들은 뭐 반일 무슨 DNA가 있어서 그런지 뭐 하여간 뭐 맹목적인 반일을 하시는데 일본의 만행 중에 하나가 그 저기 인간 마루타 아닙니까? 이게 인간 마루타 한 거예요.
1: 잘못된 신약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제 임상 시험 됐다. 이 그렇죠. 부분은 좀 잘못된 네. 부분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곽규택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송영길, 최재성, 신현영 이런 이름들이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겠느냐. 특히나 신현영 전 의원은 가톨릭병원 네. 출신이 아니냐. 그리고 양 씨와의 만남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는 네. 상황입니다.
2: 저희가 예. 이런 유사한 그러니까 민간인이 막 공무원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예.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는 사건들을 좀 봐요. 양 씨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브로커라고 지칭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굉장히 말을 부풀려서 합니다. 지금 공개됐던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뭐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해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직후에 강세찬 씨랑 또 나눴던 대화 보면 뭐 BH 운운하면서 청와대까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연해서 덧붙여서 네.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설레발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안다, 저기도 안다, 의사 출신 의원도 안다, 뭐 아주 중진 의원들도 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 공히 넘나들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뭐라도 본인이 선을 대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잘못됐죠. 재판받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햄스터 폐사한 부분을 누락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상까지 가게 한 부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건 네. 처벌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두둔합니까? 다만 검증을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한번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이 업체를 한번 좀 빨리 임상 승인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부분 없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걸 이런 햄스터 실험 결과까지 알면서 했는지 이걸 혼용해서 하니까 정확한 검증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제가 지금 방송 중에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 쥐 실험에서 쥐가 죽는 그런 네. 보고를 누락한 채 네. 임상시험이 이제 승인이 된 가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몰랐다.
0: 네.
1: 저는 문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0: 아니 예. 그러면 문과면 몰라도 된다는 네. 얘기예요? 참 그 저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는가. 저거는 뭐 그냥 상식이 이제 문과 있고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걸 인간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꼭 그 문과생은 모르나요?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1: 예.
0: 이게 그 저는 그 강세찬 씨 제넨셀 그분이 지난주인가요? 왜 그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잖아요.
1: 예.
0: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그 실험하다 보면 쥐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왜 죽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신약을 투입해서 죽은 건지 다른 이유로 죽은 건지 죽는 이유는 그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그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1: 예.
0: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복수의 의료인에게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본 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1: 예.
0: 그 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 기록에 안 남길 수 있냐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1: 예.
0: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세찬 씨라는 사람이 이 어떤 뭐 저 경희대 교수 하면서 학자적인 최선의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완전 이건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실험용 쥐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에게 실험하려고 지금 저 양수지 이용해가지고 여기저기 그 임상시험할 병원도 섭외하고 뭐 한 거.

0: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성원 당시 의원이 그걸 몰랐다? 문과라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저는 저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라고 봐요.
1: 네. 그런데 이제 신현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카톨릭 병원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복지위 또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2: 네.
1: 이 부분은 또좀 해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2: 그러니까 본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아마 이제 설명을 있어야 될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승원 의원이 아, 내가 신현영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됐느냐는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다른 선을 대려고 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은 당연히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김승원 의원이 문과라서 몰랐다는 취지가 저도 해명 그이 문답을 하는 부분을 지켜봤을 때 아, 내가 이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문과라서 그 엄중함을 몰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두둔할 수 없어요. 이미 그걸로 처벌을 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모 씨, 이걸 어떻게 폐사된 기록을 아, 원래 그러기도 하니까 안 기록해도 된다라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검증의 연장선상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건 검증이라고 할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동물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 실험금 해서 어떤 동물한테는 굉장히 최대치를 투약하고 그리고 뭐이 용량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폐사가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임상 실험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걸 부적절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1: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주장돼서 이거 좀 장현미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피의 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2: 네, 아마 본인은 이제 문제의식이 지금 다시 또 수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본인은 지금 이제 기소유예가 된
2: 예, 기소유예가
1: 상태니까요.
2: 됐지만 다시금 이제 고발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들어가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이라는 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했을 때이 사람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자리는 엄중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불법 여부인지도 따져야 되겠지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해명을 할지도 국민들은 다 열어놓고 보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올렸네요. 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피의 사실 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0: 그렇죠.
1: 반박을 했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 저런 얘기 할 보가 되는가? 아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검찰은 없애놓고 이 정권 들어가서 특검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그 특검법에 보면요. 그 매일같이 매일 브리핑을 해요. 그 브리핑이 사실 피의 사실 공표예요. 그 특검법, 특검할 때는 그런 거 가능하도록 또 본인들이 해놔요. 그런 법을 막 남발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국민의 알 권리에서 이제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그 특검 때 그런 식으로 매일 생중계하듯이 했던 민주당, 그거 응원했던 민주당 어디 갔습니까?
1: 신약 로비 의혹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큰 논란의 한 줄기가 바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던 가족 협동조합 의혹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가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3: 어제 발달장애인
4: 김남희 민주당
3: 부모님께서
4: 의원입니다.
3: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하여 부모들께서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4: 그 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5: 위원장이 의사진을
4: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6: 위원장입니다.
4: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이제는. 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5: 본인의 눈빛이 무서워요. 무사히까지 뭐라고 합니까?
7: 제가 오전에 김승원 주호 배우자의 의원입니다. 육성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그 음성 공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4: 김남희 의원 손가락을 내려요. 예, 말씀하세요.
7: 네.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5: 반발하고 있습니다.
7: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6: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진우 의원님의 그런 말이 발달장애 가족들과 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1: 네.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목에서는 이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가족 협동조합 아니냐, 뭐 혈세 빨대 아니냐 이런 주진우 네.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 이게 그 협동조합이 설립하게 된 예. 경위를 보면 가족분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이게 또 아동학대로 막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 굉장히 조력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정말 소신과 신념으로 그 업에 이제 투신을 하신 건데 부모님들은 뭐 더 할 나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고 여기가 돈 벌려고 만든 조합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혈세에 빨대 꽂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다라고 이 부분이 그러면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본인들의 기관이 이게 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우린 아이들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이 문제 제기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1: 그러니까 특혜는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셨는
2: 거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1: 네, 신주호 전 의원께는 이거 좀 청문회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야권을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해서 공격의 최전선에 서서 신양 로비 의혹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제 다른 차원의 또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전략 짜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저는 오늘 지금 여태까지 나타난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두 가지 메인 메뉴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자료 출처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자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저 발달 장애인 저 이슈 거기는 최대한 감성적으로 접근하자. 감성적으로 접근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등쳐서 거기서 뭐 돈 뭐 치부하려고 그랬느냐. 뭐 이게 이제 그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하여간 팩트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자. 그래서 김승호 후보자의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간적인 면모 뭐 이런 거.
1: 실제로 또 힘든 가족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주진우 의원이 약간 그런 민주당의 전략에 약간 낚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1: 오전 청문회만 보면 두 분 짧게 창과 방패 중에 어떤 게 좀 강했던 것 같습니까?
2: 저희는 방패가 유효했고 역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큰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오후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새로운 문제 제기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1: 뭐 딱히 새로운 걸 제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그래도 뭐 신현영 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두 나오고 하여간 뭐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1: 오후 질의 시간에 또 이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경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선 가운데 법정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잠시 뒤에 결심 공판이 열리죠?
1: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 친약 승인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법정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과 함께 부형량을 재판부에 밝힌 뒤에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며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재판에 출석할 경우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0: 네,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는 중인데 이번 재판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1: 네, 양모 씨와 강모 씨가 재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양 씨와 강 씨의 공소장만 확보하며 대부분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밀한 수사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을 토대로 한 수사라며 과거 수사에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김용은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법률 대리인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고를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노관장 측 변호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 회장이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으로 약 20억 원이라며 A씨가 노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해 최 회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일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 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통상 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에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이 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0: 버스노조가 오늘 2차 조정 결렬을 전제로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도 긴급 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려 셔틀버스와 지하철 운행 확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1월 이틀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신 바 있습니다. 하루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멈추게 되면서 출퇴근과 등하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버스 이용객이 지하철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요 역사와 열차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버스 의존도가 높은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동약자와 고령자에게는 그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내일 초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리고 막차를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지하철로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서 주요 혼잡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따릉이 등 활용 가능한 이동수단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업에는 유연근무를, 교육청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해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부터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 시내버스는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긴급상황 점검회의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9: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12: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2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현재 전국 기온 25도에서 28도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 경북 동해안과 울산 지역에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안양터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산 방향은 청계요금소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주변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상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고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반포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가는 길 3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 중입니다. 홍은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마장에서 월곡 구간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경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선 가운데 법정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잠시 뒤에 결심 공판이 열리죠?
2: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 신약 승인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법정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과 함께 부형량을 재판부에 밝힌 뒤에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며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재판에 출석할 경우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는 중인데 이번 재판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2: 네, 양모 씨와 강모 씨가 재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양 씨와 강 씨의 공소장만 확보하며 대부분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밀한 수사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을 토대로 한 수사라며 과거 수사에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김용은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한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 법률 대리인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고를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변호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 회장이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으로 약 20억 원이라며 A씨가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해 최 회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일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 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통상 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에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이 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버스노조가 오늘 2차 조정 결렬을 전제로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도 긴급 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료 셔틀버스와 지하철 운행 확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올해 1월 이틀간의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많은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신 바 있습니다. 하루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범퇴되면서 출퇴근과 등하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버스 이용객이 지하철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요 역사와 열차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버스 의존도가 높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동 약자와 고령자에게는 그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내일 초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리고 막차를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지하철로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서 주요 혼잡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따릉이 등 활용 가능한 이동수단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업에는 유연근무, 교육청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해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미리 이동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파업 여부와 버스 운행 상황, 셔틀버스와 지하철 운행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이 대책들이 내일 아침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의 경험을 되짚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교통 소외 지역과 이동 약자를 위한 대비에는 빈틈이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시민의 출근길과 등교길, 일상의 이동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 올해 초에도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오늘 오후에 조정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이 되고 노사 양측 모두 시민들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감천동 조선소에 수리차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인 승선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한 명은 심장박동과 혈압이 돌아왔습니다. 또 어지러움과 통증을 호소한 다른 승선원 3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냉동창고 냉매 작업 중에 프레온가스가 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어선에는 러시아인 15명이 있었는데 6명은 냉동창고에 있었고 나머지는 선박 위 선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개월여간 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업주 67명에게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바다에서 선원 7명이 탄 9.77톤짜리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전복된 선내에 갇혀있던 선원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해경 구조협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통영항으로 복귀하다 선체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만 3명이 살던 가정에서 숨진 상태로 며칠 방치된 20대 남성 A씨는 남동생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신고하는 순간까지도 남동생은 A씨가 숨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A씨의 남동생이 형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평소 가족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처음 연락한 건 지난달 6일 오후입니다. 지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2: 형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3: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 목사입니다.
1: 오후 6시 45분쯤 119 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남동생은 형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A씨가 사망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응급실로 이송한다는 말을 듣자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병원 치료비만 내면 되고 구급차 이용 비용은 없다는 설명에 5만 원만 내면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 꼬드김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여러 대 개통했다가 3년째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던 만큼 병원비부터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생전에 특별한 병원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가족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꺼렸다고도 보이는 대목입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동생은 소방이 출동할 주소도 단번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불러달라는 소방의 안내를 따른 뒤에야 신고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7시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A씨가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4: 아들이 언제까지 정상적인 모습이었느냐는 소방대원 질문에 어머니는 2, 3일 정도 거실에 누워있었고 금방 일어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이른바 동거고독사 했다는 걸 알기까지 과정에는 지적장애인 가족이 마주할 수밖에 없던 서로에 대한 돌봄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유행이 한 달이나 빨라졌지만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한데요. 대상자별 날짜와 주의사항 이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인플루엔자 유행에 병원이 붐빕니다. 큰 일교차에 독감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어린이에 집중됐습니다.
6: 영유아나 고령자, 호흡기 질환자를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예방

0: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1: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인데 나이와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 날짜가 다릅니다. 임신부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일부 어린이를 시작으로 차례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특히 기존에는 13살까지였던 어린이 지원 대상이 이번부터는 14살로 늘었습니다. 무료 대상자들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접종하면 되는데 방문 전 전화로 백신 재고를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과 별개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수칙과 접종 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누리집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고위험군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룹별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또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이 줄어든 양상이지만 국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했고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1: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7: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8: 듀엣토의 더 클래식.
19: 9월 1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0: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 사이먼 레틀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꽤 익숙한 조합이죠. 사이먼 레틀은 2018년 베를린 필에서 물러난 뒤 런던으로 옮겨 런던 심포니를 맡았습니다. 2023년부터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에도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올해 11월에도 다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예, 보통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외국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오케스트라들의 이 공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을 음악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빈필이 우리나라를 찾고요. 10월 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지휘자는 투간 소키예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1: 투간 소키예프는 이 빈필하모닉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잖아요.
0: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쉔부른 궁전에서 열리는 여름밤 음악회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조합으로 이번에 한국을 찾게 된 겁니다.
1: 그러고 보면 소키예프는 2027년 빈필 신년 음악회 지휘자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2025년 여름밤 음악회, 2026년 가을 아시아 투어, 2027년 신년 음악회에서 계속해서 빈필을 지휘하게 되는 거고요.
0: 그런 만큼 이번 내한 공연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맡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작년에 있었던 여름밤 음악회 실황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투간 소키예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입니다.

0: 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토간소키에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습니다.
1: 올 가을에는 바이에른과 빈필 말고도 다른 오케스트라에 내한 공연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데요. 오는 11월에 인천과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피아노 협연은 임윤찬이 맡고요.
1: 마린 알소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0: 그렇습니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씨가 이 화제를 모으면서 우승했잖아요. 결선에서 임윤찬 씨의 연주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린 알소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1: 그러니까 4년 전 콩쿠르에서 세계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무대를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0: 그때 그 실황일 것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었던 것
1: 오.
0: 같아요. 아, 그 콩쿠르 본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러니까.
1: 이 마린 알소비에게도 특별한 무대가 될것 같은데 당시에는 콩쿠르 결선에서 만났던 피아니스트와 지휘자였다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의 완성된 음악적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0: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그 음악은 어땠을까가 가장 궁금할 테니까
1: 그렇죠.
0: 지금 어떻게 한다보다 그때 어떻게 했다를 조금 더 들려주려고 하지 않을까란 상상은 해봐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준비했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1악장. 임윤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새벽 2시를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왔죠.
2: 예, 일기입니다.
3: 여기 수성구인데요. 외제차 한 대가 운전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음주운전 같기도 하고.
1: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 일기입니다.
3: 지금 폭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2: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 예상하셨겠지만 두 신고의 중심엔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길을 막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 무려 20km가량 이어졌죠.
2: 당장 멈추고 나오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4: 에이씨,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1: 그렇게 한참 대치가 이어졌고 이를 막던 경찰관 한 명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죠.
2: 이제 그만하고 나오세요!
4: 오지 마! 오지 말라고!
2: 안 되겠다. 테이저건 준비해!
1: 그렇게 실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되고서야 한밤중에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혼자도 아니었죠. 조수석엔 30대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이 제법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1: 야,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경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죠.
5: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새벽 장소는 대구입니다. 새벽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외제차가 있다 이러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채 10분도 안 돼서 이번엔 택시기사가 승객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또 신고를 하는데 그 두 신고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고요. 새벽 2시 3분쯤에는 북구 99터널 부근에서 5톤가량 되는 탑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북구 주거지 앞에서 차를 에워쌌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30분 넘게 대치하다 다시 도주를 시도하면서 주차 차량들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게 됩니다.
1: 자,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찰관 분이 또 많이 다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네. A씨가 다시 차를 몰고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막아서던 경찰관 한 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대퇴부,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이었고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쏘고 그래도 멈추지 않자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야 차가 멈췄고 A씨가 내리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새벽 2시 45분에 동승자 30대 여성 B씨와

0: 함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했는데 수치는 확인이 안된 겁니다.
1: 워낙 뭐 여러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라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라고 있는데요. 이 죄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특수가 붙는 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측정 거부고요. 세 번째는 차량 송계인데 파손 차량이 일반 차량 9대에 그리고 경찰차 2대에 모두 11대입니다. 순찰차는 공용 물건이라 더 무겁게 다뤄질 거고요. 네 번째는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 폭행 신고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이 경찰관분이 대퇴부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대퇴부가 사실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골절이 될 정도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했다는 거고, 사실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밀어버렸다는 거는, 아, 이거는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게 수사나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뭐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차차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운전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음주 측정 거부. 이런다고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측정 거부가 당연히 처벌 면에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죠?
0: 네,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고 해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1: 아마 이런 법적인 부분을 뭐 몰랐을 수 있나 싶은데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겠네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수치가 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거부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측정 거부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아주 제한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측정을 거부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남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가 크게 나와서 가중처벌 받느니 차라리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부죄 형량 자체가 무겁고 영장을 받아 강제로 체열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혐의가 많으면 사실상 뭐 거부를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대목은 도주를 막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부분. 이건 단순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네, 말씀대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부주의,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관이 눈앞에서 막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차를 몰아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부주의가 아니라 공물을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 고의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1: 네.
0: 애초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에 가깝게 다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진술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의 여부를 좀 다투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고의의 여부 때문에

0: 때문에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관분이 또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고의란 결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앞을 막고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는 건 예견이 가능한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큰 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처음부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수상해나 뭐 살인미수 말씀하셨던
0: 네.
1: 그런 것까지 더 무거운 죄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나저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일반 차량과 경찰차를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11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 이 정도의 막대한 물적 피해,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건인데 형사 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1: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죠. 첫 번째로 피해 규모 자체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양형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11대가 부서졌다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피해 회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죄는 뭐그 3년 이상 징역이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준다고 하면은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는데요. 그 참작 사유의 핵심이 어찌됐든 간에 피해 회복일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차주분들 그다음에 다친 경찰관 뭐 이런 분들과 합의가 됐는지가 뭐 결정적으로 보이긴 할 텐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뭐 현실적으로 다 합의를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0: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제압 과정에서 실탄이 사용이 됐고 테이저건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번에 뭐 다행히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실탄에 의해서. 뭐 이럴 경우에 경찰도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얼마나 또쓸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돼야 범죄자들을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이론적으로는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라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는데요. 경찰이 무기나 테이저건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뭐꼭 써야 했느냐 이런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썼어야 했느냐 상당성, 그러니까 필요성 상당성 이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지나치게 이게 과했다 이러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고 경찰관 개인은 형사 책임, 국가는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 그 피의자가 이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람이고 경찰관이 골절상을 입은 뒤였고요. 계속 달아나면 시민들이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사람이 아니라 타이어를 향해 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포탄부터 쏘면서 단계를 좀 밟았다. 요런 점들, 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은 상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와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살짝 덥기도 한데요. 그래도 바람이 선선해서 점점 가을 날씨에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현재 서울 26.1도, 대구 28.5도, 광주 2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내일은 제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마포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3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이고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성산램프 구간 3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 중이고요.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중입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속도 느리게 지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 안녕이었습니다.

0: 단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청문회 슈퍼위크.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사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 여당의 사수와 야당의 낙마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가족특혜 논란을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2: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현재 정회 중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사이 반말과 고성이 오가며 팽팽한 대치가 펼쳐졌는데요. 가장 뜨거운 쟁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은 부정청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도 청탁 알선 대가를 찾지 못했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치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이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2: 김 후보자는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던 건 후회한다며 신약 승인 관련 주가 조작 피해에 대해 장관이 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협동조합이 지자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아들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함께 일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 SNS로 공세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눈물에 브로커 양 씨가 보고 싶어 나던 눈물 중 어떤 눈물이 진심이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 네, 이형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나온 주요 내용 정리해볼까요?
2: 네, 이형일, 이소영 두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송곳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부동산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비거주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혼선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를 확실히 보호한다는 정책 원칙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갭투자 논란이 제기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실현된 시세 차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등기상 공실인 업체에 7천만 원대 용역비를 지급해 유령회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컨설턴트의 업력을 보고 맺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등기부 상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네,
1: 경찰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가운데 오늘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4: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1: 네, 오늘 결심 공판이 몇 시부터 열립니까?
4: 네, 이곳에서 3시간쯤 뒤인 오후 4시 반에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 신약 승인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성립자 강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입니다. 법정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이후에 양 씨와 김 씨의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 씨가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취재진 앞에서 또는 법정에서 관련 입장을 언급할지 관심을 끕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해달라는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양 씨는 이번 재판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같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24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 네,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같은 날 열리는 건데 오늘 재판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4: 네, 양모 씨와 강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 김 후보자 의혹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양 씨와 강 씨의 공소장만 확보하며 대부분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밀한 수사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을 토대로 한 수사라며 과거 수사에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1: 네,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여야가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합의해서 오늘 열리고 있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오전 일단 그 청문회는 진행이 됐고 지금은 정회 시간이고 이제 잠시 뒤 1시간쯤 뒤면은 이제 오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증인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뭐 제출한 자료만으로 충분한 검증이 될 수 있을까요?
2: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신약그룹이 관련한 의혹일 텐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각 44명 그리고 4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강세찬이라든가 김강립 등 이 신약그룹 의혹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주당 측의 부동의로 결국에는 불발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는데 결국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듣는 선에서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관계자가 제3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라고 하면 반대신문 등의 과정을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 답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크로스체크가 현재 에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1: 자, 오늘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
5: 그 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아니.

0: 네. 자, 지금 뭐그 자막으로도 보셨지만 악마라는 단어까지 현장에서 등장을 해서 서로 이제 거친 설전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셨는데 지금 논의한 부분 그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와 관련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1: 일단 추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0: 예.
1: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 기관 이 기관이 가족 사이에서 운영이 되면서 부당한 이익을 수취했다거나 혹은 각종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2: 네.
1: 그래서 뭐 정부 바우처의 수익을 부당하게 수취를 했다. 뭐 상당 부분이 가족
2: 서정빈
1: 급여로 지급이
2: 변호사입니다.
1: 됐다. 또이 가족들이 일하면서 급여 인상률 폭도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뭐 그리고 이 김성훈 후보자의 지역구인 그 수원시로 이전을 하면서 당시에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자, 이뿐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는 이 가족의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3: 저희 아내는 이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2: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같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 쉬라고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루라도 저희 집에서 재우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가족 돌봄 일을 하게 된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신
3: 저희
2: 것처럼
3: 아들에게
2: 울먹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게
3: 저의
2: 됐지만, 특혜는
3: 죄송한
2: 없었다
3: 말인데
2: 전혀,
3: 내가 더
2: 이런 주장인
3: 죄송하고
2: 거죠.
4: 사실상 제기되는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3: 더 좋은
4: 답변을 하고 있는
2: 예.
4: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배우자가 이런 협동조합에 관여하게 된 경위들을 연애 시절부터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전공과도 관련해서
2: 허주연
4: 설명하는
2: 변호사입니다.
4: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족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4: 이 조합은 배우자가 뭐 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같이 만든 조합이고 배우자의 급여라든가 근로 조건 같은 것들도 모두 부모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장남과 관련해서도 향후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일을 할수 없게 됐을 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남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족들이 모두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원시로 지역구인 이 수원시로 이 기관이 옮기고 나서 발달장애인 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그래서 8억 원 가량의 정부 바우처를 수급한 기관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 행사나 개입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예.
4: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관으로 선정이 될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6개도 같이 선정이 됐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 특히 바우처를 수급한 것은 일방적인 보조금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한 어떤 서비스의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수익 사업으로 개인적인 수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5: 한동훈 의원은 양모 씨가 후보자에게 어떻게 로비했느냐, 뭐 자극적인 오빠 로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이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2: 김동아 민주당
5: 윤석열 이
2: 의원입니다.
5: 대통령실에서 열린 행사에 초청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임명장. 그리고 양모 씨, 윤석열 대통령 당시
2: 손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양모 씨에 대한

0: 4년치 통화 내용이 다
1: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0: 녹음되어서 검찰에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양수진 브로커의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송영길, 최재성,
1: 곽교태
2: 김승원,
1: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후보자
0: 당연히 했습니다.
2: 신현영 의원하고 양수진 브로커가 만나는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당사로 가서 만난다고 할 때,
0: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 예?
0: 갔습니다.
2: 안 갔어요?
0: 그리고
2: 자신
0: 안
2: 있어요?
0: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3: 자, 들으신 것처럼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기도 했던 그런 의혹인데, 서 변호사님, 신약 로비 의혹 좀 쟁점 좀 정리를 해 주시죠.
4: 네, 이제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관련해서 코로나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가 좀 지연되니까 이때 이 사업가 양모 씨,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 양모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5: 네.
4: 그리고 이제 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 부탁을 전달을 하고,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에 이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해서 임상시험 승인 관련해서 이 건을 조금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식약처장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고요. 이제 검찰은 이후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자 특히 이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시에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후원금의 그 모금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입금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2024년 12월 이김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알선 뇌물 약속죄 혐의를 인정을 하되 다만 사정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김 후보자가 이 청문회 자리를 나오기 이전부터 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한편으로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기소유예 사건을 봤을 때 그런 자질이라든가 혹은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뭐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때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가 나왔던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위해서 이미 헌법소원을 해놓은 상태다라고도 주장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이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은 사적으로 청탁을 한게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잖아요. 이두 가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4: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탁의 내용, 그러니까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뭐 정당한 민원 혹은 청탁이라고 볼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봐야 될지 이게 갈려지게 됩니다.
5: 네.
4: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이 청탁 내용 자체가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 관련된 그런 법률 절차라든가 요건들을 생략시키거나 혹은 위반하도록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청탁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건에서, 이 사안에서 김성훈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이나 혹은 관계자에게 부탁한 내용이 이런 승인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생략해달라, 혹은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5: 네.
4: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뭐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안을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 정도의 부탁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관련 사건이라든가 혹은 보도 내용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서 진행됐던 그런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했다거나 혹은 특별한 혜택을 줬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단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이런 부탁이나 민원, 뭐 청탁이라고 볼수 있는 내용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타당했는가?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서 그런 자격이 충분한가? 이런 점을 좀 따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네, 만약에 정말 청탁이라면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만약에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게 되면 제넨셀이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볼 거다라는 거를 김 후보자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이 녹취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제넨셀의 이번 자신의 민원
1: 청탁의 어떤 또는 청탁에 들어주는 결과로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연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러한 민원 또는 청탁을 들어줬을 때 과연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인가 예.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제넨셀의 이익이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의혹은 있습니다만 명확한 어떤 대가성에 대한 증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물론 500만 원에 대한 어떤 후원금을 대가로 수수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 민원을 들어줬을 때 양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6억 상당의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재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걸 지금 제넨셀이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양 씨 회사의 주식을 6억 상당의 주식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양 씨에게는 이만큼의 6억 상당의 이익이 일단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500만 원이 그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대가성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고 예. 물론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양 씨가 얘기한 녹취록을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 뭐 오빠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민원 또는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이 회사 자체를 키워서 나중에 선거에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자금적인 지원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장래의 어떤 계획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양모 씨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관계 때문에 양 씨에게 이런 이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대가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범죄로 성립할 만큼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 과연 범죄로 성립할 정도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청문회에서는 다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예. 두 분 모두 이제 이 민원인지 아니면 사적 청탁인지 여부는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전화에 대한 그 결과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뭔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오후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질의 응답이 오고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양모 씨 이 세 명의 관계도 청문회에서 이제 상당히 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모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우리는 공개적인 채용을 절차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일단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 정모 판사가 과거에 이제 양모 씨와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후보자와 함께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넨셀의 이 강모 설립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가 됐을 때 기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의혹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런 친분 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영장 실질 단계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닌가 봐주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그 아들이 또 김승원 후보자에 관련해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예. 그 채용 관련해서 그런 특혜가 결국에는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뭐 이게 지금 뭐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의혹 뭐 예컨대 이거 뇌물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가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사실관계들이 아직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뭐 당시에 이 영장 실질과 관련해서 외부의 김승원 후보자 등의 그런 개입이 있었던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 아들에 대한 채용 자체가 특혜인지 그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지 이게 이제 하나하나 따져지고 관계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만으로 봤을 때는 만약 이게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뭐 뇌물 범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 의혹이 결국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이런 공모 같은 것들은 실제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채용 과정에서 과거에 그런 친분 관계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모 판사의 아들이 채용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부당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이게 뭐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간략하게 따지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과연 정당했는가 타당했는가 이 부분 역시도 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네. 이번 그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당시에 제넨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오전 질의에서는 그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은 임상 시험이나 아니면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문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논란이 됐던 게 그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신약과 관련해서 사람에게도 투약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투약이 되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긴 했지만 이 동물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신약을 사람에게 투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우선 오전에 문과기 때문에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민원을 전달해서 중소기업을 부응하기 위한 어떤 정당한 절차적으로 돕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만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본인은 또 몰랐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제넨셀이 만들었던 치료제 이게 원래는 대상포진 치료제였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신약으로 이 바꾸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임상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됐던 햄스터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를 했더니 다섯 마리 가운데 한 명이 피를 토하면서 죽고 나머지 쥐들에게서도 심각한 폐 비대증이 발견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넨셀이 식약처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낸 이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누락이 돼서 결과적으로 승인이 됐고 이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전화 연락이 있었고 그 전화 연락을 건 지 2주 만에 승인이 내려져서 결국에는 93명에게 이 임상시험 치료제가 투약이 됐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큰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들의 건강과 심각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제넨셀의 창립자인 강세찬 씨가 결국에는 1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허위 자료를 낸 사실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 허위의 자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자료를 누락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도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만연하게 생각했던 도덕적인 비난을 차치하고서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위계의형 공무집행방해 공범이라든가 교사나 방조나 이런 어떤 혐의로도 성립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예. 그리고 또 제넨셀의 최대 주주인 세종케미칼이 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후로 직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주식으로 거래를 해서 큰 이익을 본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나요?
1: 지금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주가 조작을 벌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 부분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나온 사실이 없고 또 김승원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그 승인이 있기 전에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제넨셀의 주식을 약 113억 원치 가량 전환사채를 포함해서 매입하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이 올라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 그리고 브로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양모 씨도 주변에 세종메디칼 주식이 오를 거니까 사라.

0: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제네셀의 대표도 세종메디칼 주식 오를 거니까 이거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모 씨에게 1억 원을 보내서 주식을 구입하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 주식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든가 세종메디칼의 주식을 보유했다라든가 이런 정황이 나온 부분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양 씨가 이런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다. 제네셀이 이런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본인에게 어떤 이익을 같이 보면서 이런 민원을 또는 청탁을 해줬다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성훈 후보자의 해명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상황인데 형사적으로 보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협의가 있다거나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그허 변호사님께서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공교롭게 또 재판이 열린단 말이죠. 강 씨와 양 씨의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면 해당 재판의 결과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3: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좀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강모 씨 그리고 양모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사건에서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는 결국 이두 사람이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두 사람은 관련해서는 뭐 대가성이 없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취지 주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같은 그런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서 기소회의를 받았지만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그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 사람 같은 경우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유죄가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뭐 김성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혐의 자체는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것처럼 인정이 된다라고 동일하게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이두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그 죄질을 어떻게 따졌느냐, 뭐 대가성이라든가 혹은 청탁의 내용이 실제로도 부정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시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미 종결난 사건이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근거 자료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두 사람의 판결이 뭐 유죄냐 무죄냐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적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로비 의혹 자료들이 불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4: 제가 후보자님이 지명된 후에 오늘 청문회
5: 이성윤 민주당
4: 말까지
5: 의원입니다.
4: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거에 노무현 논두렁시계가 생각났습니다. 그 기소계획서, 그다음에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6: 절대 없습니다.
4: 그러면 그 공익 제보자라는 분도 한동훈 의원에게 자료 안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6: 그렇습니다.
4: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에게 받았거나 또는 장관 재직 시절에 보고받은 내용이거나 그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6: 네, 지금 이진수 차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유출 대상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4: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6: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 김승원
6: 저는 지금 기소유예
5: 후보자입니다.
6: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입니다. 저에 대한 피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성윤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 모두 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불법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3: 조금 나눠서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피의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이라든가 혹은 검찰과 같은 그런 수사기관 종사자가 관련해서 수사 중에 나온 그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해서 뭐 예컨대 지금 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지 수사기관 당사자라거나 혹은 그걸 관리

0: 감독하는 그런 직위는 아닙니다.
1: 예.
0: 따라서 지금 이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피의 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2: 예.
0: 한편으로는 이걸 제보한 사람도 있겠지만
1: 예.
0: 이런 제보 역시도 공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죄 성립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제 그 내용면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실제로 고발까지도 갔던 그 내용,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같은 그런 범죄의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이 기소 계획과 관련된 그런 문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라든가 혹은 사건의 관계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이 자료의 1차적인 출처는 뭐 검찰 관계자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루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이제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이 관련 문건과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 피의 사실 유포라기보다는 공포라기보다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1: 예.
0: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1: 근데
0: 보여집니다.
1: 한동훈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이게 또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0: 지금 한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이 관련 내용을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준 사람이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자료가 제공된 그 시발점이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 해당 문건의 성격 자체가 사실 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검찰 내부의 문건을 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관계자일 것이다라는 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 네, 앞서 그 오전 그 청문회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검찰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수사 내용을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갖고 나와서 그걸 활용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검찰에서 검사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수사 내용들을 바깥으로 갖고 나와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1: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기업 내부에서 일을 할때 알게 됐던 어떤 내부 정보들을 외부에 갖고 나오지 않는 어떤 근로계약이라든가 특약을 하기 마련인데, 공기업에서 특히 검찰의 어떤 수사기밀에 관한 내용을 본인이 검찰을 그만두면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과정에서 갖고 나와서 일에 활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임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서영교 의원께서 어떤 걸 근거로 이런 부분을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건 쟁점은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검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한동훈 의원에게 줬다라는 것조차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간 근거가 좀 불분명한 어떤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3: 자,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그 신약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양모 씨가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이 표현을 정정하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한동훈 의원이 9월 8일에 오빠 독약 로비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 부정한 어떤 약을, 문제가 있는 약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른바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모 씨가 예전에 청담동 일대에서 바 등을 경영한 이력을 두고 룸살롱 여동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런데 양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했던 사실은 맞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마담으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그런데 이양 씨가 운영했던 이 식당과 바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형사 판결에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이 업소가 이른바 로테이션 바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 적객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는 업소였고, 그 적객원들이 앉아서 손님과 옆에서 접대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술을 같이 마셔주는 이런 형태의 바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 허가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된게 맞다. 맞다고 하.

0: 더라도 이게 불법적인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룸살롱 마담이라는 표현이 여동생, 룸살롱 여동생 이런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함의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씨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어떤 엄중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좀 활용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 이 부분도 이제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것 같은데, 지금 후보자 측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2: 네, 일단 그 공소 취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제도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뭐 공소 요지가 불필요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 자체 폐지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점에서 이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실제로 뭐 실무적으로 이 공소 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활용이 남용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일단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현행법상 이걸 폐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뭐 공소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검사의 상당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 제도적인 필요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어떠한 요건 하에 공소 취소가 가능한지 이런 요건들을 규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자녀의 위장 전입,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과를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위장 전입 사실과 관련해서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또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3: 네.
2: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더욱 엄격하게 처신을 했어야 된다, 반성을 하고 있고 사과를 한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교육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런 공정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그런 생명이라든가 안전과 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죄를 했지만, 과연 뭐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사죄가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따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박할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인데, 물론 오후 청문회도 저희가 이제 지켜보아야겠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와는 다르게 부적격으로 결론이 난다라든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한번더 국회에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까지도 만약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고서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법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3: 예. 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인사청문회는 끝났고요. 잠시 뒤 2시 30분부터 이제 오후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잠시 뒤에 다른 주요 뉴스 좀 살펴보고 또 다른 주제로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 조선소에 정박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은 냉매로 쓰는 프레온 가스가 선박 냉동 창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 두 명은 러시아 어선 승선원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두 명 모두 병원에서 심장박동과 혈압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까지 회복했습니다. 두 명 외에 다른 러시아 승선원 세 명도 어지러움과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경상자로 분리됐습니다. 부산 감천동 조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769톤급 러시아 어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어선은 수리차 정박 중이었고 오늘 오전 출항 예정이었습니다. 출항 전에 러시아 기사와 한국인 기사가 점검차 선박 내부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한국인 기사는 빠져나왔지만 러시아 기사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어 다른 러시아 승선원 3명이 구하러 들어갔고 다시 2명이 더 합세했는데 여기서도 환자가 더 나오게 됐습니다. 모두 5명이 어선 냉동 창고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겁니다. 소방은 냉매로 쓰는 프레온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상온에서 무색, 무취에 가깝지만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 공간에서 누출된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출량이 많으면 산소 결핍을 유발해 질식과 심정지 등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경은 가스 누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0: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 대리인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변호인 A씨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A씨가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50배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국 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개월여간 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업주 67명에게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거나 분양한 혐의로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40대 A씨 등 7명은 2023년 6월부터 3년가량 해외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연결한 도박 사이트 153개를 개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2명은 A씨 등이 개발한 사이트 가운데 31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쟁점은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인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차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2: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 시작됐죠?
2: 네,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2차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 1차 조정이 무산된 이후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댄 건데요.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입니다. 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기준 시간을 그렇게 받고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라질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측은 산정 기준은 계속 다투고 있는 만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다른 지역 수준인 10.32%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0: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에 커서 오늘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2: 네, 일단 노조는 오늘 밤 9시를 협상 시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 시작 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밤샘, 무의미한 밤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이번 조정도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 파업 때도 이렇게 정한 시간을 훌쩍 넘겨 협상을 진행한 만큼 오늘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조는 176시간 기준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측은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본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특히 노조 요구대로면 한 해 5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0: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 1월처럼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데 당시보다 두 배 넘는 1,5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 운행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출퇴근 시간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3: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4: 건강해.
1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6: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8: 교통안전 1분 턱.
19: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0: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대행사 시스템 먹통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접수 대행사 UAApply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각을 1시간 긴급 연장했지만 이로 인해 수험생 사이 심각한 정보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어느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하는 건데요. 그러나 마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지원하려던 대학 대신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 접수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입시 전문가 사이 접수 대행사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큰 날씨 걱정 없는 요즘입니다. 비 소식도 없고 하늘도 맑고 선선해서 날씨 즐기기 요즘인데요. 틈틈이 산책이나 야외 활동하시면서 짧은 가을 날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영남 동해안 지역만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공주분기점 도천 1교에서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 3차로와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동해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작업구간 주변에서 정체 중인데요. 이제 교통량도 점점 많아지겠고 이동 중에 시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성수대교부터 정체고 구리 쪽은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요.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와 중랑교 사이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오늘 봄 미쳤다.
3: 미쳤다.

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 미쳤다. 와, 와, 진짜.
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경찰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가운데 오늘 법정에서 의혹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6: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5: 네, 결심 공판이 몇 시부터 열립니까?
6: 네, 이곳에서 2시간쯤 뒤인 오후 4시 반에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 신약 승인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입니다. 법정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이후에 양 씨와 김 씨의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 씨가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취재진 앞에서 또는 법정에서 관련 입장을 언급할지 관심을 끕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해달라는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양 씨는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 씨는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같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24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네, 오늘 마침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판이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6: 네, 양모 씨와 강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 김 후보자 의혹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양 씨와 강 씨의 공소장만 확보하며 대부분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밀한 수사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을 토대로 한 수사라며 과거 수사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5: 대구 불로동에 있는 목공소에서 난 화재로 소방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전북 남원시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입니다.
7: 어두운 밤 새빨간 불길이 일렁이고 하늘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대구 불로동에 있는 목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8: 목격자입니다.
9: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옆에 또 LPG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겁이 났죠.
7: 소방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1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이후에도 완진을 위해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8: 소방 관계자입니다.
9: 물이 닿는다고 바로 꺼지는 게 아니니까 싶어요. 집안일 건물이라서 적극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하기도 좀 위험한 상황이고.
7: 소방대원들이 불꽃이 치솟는 건물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경남 김해시 진내면에 있는 플라스틱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있던 플라스틱 용품이 소실됐습니다. 김혜 씨는 인근 주민에게 문자를 통해 연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50대 A씨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도로 터널용 조명기구를 조립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 동안 판매한 조명기구가 16,000여 점으로 총 74억 원어치 가운데 56억 원어치를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포항 북동쪽 64km 해상을 지나던 여객선에서 50대 승객 A씨가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여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헬기를 급파해 신고 1시간여 만에 A씨를 포항경주공항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 119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바다에서 선원 7명이 탄 9.77톤짜리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전복된 선내에 갇혀있던 선원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해경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지적장애인만 3명이 살던 가정에서 숨진 상태로 며칠 방치된 20대 남성 A씨, 남동생의 신고로 발견이 됐습니다. 신고하는 순간까지도 남동생은 A씨가 숨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 A씨의 남동생이 형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평소 가족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처음 연락한 건 지난달 6일 오후입니다. 지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11: 지원 목사입니다.
12: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119 불러, 119 불러. 그래.
10: 오후 6시 45분쯤 119 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남동생은 형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A씨가 사망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응급실로 이송한다는 말을 듣자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병원 치료비만 내면 되고 구급차 이용 비용은 없다는 설명에 5만 원만 내면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 꼬드김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여러 대 개통했다가 3년째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던 만큼 병원비부터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생전에 특별한 병원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가족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꺼렸다고도 보이는 대목입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동생은 소방이 출동할 주소도 단번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불러달라는 소방의 안내를 따른 뒤에야 신고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7시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A씨가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 정상적인 모습이었느냐는 소방대원 질문에 어머니는 2-3일 정도 거실에 누워있었고 금방 일어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이른바 동거고독사 했다는 걸 알기까지 과정에는 지적장애인 가족이 마주할 수밖에 없던 서로에 대한 돌봄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3: 코스피가 지난주 7,000선을 재탈환한 이후 연이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오르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후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14: 네, 오늘도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8% 내린 6,659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오전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후에는 하락폭이 커지면서 6,5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약세로 출발했던 반도체 대장주들은 오전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전후 하락한 채 거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 금리와 유가 상승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5%까지 치솟기도 했고 중동전쟁 여파에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겹치며 이번 주 예정된 미 연준의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시장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AI

0: 1,35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사기라고 일축하며 연이틀 반격하고 있습니다.
2: AI 기업들이 자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AI 개발 속도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업계에서 터져나온 위험론에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전날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한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AI가 세상을 지배할 거란 주장은 사기이자 음모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데이터 센터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중국만 이득을 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4: 우린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입니다.
3: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완벽한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AI 대기업들이 스스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시장 장벽을 높여 자신들만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4: 수많은 최첨단 AI 기업들이 정부에 와서 자신들을 규제해달라고 하는 게 제게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느껴집니다. 벤스 부통령입니다.
3: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AI 규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며 조속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 미국인들은 AI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원 의원입니다.
3: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 사항으로 연결하며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업계에선 인간의 통제를 분명히 하려는 자체 안전장치 마련까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AI가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 강령 초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나 다음 주 AI 기업 경영자들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 안전과 정부 규제 문제가 백악관 회동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신약 청탁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후 회의가 조금 전에 속개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 적절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5: 생각을 합니다.
6: 공직자로서 자기 소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겠냐고 말을 묻는 겁니다.
5: 네,
6: 하시겠어요?
5: 법령에 따라 일할
6: 것이고 법령에 따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5: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6: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5: 일하겠습니다.
6: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가는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오늘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5: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6: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5: 많은 지지자분들과 수만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6: 넘겨보시고.
5: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 몇 년도
6: 아, 이거 됐습니다. 이거 치우세요. 치우세요.
5: 2019년도면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6: 자, 정인재 판사하고 찍은 건 어디서 찍었습니까?
5: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 예, 됐습니다. 후보자, 지금 독이든 약물을 식약처장한테 부정청탁했고 그걸 그 독은 실제 93명한테
4: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투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식의 극약물이었다면은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투약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지금 논의가 앞으로 계속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앞으로도 아마 이 장소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요. 지금 제넨셀 대규모로 투자에 얽혀있는 기업 중에 KH필룩스라는 기업이 있답니다. 이 기업은 배상윤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KH그룹 계열사랍니다.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 배상윤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경제 공동체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천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보 내려진 사람이랍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부정한 청탁, 주가 조작,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 송금 관여 다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들을 풀려면 제대로 증거들이 현출

0: 해야 되는데 증인 하나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서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 불기소 처분서 제가 오늘 점심 때 겨우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맹탕 국회만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어서 이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0: 잠깐만요. 넘겨보세요. 경제공동체. 제가 한 20년 정도 되셨다 그랬죠. 그죠?
1: 뭐가?
0: 저기 양수진 씨하고 알고 지내신 지가.
1: 기억에는 그 정도.
0: 자, 그 정도로 된 것 같고. 대장동 그다음에 쌍방울과 관련된 이 부분. 이들도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후보자나 양수진 후보, 양수진 그 브로커 둘 사이도 경제공동체로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오늘 이걸 이제 지금 이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서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서에 보면은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은 뇌물 알선으로 갈 것 같아요. 뇌물 알선으로 가면은 경제공동체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저게 형량이 확 뜁니다. 2년에서 4년, 9년에서 12년 변호사법이냐 뇌물수수제냐에 따라 확 뜁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고 본인이 받기로 약속했던 500만 원으로 가도 4월에서 1년, 그다음에 4월에서 10월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8월 처음에 애초에 8월 구형하려고 했었죠. 그 8월이 굉장히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왜 불기소 처분이 되는지 저도 의문이긴 한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엄 이전에 대검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저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다수의 석을 점하면서 힘자랑을 충분히 하고 있고 모든 정부 조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한 눈치하에서 8월 을 포기하고 저는 이런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답해 보세요.
1: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가 이러한 이안으로 나온 것은 2024년 9월부터 검찰 수뇌부 사이에 그런 보고가 올라온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모시고 최혜병 청문회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청문회를 담당하는 간사로서 용산과 또 한남동 김건희 관저까지 가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치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기소유예라는 문건이 의견이 나온 문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기소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예. 다음으로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제가 일원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최은순 씨는 그 수익을 얻었는데도 검찰에서 출장 조사 나가면서 계속 무혐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2013년도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그랬던 검찰이 그 미운 저에게 만약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혹은 강모 씨와 양모 씨 부정한 이득에 제가 가담했다면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쌍방울 관련된 배상윤 씨 얘기했는데, 저는 이 건이 배상윤 씨와 연결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쌍방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북송금 특검 TF에서 제가 쌍방울 주가 조작 나노스 비비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상윤 씨 KH그룹 그거 수사해야 된다고, 그 자료 내놓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목소리 높였던 게 그게 엊그제입니다. 제가 왜 배상윤 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가담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알기에 저를 그런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1: 네.
2: 네, 제넨셀이 상장에서 합니까?
1: 비상장 회사인 것으로.
2: 그러니까요.
1: 지금 확인했습니다.
3: 주식으로 상장에서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0: 후보자가 전화할 때는 세종 메디칼하고 상관도 없던 시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제넨셀은 세종 메디칼은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하는 거고요.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세종 메디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뜨끔하죠? 예. 네. 제넨셀하고 상장회사도 아닌 상황이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걸 억지로,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 알고 있다잖아요. 억지로 엮을 걸 엮으셔야죠. 자, 그 다음 김용민 의원님, 예, 질의하세요. 아니, 팩트체크는 하고 가야지. 아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 그러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거 아니었고.
1: 할게요. 질의 좀.
0: 상장회사 아닌데. 자,
1: 질의하겠습니다.
0: 네, 질의하십시오.
1: 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지나간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기소유예 받았고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고
2: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1: 또 보도도 많았던 건 국민들께서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하셨던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심정은 마찬가지시죠?
3: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자,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윤석열 정권이고 한동훈 장관, 박성재 장관 이렇게 이어지면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3: 네, 네.
1: 그 우리 후보자님 최혜병 사건 기억하시죠?
3: 기억합니다.
1: 최혜병 사건은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최혜병 사망 사건이고 당시에 그 사령관이
3: 네, 임성근 사단장이
1: 그렇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보고받고 격노했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사건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자기 검찰총장 하던 시절 그대로 주요 사건 보고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봐서 우리 후보자님 사건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3: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포렌식 할 때 검색 키워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도 들어가 있고
1: 그렇죠.
3: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예, 검색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당시에 한동훈 윤석열에게는 중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소 못하겠다라고 해서 기소 유예 처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1: 예.
3: 있습니다.
1: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이 당시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를 제가 한번 쭉 경력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뭐 검찰 자료에도 나왔는데 처음에 국회 네네. 검찰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원 모임 여러 가지 개혁이지만 주로 검찰개혁이죠. 이 철엄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맞죠?
3: 예, 저 사실 예,
1: 저와 함께 예, 철엄의 창립 멤버였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제출된 경력 증명서도 다 나오는데 2020년에 12월 달에 검찰개혁위 위원을 하셨고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2년에는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4년 4월에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을 하셨고요.
3: 네.
1: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 위원도 하셨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달에는 보니까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3: 네.
1: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쭉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운털을 계속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미운털을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번 자료 더 보실까요? 네, 활동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법안도 공동발의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지난 20대 대선인데 20대 대선의 사법개혁 특위,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특위에 활동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저랑 같이 활동을 하셨었는데.
3: 김 의원님과 함께.
1: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의라. 회의하는 그 장면인데.
3: 맞습니다.
1: 예,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사법개혁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때 다 설계가 됐던 것인데 이때 직접 참여하셔서 설계를 하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3: 네.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미운털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좀 정책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설계를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먼저 탈검처라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지금 후보자님 되신다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주요 인사가 다 검사들, 차관도 검사 출신이고요. 다시 말해서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어야 되는데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청의 법무부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누가 가더라도 가자마자 순식간에 검사들한테 휩싸여서 검찰 논리대로 순화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포섭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이 되시더라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검사들.
4: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네. 자, 지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6: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요. 오전에 나왔던 식약처 청탁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정당이 다른 질문을
2: 우종훈 기자입니다. 네.
6: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 씨와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4: 네.
6: 반면에 민주당은 오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편파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엄호를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이 절대 부정하지 않았고 편파 수사라는 점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이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등락을 했는데 이걸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7: 예. 자, 지금 뭐 그 홍 변호사님께서도 오전 청문회도 아마 보셨을 거고 네. 저희와 함께 지금 오후 청문회 시작하는 부분 함께 보셨는데 일단 오전 오후 지금 합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디에 좀 있었습니까?
5: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곧 이제 없어질 기관이죠. 이제 검찰이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여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후보자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야당은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문서를 또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검찰을 필요할 때만 이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희한하게도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4: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후 청문회를 생중계로 조금 전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이제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반면에 오전에는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악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8: 어제 발달장애인
2: 김남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8: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9: 그 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이제는.
2: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는데.
10: 본인의 눈빛이던 무서워요. 무서워요.
1: 제가 오전에 김승원 후보 배우자의 육성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그 음성 공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0: 김남희 의원 손가락을 내려요. 예, 말씀하세요.
1: 네. 지금 김승원 후보자
11: 악마라고요. 악마라고?
1: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1: 악마라고 했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늘 녹취 들었어.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4: 네, 오전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6: 네, 우선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들이 개별 발언을 했던 모습이고
4: 예.
6: 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근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당의 엄호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맞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첫 질의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실제 이런 그 양 정당의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 때문에 실제 질의가 처음 이루어지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고 글을 보면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전엔 오갔었다라는 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7: 네. 지금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내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제넨셀 관련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가장 법적으로 좀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5: 결국에는 이제 그 청탁이냐, 정상적인 민원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예. 예.
5: 사실 구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은 민원인데 전혀 모르는 시민한테 왔어도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시각청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이죠. 정상적으로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시각청장에게 보냈다면 민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청탁인데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민원이고 청탁은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는 아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건 그건 청탁이 아닙니다.
4: 예.
5: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하라고 선출됐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보통의 민원이냐 아니면 특정인이냐 여기서 갈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선 수뢰죄가 성립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대가성으로 이제 판단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00만 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500만 원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청탁이냐 아니면 공익적 민원이냐 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식약처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 병원 확보에도 관여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게 됐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2: 대학병원이요.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2: 박규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부담도 크고 혹시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가톨릭 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후보자가 20~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그러니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다음 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양수진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신현영 의원, 가톨릭 의대 출신이죠. 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4: 네.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임상실험에도 김승원 후보자가 관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5: 네.
4: 이 부분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5: 아까 말씀드렸던 알선 수뢰죄 연장선상입니다.
4: 예.
5: 법적 평가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할 때 알선 수뢰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톨릭 성모병원은 사실 공무원
2: 홍정석
5: 조직이
2: 변호사입니다.
5: 민간 조직이라서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성립되기가 어려운데 정황 증거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처장에 대한 문자가 한 번에 만약에 공익적 민원이었다. 거기까지는 이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확보와 의원 소개까지 이어져서 그런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도운 관계가 된다면 정황 증거로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때는 대가성과 청탁의 그런 성격을 판단하는데 이제 수사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그 새로운 범죄로 보시기보다는 기존의 해명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퍼즐 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네, 뭐 김 후보자는 앞서 지금 곽규택 의원이 언급했던 신현영 전 의원과의 만남이나 소통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종훈 기자, 그 식약처 논란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6: 우선은 곽규택 의원이 오늘 주장한 저 2022년 2월 시점은 식약처 청탁, 그러니까 지금 뭐 청탁과 민원 전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 어쨌든 민원 전달이라고 한다면 민원 전달은 21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이후 시점입니다. 10월에 이제 제넨셀 창업주가 본인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서 알고 지내던 양 씨에게 부탁을 했고 이 양 씨가 본인과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잘 챙겨봐달라 전달을 예. 했고 이걸 다시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김강립 처장에게 부탁을 하고 한 10여 일 뒤쯤에 실제로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양 씨가 전달한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부정한 청탁은 전혀 아니었다.
11: 오늘 오후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의혹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기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고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입니다. 남편은 이과 출신이고요. 명문대 나왔어요.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연애할 때부터 계산에 밝았습니다. 반면 저는 숫자에 좀 약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남편이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경제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매달 제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제게 준 한 달 용돈은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점심값에 교통비, 옷값까지 그 돈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 있죠. 카드 내역 검사도 유난스러웠습니다.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생신에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드렸을 땐 더 심했어요.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남편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8년 동안 맞벌이로 번 돈은 통장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서 거액을 날린 상태였어요.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큰 소리치는 거 있죠.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 챙길 때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이제는 너무 숨이 막혀서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계산에 밝아서 돈 관리를 맡겼다. 뭐 부부가 흔히 하는 역할 분담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달 용돈이 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2: 네,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비싼데 고작 네. 30만 원으로 점심값, 교통비를 쓰려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사연자분께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고작 친정엄마에게 20만 원짜리 생신 선물을 사드린 것 가지고 허락을 받고 눈치를 봐야 했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지금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오랜 세월 숨막히는 감시와 무시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 이런 결정적인 잘못 없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2: 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외에도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사연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절약을 강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월급을 사실상 전부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친정 부모를 위한 지출까지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이러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부부 중 한 사람이 동관리하는 거 보통 통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연처럼 배우자가 번 돈 거의 다 전부 가져가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정작 본인의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 관리를 넘어선 문제 아닌가요?
2: 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네.
2: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생활비와 저축을 전부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가 일정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2: 문제는 그러한 경제권 관리가 서로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1: 네.
2: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를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며 자신의 재산 상황을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거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 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사연에서는 특히 아내분도 직장을 다니면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자신의 소득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그 돈을 아내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험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죠.
2: 예,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어떤 생활상의 제약을 받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 몰래 투자해서 잃은 돈, 이거는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거 남편의 책임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2: 네, 재산 분할은 이혼 당시 남아있는 재산만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1: 네.
2: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1: 네.
2: 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부 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2: 특히 남편이 사연자분의 월급까지 장기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반복적으로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투자 시기, 투자 규모, 손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무조건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산 증식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하여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1: 네.
2: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2: 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남편 명의 예금, 증권 계좌, 대출 내역과 자금 이동한 경위를 최대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이 한 8년 동안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의 계좌로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남편이 경제권을 전부 관리했다면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2: 그러나 재산 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 네.
2: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사연자분께서는 8년 동안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월급을 남편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급여 내역 등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2: 따라서 모든 통장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나는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0: 일리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재산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남편의 은행, 증권회사, 부동산 등의 정보를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통제나 일방적인 재산 관리가 장기간 이어져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월급까지 관리하면서 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손실을 냈다면 이거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고려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 저녁, 도심을 달리는 러닝족분들 많이 볼수 있죠. 최근 러닝족들 사이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뛰는 코스가 인기입니다. 달린 궤적이 강아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댕댕런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코스의 출발점인 국립고궁박물관이 러너들에게 러닝용품 보관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러너들이 박물관의 무료 물품 보관소에 짐을 맡겨놓고 장시간 운동을 하는 바람에 정작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보관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료 보관함이니까 관람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공공장소에 무료 물품 보관소를 개인 사물함처럼 쓴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물품 보관소는 전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장시간 보관함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 측도 러닝이나 개인 용무를 위한 장시간 짐 보관은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했죠. 무료라는 말은 용도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부활의 생각이 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셔츠 한 장만 입고 다녀도 괜찮은 날씨인데요. 해가 진 후에는 겉옷 한 벌이 더 필요합니다. 가디건이나 가벼운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대구 18도, 부산 2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정체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점점 이동량 많아지겠습니다. 작업 중인 곳도 많아서 도로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진입로 1차로에서 화물차 전도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가까이 처리 중인데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송악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한강을 따라서는 강남과 여의도, 성수와 마포, 용산에서 정체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 군자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청문회 슈퍼위크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사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 네, 여당이 적극 엄호에 나선 가운데 김 후보자는 해명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은 대선 통곡한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3: 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5: 반말과 고성으로 시작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지금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의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은 부정청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도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라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라며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저희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입니다. 대장동
5: 김승원
6: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이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5: 김 후보자는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던 건 후회한다며 신약 승인 관련 주가 조작 피해에 대해선 장관이 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질의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예산 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협동조합이 지자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아들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그 정도 일로 눈물을 보인다면 국민은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남이 하면 청탁, 내가 하면 민원 전달, 남청내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4: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들 짚어주시죠.
5: 네, 이형일, 이소영 두 후보자 청문회에선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두고 야당의 송곳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그러자 민주당은 갭투자로 보긴 애매하다고 후보자를 감쌌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비거주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자를 확실히 보호한다는 정책 원칙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갭투자 논란과 전문성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실현된 시세 차익이 없다고 해명했고,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4: 네,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가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직접 밝힐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허현진 기자.
7: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3: 네, 신약 청탁 의혹 사건 재판은 잠시 뒤에 열리는 거죠?
7: 네, 오후 4시 반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네세 설립자 강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입니다. 법정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이후에 양 씨와 김 씨의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 씨가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취재진 앞에서 또는 법정에서 관련 입장을 언급할지 관심을 끕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해달라는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양 씨는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 씨는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같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24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네, 지금 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7: 네, 양모 씨와 강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을 제외한 다른 자료들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밀한 수사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수사가 아니라 고발을 토대로 한 수사라며 과거 수사에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8: 예,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여는 말, 기자들의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까지 포함한 기자회견 시간은 90분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취임 이후 7번째 갖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기조, 더 단단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회견은 정치 외교, 정책 경제 크게 두 분야로 나눠 밀도 있게 현안 중심으로
9: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입니다.
8: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3: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까지 약 9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4: 네, 취임 뒤에 7번째 기자회견인데요. 내외신 기자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국민통합 메시지 등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주제 없이 자유롭게 전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자회견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소에 정박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 네, 소방은 냉매로 쓰는 프레온 가스가 선박 냉동창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 두 명이 러시아어선 승선원인가요?
10: 네, 그렇습니다.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다행히 두 명 모두 병원에서 심장 박동과 혈압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까지 회복했습니다. 두 명 외에 다른 러시아 승선원 세 명도 어지러움과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경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부산 감천동 조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769톤급 러시아 어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어선은 수리차 정박 중이었고 오늘 오전 출항 예정이었습니다. 출항 전에 러시아 기사와 한국인 기사가 점검차 선박 내부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한국인 기사는 빠져나왔지만 러시아 기사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어 다른 러시아 승선원 3명이 구하러 들어갔고 다시 2명이 더 합세했는데 여기서도 환자가 더 나오게 됐습니다. 모두 5명이 어선 냉동 창고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겁니다. 소방은 냉매로 쓰는 프레온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상온에서 무색

0: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통상 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이 노조는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하면서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기준 시간을 그렇게 받고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라질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맞서 사측은 산정 기준은 계속 다투고 있는 만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다른 지역 수준인 10.32%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네, 입장차가 워낙 커서 오늘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0: 네, 노조가 정한 이 협상 시한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이 조정 시작 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밤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이렇게 시한을 못 박은 건데요. 만약 오늘 이 조정이 또 결렬된다면 이 오는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이 노조 측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2: 무의미하게 뭐
3: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입니다.
2: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타결이 되든 안 되든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지 운행을 나가더라도 잠을 주무시고 다음 운행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다만 올해 초 파업 때도 이렇게 정한 시간을 훌쩍 넘겨 협상을 진행한 만큼 오늘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노사가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조는 176시간 기준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본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조 요구대로면 한 해 5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입니다.
4: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 1월처럼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데 당시보다 2배 넘는 1,5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 운행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출퇴근 시간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0: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오늘부터 희귀 중증 난치 질환 환자가 산정특례 재등록할 때 필요했던 진단 검사들이 간소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진단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치료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 분위기 이어서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준비된 소식은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회사 내부에만 퇴직급여를 쌓아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쌓아두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선택지로 적립금 불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자영업하는 부부 이야기 만나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금이 부담되자 보험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재무 고민 해결했는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죠.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퇴직연금 불릴 수 있는 방법부터 재무상담까지 굉장히 또 꽉 차고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퇴직에 대한 고민들 하시죠. 퇴직연금을 그냥 두지만 마시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약간 대출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귀 기울여주십시오. 보험도 잘 정리하고 대출도 잘 정리한 사연 안내하겠습니다.
0: 그렇죠. 연금 불리고 싶은 것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고 대출 털고 싶은 것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니까 오늘도 관심 있는 정보들 귀 기울여서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분들 또는 나도 퇴직연금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할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과거처럼 회사 내부에만 퇴직급여 재원을 쌓아두는 방식보단 제도적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겨 근로자의 노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가 된 셈인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넘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자,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이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과 효율적인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은퇴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퇴직연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퇴직금 뚜껑 열어보면요. 금액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노후에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려운 용어도 많기 때문에 내 돈을 불리고 싶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것들부터 좀 보면 될지 퇴직연금의 유형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1: 네. 그 퇴직연금은 이제 확정급여형 DB 그리고 확정기여형 DC가 있는데요. DB형은 퇴직 전 통상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정되어 있다는 게 키포인트죠. 이제 퇴직적립금을 회사가 직접 운영 책임지는 구조고요. 확정기여형 DC는 근로자가 운용을 직접 하여 실적에 따라 본인 퇴직금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이제 회사는 퇴직적립금을 넣어주기만 할 뿐 손실을 보든 이득을 보든 이제 그건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협회 2018년도 퇴직연금 자산 운용 실태를 보면요. 10명 중에 8명은 1년간 운용 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돈 정도로만 퇴직연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현재 2024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퇴직연금 적립액이 430조 원을 돌파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도 75조 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서는 5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TDF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0: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 DB형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급여형 DB형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확정기여형 DC라면은 운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을 거고 또 과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퇴직금은 손대는 거 아니다. 깨서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손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 확정 기여형 중에서도 TDF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TDF 정확하게 이게 뭔가요?
1: 네, 이제 단어 뜻은 이제 TDF 펀드란 타겟 데이터 펀드의 약자입니다.
0: 발음 상당히 좋으신데요. 네.
1: 즉, 이제 은퇴 나이를 설정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0대는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공격적인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운용을 할 수 있고요. 50대 같은 경우 은퇴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좀 낮춰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은퇴 시기까지 맞춰서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직접 매번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바꾸기 어려워하는 일반 분들은 TDF를 선택하시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조금 편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내가 시장을 분석해서 막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퇴 시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비위험 자산을 조금 구분해서 직접 운용을 해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게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TDF가 항상 어려웠던 게 전 숫자 공포증이거든요. 뒤에 항상 숫자가 되게 크게 붙어요. TDF 2030, TDF 2040, TDF 2050. 아, 도대체 이 숫자는 무슨 의미인 거죠?
2: 네, 이 TDF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숫자의 의미는 목표 은퇴 시점을 뜻합니다. 다만 은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 구조 역시 자체 달라질 거고요. 일반적으로 60세를 은퇴 기준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이 60을 더하면 2040년이 은퇴 시점이 될 거고요. 1965년생이 60을 더하면 2025년이 자신의 은퇴 연도 에 속한 이 숫자의 TDF를 선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요. TDF를 고를 때는 그렇다고 단순히 나이만 볼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은퇴 예상 시점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은퇴가 2040년인데 2065 TDF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실제 은퇴 시점과 이 상품의 자산 배분 계획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타겟 데이터 펀드 TDF 선택이나 운용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퇴직연금은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의 판단보다는 꾸준한 자산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간에 맞춰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제 물론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너무 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고 이제 은퇴 시점에 따른 투자의 기준을 세우고 상품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인 만큼 시장이 하락하면 퇴직연금 자산도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요즘은 워낙 본인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개인도 많아졌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고 두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내 미래의 든든한 노후 자산이 돼야 할 퇴직연금. 이거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주 알뜰하게 운용해 볼 수 있는지 TDF 통해 만나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은요.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시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입한 보험에서 약간 대출을 받아 쓰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출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보험을 정리를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YTN 방송 듣고 저에게 상담 받아보고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상담 신청을 하셨고요.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에 대출이 있었던 3인 가족의 보험 정리와 재무 상담 사연 오늘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보통은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그래도 약관 대출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한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편도 있긴 해서 되게 손쉽게 약관 대출 받는 분들 진짜 많아요. 더군다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급한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 약관 대출의 금액이 막 불어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도라는 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대출이 많아졌는지 대출받은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1: 네, 뭐 요즘은 이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이제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보험들은 이제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편하죠. 전화 콜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용 대출에 비해서 저렴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뭐 대출 이자가 대체로 뭐 4에서 7% 정도 합니다. 뭐 신용 대출보단 낮지만 낮은 이자는 아니죠.
0: 맞아요. 또, 네.
1: 이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때마다 한두 번이고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면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이렇게 문자를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4에서 7%인 거 보면은 그럼 대출 이자가 뭐 많이 낮지도 않고 오히려 약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0: 높습니다. 편리한 거 하나만 생각하고 대출을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결국 손해보면서 이런 보험 해지를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올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이 약관 대출도 결국은 빚이잖아요. 꺼내 쓰기는 쉬워도 다시 갚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이렇게 이자만 내다가 결국에는 보험을 정리해야 하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0: 그럼 대출받아서 빚도 늘었는데 보험 해약하면 보장도 사라지니까 모든 게다 손해인 상황이니 이렇게 최악까지 시나리오가 가지 않게끔 미리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청취자분, 그럼 가입한 보험 내역은 좀 어떠셨을까요?
1: 가입한 보험도 많았고요. 정말 보험마다 대출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0: 건건이요.
1: 네. 그리고 문제는 또이 대출뿐만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도 좀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3인 가족으로 월 보험료가 약 163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장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월 48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0: 부부 보험료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자영업 사업이 잘될 때야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2: 물론이죠. 여기에 이제 아들분은 이제 실비에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가입된 통합보험과 후유장애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제 아인데도 이제 월 3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뭐 아이는 아니고 뭐 취업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아이 맞죠, 뭐 사실. 네. 네, 가입한 이제 보험을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군대에서 알게 된 선배가 보험 일을 하게 됐다면서 최근에 받은 또 보험 상담 자료까지 갖고 왔어요.
0: 이제 막 취업을 한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된 우리 아드님의 월 보험료로 30만 원. 이것도 좀 과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부부가 매달 1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여기 자녀 앞으로 30만 원을 추가하면은 3인 가족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63만 원이다. 이건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아드님이 보험 물려받게 돼도 부담이 될 거고 이래저래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게더 안타까웠는데요. 청취자분 먼저 살펴보면 4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실비와 진단비가 3년 갱신형으로 가입된 통합보험에 월 15만 원 정도, 그리고 28만 원대 CI 종신보험도 보장도 좀 부족한데 여기 또 특이하게 5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0: 이럴 때가 제가 가장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형으로 보험 가입하면 좀더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막상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보장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 납입의 끝이라는 게 없는 상태고 보험료는 계속 오를 텐데 여기에 문제는 대출금이 있으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겠어요.
2: 그렇죠. 이자만 하더라도 뭐 웬만한 보험 하나 가격 나올
0: 그러게요.
2: 거예요. 네.
0: 목이 메이신 것 같아요. 우리
2: 네.
0: 김기민 팀장님은.
2: 슬프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면 슬픈데 네, 일단 남편분은 보험을 이제 대출금이 가장 많았던 게 32만 원대 CI 종신보험 한 건, 13만 원대 실비 보험 갱신형 암진단비 10만 원대. 그리고 한 건에 5만 원대의 운전자와 10만 원의 화재보험, 그리고 5만 원의 이제 골프보험 이렇게 해서 6건에 총 8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으셨거든요.
0: 좀 이상한데요?
2: 보험 많죠. 운전자, 골프보험, 화재보험 이런 저렴한 보험도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나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저렴하게 못했던 거예요.
0: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면 운전자 보험은 한만 원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뭐 사업장에 대한 화재 보험을 한다 해도 5만 원좀 과해 보이고요. 골프 보험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뭐공
2: 홀인원 보험.
0: 잃어버리면은 뭐 이렇게 보장해 주는 보험인가요?
1: 그런 것도 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홀인원 하면
0: 보너스가 나오나요? 축하금?
1: 비용을 받으실 수 있죠. 축하 비용을.
0: 근데 뭐 홀인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위해서 매달 이렇게 보험을 과하게 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보험으로 좀 보험료 수준을 낮추고 남은 돈들을 저축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드님 보험도 좀 살펴볼까요?
1: 네, 5만 원대

0: 보험하고 80%일 때 고도 효율 장애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월한 15만 원. 여기에 실손과 통합 보험이 이제 3년 갱신형으로 또월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험 상담 받은 자료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요 내용 보니까요. 종신보험을 또 저축으로 월 80씩 저축해라 이렇게 안내를 또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담 통해서 잘 조정해드리고 대출금까지 해드려야겠죠.
1: 그렇죠. 뭔가 스포를 해주실 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해피엔딩이 예측이 되는 사연입니다. 자, 김기민 팀장님도 막 목이 메일 정도로 혹시 막 우시는 거 아니죠? 눈가도 촉촉하신 것 같은데.
2: 네네, 슬픕니다.
1: 그렇죠. 이렇게나 과한 보험료로 보장도 턱없이 부족했던 3인 가족의 재무상담 사연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지 잠시 후에 애프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집도 전문가의 조정받아서 적절한 보험료 수준과 나를 지켜줄 보장안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갚지 못할 것만 같은 대출금 어떻게 재무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재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은 번호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도 많았고요. 각 보험마다 약관 대출도 받아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아? 의문이 들 정도로 보장도 굉장히 부실했는데 어쨌든 이걸 잘 해결해 주셨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0: 네, 3인 가족 월 보험료가 163만 원 정도였는데요. 먼저 청취자분은 월 48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보장 내용을 보면 실손 보험 그리고 진단비가 3년 갱신형으로 가입된 통합보험 월 15만 원 내고 있었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5만 원대로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5만 원대 운전자 보험도 가입돼 있었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보장 내용도 예전 기준이셔서 최근에 좋아진 보장으로 저희가 만 원대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8만 원대 시야의 종신보험은요. 보장도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들이 다 5년 갱신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출금이 한 120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험이 정리되면 해약환급금과 이 대출금이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대출금은 상환하시는 걸로 했고요. 여기 좀 부족했던 보장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약 15만 원대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21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낮춰지거든요. 그러면서 보장은 더 좋아지셨다. 그리고 약관 대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매달 48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셨지만 별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갱신형 특약들이 많아서 앞으로 보험료 오를 일만 남았는데 그 부담을 아예 줄여주신 겁니다. 4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그리고 1200만 원의 약관 대출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남편분 보험은 또 어떻게 조정해 주셨을까요?
2: 네, 다음은 남편분 보험은 이제 대출금이 가장 많았던 32만 원대의 CI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13만 원대의 실비 보험과 암 진단비 10만 원대 한 건, 그리고 5만 원대의 운전자와 15만 원의 화재 보험, 그리고 10만 원대의 골프 보험 이렇게 해서 6건에 월 85만 원 정도 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운전자, 골프 보험, 화재 보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다. 그래서 남편분은 이 세 보험을 정리해서 하나의 보험으로 드디어 이제 5만 원으로 안내해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1: 그러면은 5만 원에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골프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왜 미처 그동안은 그걸 모르셨는지 지나가는 세월이 야속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여기에서만 20만 원 이상이 지금 줄었어요.
2: 네. 그리고 또 이제 암보험은 가입을 한 지 오래돼서 받을 진단비나 환급금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이제 좀 정리를 했죠. 대출금까지 정리하고 200만 원 정도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뭐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대출 때문에 적게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32만 원대의 CI 종신보험은 대출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특약들은 잘 가입됐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는데 주계약을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서 발생한 환급금으로 약간 대출의 일부를 정리하고 보험료도 20만 원대로 줄여드렸습니다. 대신 부족했던 혈관계 진단비를 가입하시길 원했는데 암 진단비를 좀 더 추가해서 줄어든 보장은 13만 원 정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제 13만 원대의 실비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하셨고요. 이렇게 하면 월 보험료가 4건에 51만 원으로 낮추면서 대출금도 CI종신보험에 남은 약간의 대출금만 남기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부부가 내던 보험료가 133만 원이었는데 청취자분 21만 원, 남편분 51만 원으로 72만 원. 아주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출금도 정리가 됐다니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출을 막 무분별하게 받다 보면은 마치 대출금까지 내 돈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부채는 부채고 빚은 빚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 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무 상담도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0: 사실 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내고 내가 내 돈 쓰면서 이자를 내는
1: 맞아요.
0: 그런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다행히 이분들 보험 잘 점검을 해드렸고 조정을 잘해서 이렇게 대출금도 정리를 했고요. 최종 다 정리해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대출을 최대한 좀 줄이실 수 있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시납으로 가입을 해드려서 투자를 좀 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지금 보험료가 약 9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여기에 줄어든 비용의 일부분을 여기에 추가 납을 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대출금 상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온 해지 환급금의 일부 차액들을 잘 운용할 수 있게끔 목적 자금 용도로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취업하셨던 우리 아드님.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0: 자녀분은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사회 이제 처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담도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요. 기존 보험은 실손만 좀 남기고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한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해서 약 13만 원대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매달 30만 원 내던 거를 실비보험이 3만 원 그리고 진단비가 13만 원으로 약 16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16만 원으로 이제 앞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1: 16만 원 정도면은 부담 없이 물려받아도 되실 것
0: 그쵸.
1: 같아요. 그렇죠. 자, 본인이 또 이렇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보험을 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팀장님들이랑 다시 상담받으면서 아드님도 좀 더 뭔가 목적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돈에 눈을 뜨는 그런 좀 경험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보험도 확인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이었죠. 저축 목적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게 저축이 되는지 어떤 게 저축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재무 상담까지 받아서 저축을 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직 미혼이라 결혼 자금으로 이제 3년에 3천만 원 모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정했고요. 매달 70만 원은 적금을 들고 1년 단위로 목돈을 운영할 예정이고 매달 50만 원은 펀드로 3년 정도 예상하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목표하던 금액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목표 때문에 본인이 쓸 지출을 조금 줄여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 확실한 결과를 좀 받아 듣고 싶다. 그리고 김기민 팀장님의 칭찬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을 비롯한 우리 집 가정경제 전반에 대한 재무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로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갖고 오신 고민 상담 사례 중 하나를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1920번님, 50대 직장인입니다. 전 건강한 편이라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만 갖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요. 담낭 수술했다, 용종 제거했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나도 수술비를 대비해야 하나 싶습니다. 어떤 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1: 네, 뭐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실손보험이 있으니 기본적인 의료비는 해결할 수 있는데 반면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가 있다면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한 보험금만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뭐 그리고 또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100% 무조건 다 모든 수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 여유가 되신다면 수술비 진단금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가장 좋은 걸까요?
2: 수술비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 비용을 정액 지급하는 담보이거나 아니면 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보통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수술 같은 경우엔 질병 상해 수술비라고 해서 가장 넓은 범위에 보장을 하는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1종에서 5종의 수술의 이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숫자가 높으면 큰 수술로 보장 금액도 역시 커집니다. 그리고 N대 수술비라는 또 보장이 있는데요. 정해놓은 숫자만큼의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를 보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12대 수술비, 119대 수술비, 뭐 15대 수술비 이런 보험사마다 약간의 보장 범위가 다른데 이렇게 좀 다양한 수술비 특약들이 있습니다.
0: 아, 뭔가 그러니까 들어도 어려운데 어쨌든 수술비 보장이 되게 많고 다양하다라는 거네요.
2: 네.
0: 또 어떤 것들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리고 또 수술비는 이제 또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질병이나 이제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셔야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일반 분들이 또 확인하기엔 좀 어렵죠. 이런 건. 그래서 따라서 전문가분하고 상담하시고 지금 또 수술을 할 때마다 주는지 아니면은 동일 질병에 한 번 주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요즘은 뭔가 실비가 점점 혜택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특히 5세대 실비 되면서 자기 부담금에 또 이런 비급여 수술에 대한 보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상품을 가성비 있게 넓힐 수 있는 보장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58님, 7888번님, 4489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슈퍼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내 성향과 수익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법 그중에서도 확정기여형 TDF에 대해 알아봤고요. 대출금이 많아져서 보험까지 정리해야 되나 고민 중인 자영업 부부 사연 듣고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 통해 163만 원의 보험금을 72만 원으로 줄인 확실한 비포 애프터 진단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디펑스의 비바 청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금방 기온 내려가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이 많아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고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에서 반포나들목 구간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양재나들목부터 정체고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안성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안성 휴게소까지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자유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양평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만종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남에서 강서 가는 길 많이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 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화요일 1, 2부는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쟁점 등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이강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인터뷰 통해서 민주당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기동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시간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뭐 세 분 다 그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셨을 테고 초반에 생방송 잠깐 봤는데 아, 초반부터 뭐 여야가 아직 뭐 질문 하기도 전에 크게
2: 한번 붙었더라고요.
0: 네. 네. 그 붙은 이유가 그 주진우 의원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나에게 모욕을 줬다 뭐 이런 거였죠. 네. 네.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마지막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후보자 이야기를 듣는 자리니까 그 여야 의원들끼리는 조금 고성이나 이런 거 좀 그만 자제를 하시고 후보자를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도 인사청문회 이어지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예 잠시 뭐 점심 시간에 딱 휴정했었고 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식약처 청탁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자료가 한동훈 의원에게 넘어갔냐 넘어갔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조합 문제는 이제 가족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지금까지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1: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확실히 국민의힘이 이게 이제 야당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전략이 없더라.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야당이 확실하게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잡아뜨릴 때는 빨리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전부터 빨리 진행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고 더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릴레이 질문이라고 하죠. 앞에서 7분 쓰면은 후속 그 타자가 또 이렇게 계속 질문을 이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어리석게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하고 고성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단 딱 보면 아우 짜증나 해서 돌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무슨 교실도 아니고 서영교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한 두 마디만 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조용하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전략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인가가 저는 의문스럽고 결국에는 이제 청문회는 그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게 후보자로 내정이 되고 나면 언론이라든지 야당 의원들이 의혹이나 논란을 터뜨려요. 그리고 그게 청문회 전까지 뭐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게 소화가 다 됩니다. 나름대로 해명도 되고 팩트체크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한 방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는 이게 주식처럼 이미 다 여론이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결과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야당 의원들이 뭐 얼마나 새로운 소식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 방이 없다고 하면 그냥 김승원 후보자는 이대로 가는 게 아닌가.
0: 예. 지금 제가 세 분한테 여쭤보는 건 총평 여쭤보는 건데 네. 일단 한 방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적 이외의 것이 없었다 이 말씀 같고.
1: 맞습니다. 네.
0: 박상준 변호사.
2: 저는 오늘 오다 보니까 이 반응들 중에 SNS 반응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서영교 위원장과 김성원 후보자 간의 이 사진을 영상인가요? 올려놓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전쟁 같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서영교 위원장의 전쟁 같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청문회 진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2: 그렇죠. 네,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쟁 같더라고요 정말. 예, 예, 예. 그리고 불안한 눈빛도 느껴지고 예. 네, 좀 그랬는데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아유, 제 마음을 그냥 딱 드러내네요. 화끈하게 임명하고 레임덕 가시죠.
0: 아, 예. 자, 정구성 그래서
3: 축구로 치면 감독 없는 팀 같았다. 모두가 각자 공을 끌면서 화려한 드리블만 보이려고 하고 목적인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목적인 낙마에 대한 뭐 팀 전술이나 아니면 전체 전략, 뭐 포메이션 이런 거 없이 각자가 그냥 쇼츠를 따기 위해 조금 이구동성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 예.
0: 그 대통령이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예,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 말고 다른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게다가 뭐 이게 국무총리와 다르게 장관은 대통령 임명한.

0: 그냥 가는 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수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책임을 져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문제된 것을 꼽자면은 그 신약 로비가 제일 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그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잖아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어제 이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었던 발달장애 부모들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는 크게 저는 점수를 못 얻을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1: 이 부분보다는 뭐 식약처 청탁
0: 그렇죠.
1: 의혹이
0: 예.
1: 결국에는
0: 저도 그렇게 가는 게 국민의힘이 맞다고
1: 그게
0: 봅니다.
1: 집중이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봤죠.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 적격을 내리든 부적격을 내리든 그냥 무조건 임명하는 건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 우린 정말 많이 봤고 아마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할것 같기는 해요. 저는 2019년에 조국 사태가 굉장히 많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임명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우리 뉴스 정면 승부 댓글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아까 그냥 화끈하게 임명하고 레임덕 가시죠. 저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큰 분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인가요? 6일 만에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몰락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김성원 법무부 장관이 며칠이나 견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이다. 네, 근데 한 번쯤 배웠으면 두 번은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을 기어코 하시네요.
2: 뭐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한 정당에서 뭐 그런 걸 배웠냐고 하는 건좀안 맞는 것 같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장관 후보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본적 있냐고 했을 때저 그때 박상수 그 대변인께서 뭐라고 실드쳤는지 저다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사실 그 청탁 로비 이 논란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프고 김승원 후보자로서도 사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민원 접수의 시작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뭐 잘못된 것은 없었고 법적으로 어쨌든 잘 해결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은 반드시 김승원 후보자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확실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또 다른 히든 카드는 주진우 의원이었어요. 발달장애 관련해가지고 했던 그런 쏟아냈던 그 막말과 그 얘기들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딱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발달장애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딱 애들보다 하루만 더 살다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주진우 의원에게 정말 제대로 된 조치하지 않으면 저는 역풍 분다고 봅니다.
1: 코로나 백신 피해자, 코로나 피해자들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종 메디칼에서 많은 돈을 잃은 3만 명의 피해자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서 수백억 번 사람들.
3: 근데
1: 할 말이
3: 그거랑
1: 있을지 한번
3: 지금 김성원
1: 여쭤보고
3: 후보자랑
1: 싶어요.
3: 무슨 관계가 있는
1: 아니요,
3: 거죠?
1: 발달장애자 부모님 얘기하시니까.
3: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기
1: 관계가 없어요? 오빠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3: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 전혀 관계가 없어요?
3: 친한계 분들은 그럼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정재 씨랑 한동훈 씨랑 밥 먹고 나서 이정재 씨가 관련된 회사가 상장되면서
1: 아, 오빠라고 그랬어요? 이정재한테?
3: 오빠가 중요한 거요?
1: 오빠 이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3: 동창이었잖아요. 그게
1: 아, 그러니까 오빠라고
3: 더
1: 이렇게 해달라
3: 중요했죠.
1: 그랬어요?
3: 그런 것들처럼 아무런 관련 없는 사건 갖고 와서 주가가 출렁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하는 것도 문제고 계속
1: 임상이 왜 시험됐죠?
3: 그리고 독약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한동훈 의원이 계속 나쁘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게 최대 허용 용량 맥시멈 톨러레이트 도즈 MTB를 결정하는 거는 당연한 그 임상 실험 그 과정입니다. 흰지게 그것도 햄스터로 요즘에 자꾸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도 10kg 이상 한 건에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씩 먹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연한 그런 실험이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독약이었다면 식약처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은 기소조차 못했죠? 모두에 대해서 기소 하나

0: 본문에 기재했지 거기에 결과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겼다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비트는 것이 문제인 거죠.
1: 자, 박상수 변호사 얘기 한번 듣고 반론 듣고 제가 예, 주도하겠습니다.
2: 하세요. 그 내용 자체를 드러나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맞죠. 그거를 숨겨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기소 여부를 언제 판단했습니까?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판단을 했죠. 민주당이 그 좋아하는 정치 검찰에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를 언제 했냐를, 기소 여부 판단을 언제 했냐를 그걸 따져야죠.
1: 왜, 자, 그래서 아니, 네, 잠깐만요. 하세요. 네, 마무리하세요. 네,
2: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탁,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요? 아, 공익민원이라고요? 그리고 공익민원이 있었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양 씨가 또 공익민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0: 네. 자, 여기 좀 말씀 몇 가지만 예. 드릴게요. 기소 시점에 대해서 12월 3일 이후에 됐으니까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이미 나왔고 그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던 시점은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뒤입니다. 그 관련된 사건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청탁 가능성이 없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12선 내란 이후에도 정치검찰은 계속 움직여갖고 수사를 계속 한 것도 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 유독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청탁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알아보지 않고 말을 전달했거나 뭐 본인은 마음으로 공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나이브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고 거기서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친한계나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같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비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쟁점이 하나 더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가 좀 더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모두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로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12월 3일 이후에 판단이 이루어진 거는 맞죠.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만 가지고 검찰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에서 무조건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라는 거 그런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기소할 사안은 기소합니다.
1: 두 분 말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 공방하셨던 거예요. 여야 패널도 공방하셨던 거고 오늘 아마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하나 두 개 좀 궁금한 거를 또 우리가 정말 얘기할 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전에 박상수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때 하고 똑같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막 강행한다. 그 제가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문재인 정부 때 30명, 윤석열 정부 때 임기 반 채웠는데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배경 그리고 목적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도 인사청문회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용인 장관도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이 사람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까 뭐 공익적 이런 것보다는 뭐 가십성이라든가 혹은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을 막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그냥 강행해 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도 심해져서 윤석열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런 케이스인데 이럴 거면은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인사청문이 듣고자 하는 건데 듣기 전에 막 때리잖아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도 장관을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정부에 들어서든 뭐 보수가 들어서든 진보가 들어서든 누가 장관을 하고 싶어 합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도륙을 당하는데 그래서 좀 바꿔보자. 청문 제도를. 그러니까 뭐 개인에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한다든가 직무에 관련된 것은 공개로 한다든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의 야당이 잡았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당이 잡았을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안 되고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매번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방보다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요즘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 있는데 그때 가장 정치권이나 미국 국민들이 불만이 뭐냐면 왜 이렇게 검증의 시간이 기냐는 거예요. 비교적 우리나라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냐. 미국은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법률 고문실을 만듭니다. 그때 10명이었는데 레이건 때 100명까지 늘어나고 지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야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계속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0: 만증그 자료를 주라 말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미 대통령 법률고문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들어오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상원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제 갈등들이 먼저 없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이건 조금 이제 국민의 어떤 성향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관심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그 관련 부처의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나와서 이 법에 대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 물어보고 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개인의 신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어떤 이런 대통령 법률 고문실 같은 이 기관을 좀 설치해가지고 좀 여야가 바뀌더라도 이분들은 전문직으로 좀 오랫동안 검증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런 거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초반에는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이 안 됐어요.
2: 그렇죠. 맞아요.
3: 맞아요.
1: 근데 요즘은 그게 뭐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0: 김영삼 정부 때세 번이었어요.
1: 네.
2: 사실 이번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과자는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되면은요 처음으로 정과자가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점점 더 격론이 올라가는데 허들은 낮아진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들 느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탄핵을 했어요. 우리 당그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탄핵을 했고 정말 힘의 정치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끝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간 거는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 저도 계엄날 로텐도울에 있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한국 정치가 좀더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힘의 정치를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1: 예.
2: 너무 많이 탄핵을 했던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1: 예,
2: 겁니다.
1: 정 변호사.
3: 네, 뭐 탄핵이 많았던 특히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조금 강행이 됐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실패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내란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자질 문제나 아니면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발현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으로서 알람을 잘 울렸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국민의힘에서 말하기 명분스러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의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도 너무 신상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상 관련해서 비공개로 하고 직무판단 관련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그럼 다시 우리 길로 돌아가서 공익 제보자 이야기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일단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전국의 많은 공익 제보자들 저한테 공익 제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공익 제보가 아니다. 그리고 이 공익 신고자로 알려진 분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에겐 자료 안 줬다. 모르는 자료다. 나는 브로커 양 씨와 저의 대화 자료만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뭐 기소 계획서였나요? 뭐 이런 것들은 검찰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의원은 적어도 한동훈 의원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입에 답을 자격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 당시 김기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당대표였던 한동훈 당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10여 차례 김규현이라는 그 신상을 밝히면서 공익 제보자라고 비난을 하고 제보 공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 제보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김규현 변호사까지 공익 제보자까지 해서 특검을 하자 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김규현 변호사를 제보 공작이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해갖고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같이 경찰서까지 다녀온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과연 어떠한 자격으로 공익 제보를 운운하는지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번 공익 제보자 관련 논란에 있어서 또 한동훈 의원이 나쁜 버릇을 갖고 왔는데요. 자꾸 사실을 뒤섞는 겁니다. 마치 공익제보자 조 씨가 오는 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조 씨한테 나올 수 없는 거. 심지어 본인들도 갖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본인들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 오래됐거나 폐기가 돼갖고 갖고 있지 않은 건데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갖고 있던 자료예요. 이거를 마치 공익제보자 조 씨한테 받은 것처럼 호도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2: 글쎄요. 공익 제보자 보호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폭로해 왔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검사식 정치라고 얘기하기 전에 칠불사 홍매화부터 시작해서 김영선이 해조라까지 살라미식으로 폭로하던

0: 그 시절에 그 민주당의 전술들,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이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식의 민주당 추천 특검은 아니었지만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박선원 의원이
1: 예?
0: 공익 제보자를 밝힌 거에 대해서는
1: 예.
0: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에요.
1: 예?
0: 만약에 우리 당의 국정원 출신의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공안 통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들 본인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본인들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2: 예. 근데 이제
0: 말씀드리겠습니다.
2: 되돌아보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바로 직전 정부를 보게 되니까 제가 그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팩트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박선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제보자, 저는 사실 그분 사익제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조 씨에 대해서 조씨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동훈 의원은 그 조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마치 본인이 이 조씨로부터 자료를 받고 조씨가 의인이고 조씨로부터 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조씨가 한동훈 의원 품에 안겨가지고 한동훈 의원 덕에 공익 제보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처럼 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모르잖아요, 둘이. 그냥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한동훈 의원하고 이 조씨하고 알아요? 만나본 적은 있어요?
0: 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관계를 밝혀내라.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출처를 정확히 해라. 정확히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공익 제보자 보호법입니다.
3: 근데
0: 그러니까 그 점을
3: 그때는
0: 생각을 하세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인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들 중에는요. 어떤 것은 그 의혹이 실현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판결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 이야기하는데 최상병 특검 관련된 사건들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하나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무죄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때 제보하고 그런 걸로 밝혀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 책임자들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2: 그럼
0: 않았어요.
2: 제가 이제
0: 지금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2: A를
0: 있어요.
2: 물어봤으니까 A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 씨에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공익 제보자 조 씨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이 이조 씨를 공격하는 듯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조 씨를 아냐고요.
1: 그럼 제가 저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뭐 A 씨라고도 하고 뭐 지금 뭐 이야기하셨으니까 조 씨, 조모 씨. 일단은 공익 제보자 지위를 얻은 거죠. 이분이
0: 공익
1: 검찰에서.
0: 제보자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3: 신고를 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1: 그러니까
3: 신고했겠지만 인정을 받아야 돼요.
1: 신변 보호도 뭐 요청했다 그러고.
0: 민주당이 얘기하는 공익 제보자 중에 인정 안 받은 공익 제보자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강성필 대변인 주장은 국민들은 한동훈 의원이 이 공익 제보자 조 씨한테 공익 제보를 받아서 폭로에 나섰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사실은 이 공익 제보자 조 씨가 한동훈 의원과 만난 적도 없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동훈 의원이 마치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근데 뭐 그런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다고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뭐 신원? 뭐 어떻게 된 사람이고 누구누구랑 만났고 이런 거를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이 폭로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한 번씩 제가 질문을 하는 거 답해 보세요. 자, 일단 그러면은 공익 제보자 그 신원을 일단 국회의원이 밝히는 게 맞는 거냐,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누구랑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사익을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2: 그러니까 이 조씨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 제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공익 제보가 아니라 사익 제보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왜 사익 제보라고 말을 하냐? 아니, 이 사람이 공익이라는 것은 정말 불의를 보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이건 폭로하겠다라고 하면 공익이죠. 본인에게 뭐 대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아니, 양 씨한테 사업비 대주라고 했는데 못 받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래서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익 제보 한 거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뭐 계속 사적 교제를 하자고 스토킹식으로 했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과연 이걸 공익 제보라고 할 수가 있는가?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이고 자 그럼 저 박상수 변호사님 그 지금 방금 이제 주장했던 거
0: 제보 자체
1: 제보자와 한동훈 의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제보를 받지를 않았다.
0: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인들이 제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과
1: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한 거다. 다른
0: 예, 그러니까 예. 많은 의인들이 제보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지금 CBS 노컷뉴스 같은 경우에도 수사자료를 수사자료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CBS 노컷뉴스한테 어디서 구했는지 한번 예. 물어보시죠. 그런데
1: 예.
0: 취재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예.
0: 공익 제보자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 제보자도 똑같이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공익 제보인지 사익 제보인지를 왜 민주당이 판단해요? 모든 걸 다 오빠가 허락하나요?
1: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도 고소고발 당한 상태고 박선원 의원도 고소고발 당한 상태잖아요 지금. 예, 그걸 뭐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오늘 뭐 김성환 후보자 해명 과정에서 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는데 저는 이게 뭐 발달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눈물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오늘 청문회 봤을 때도 물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국회의원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협동조합에 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들으면 충분히 또 해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아마 저 시청 쪽에서도 도와주고 싶었을 테고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받아줄 데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논의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이 아까 뭐 전과자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음주운전 혐의로 또 김성원 후보자가 벌금형을
0: 그렇죠.
1: 받았더라고요.
0: 전과가 있죠.
1: 이거는 네. 그러면 판사 끝나고 그렇죠?
0: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적이 없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저스티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전과 나오기 전에 처음에 여기 방송에서도 기소유예도 사실 좀 이거는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전과까지 나오니 이건 정말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장전입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법무부 장관의 전과자도 된다라는 건 좀 예. 쓸쓸한 것 같아요.
1: 아까 전과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짚었던 거고 이게 벌금 전과니까 네. 벌금 전과 전과니까 짚었는 거고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런저런 이거 다 포함해서 청문회 오늘 하루를 끝인 거죠.
2: 예.
1: 오늘 하루 끝인데 결국은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임명을 강행하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민주당 입장은 김민석 대표가 잘한 인사였다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 오늘 청문회도 그렇고 다들 지키는 모양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과정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정말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무조건 다 이게 그 추진을 한 거냐? 그는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김성원 후보자의 저는 태도와 앞으로 어떻게 이 법무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전에 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사실 전과 후를 따진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한번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1: 네. 그 한동훈 의원이 오늘도 페북에 한 20개 이상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또 2002년 정치자금 사건, 또 NHK 노래방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건 총구를 너무 사방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김민석 대표가 왜 새벽에 자다 일어나죠? 한동훈 의원 악몽 꿨나요?
1: 네.
0: 아니 저는 아침에 그 페북 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
0: 악몽을 꾸셨나?
1: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 글을 보고 반박한 거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까?
0: 그 긴 예, 글을 이렇게 예, 쓰셨잖아요.
1: 예.
0: 예. 제가 그래가지고 악몽을 꾸셨나? 왜 이런 글을 굳이 이렇게 쓰셨을까?
1: 굳이 해야 되는데.
0: 네. 게다가 새천년 NHK 룸사롱은 사실 임수경 전 의원의 폭로 아닙니까? 정치검찰이 아니라. 예. 이걸 뭐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는 새천년 NHK 룸사롱에 있었지만 뭐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5.18 전야제에

0: 뭐하러 쓰셨지? 라는 생각이 꿈을 꾸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오히려 무시하는 게 낫었다.
0: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데 네. 참 이런 말 하기 민망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지적하시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임수경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때 당시 NHK에서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접대부 끼고 놀았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준 거는 장성민,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의원과 함께 일했던 분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파고드는 것이 한동훈 의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또 뭐 몇 억을 받아 처먹었네. 사실 이런 전 표현도 너무나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김기현 아니면 김문수 이분들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이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래간다. 예.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장성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쪽의 그 인사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의 평생에 어찌 보면 동지였고 제가 어렸을 때였긴 했지만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던 임수경 전 의원의 그 증언을 이런 식으로 깡그리 무시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정말 민주당은 동지애라는 게 없고 그 여성 동지애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빠는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임수경 전 의원의 증언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합니까?
2: 그러면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한 주장은 무시하면 안 됩니까?
0: 그러니까 임수경 전 의원이 증언한 거잖아요.
3: 그 문제는 뭐 한동훈 김민석 두 분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제가 엊그제 신주호 의원 나왔을 때 그 한동훈 의원한테 좀 조언 좀 해드려라. 이제 어쨌든 보수 쪽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데 뭐 개 짖는다, 이빨 뽑는다, 뭐 불량품, 독약, 뭐 지금도 뭐 사실 룸사롱 이런 말은 뭐 듣보잡 이런 걸 안 쓰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아마 민주당도 느낄 겁니다. 지지율이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정신 그대로 본받아서 전광판 안 보고 달리겠다면서 그냥 임명해 버리면 뭐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 뭐 우리도 그때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 분노를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단어가 좀 거칠어도. 거친 말이 입에 쓰다고 생각을 하고 전광판 안 보고 달리실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달려보세요.
4: 아니
0: 그러면.
4: 그 전광판을 안 봤으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겠죠.
0: 용해인 후보자.
4: 그리고 사법 리스크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같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미래를 팔아갖고 현재를 챙기고 현재의 관심을 챙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권 주자라고 하고 새로운 보수를 말하시는 분의 품격이 저 정도다. 그리고 아직도 검사 시절에 그 했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정치인 때는 검사 때랑 달리 아까 말씀드린 의혹 제기하고 그거 그대로 다시 방송에서 받아쓰고 언론에서 받아 쓰고 그걸 다시 받아서 자기가 유포하고 그걸 다시 기소로 쓰고 나중에 무죄 나오면 나몰라라 했던 그 검사 때의 방법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반대였다. 법원 판단이나 검찰 판단이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꺼내갖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지 그리고 정치에서 평가받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저는 이렇게 급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걸 피하려다가 더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지금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죠. 18일인가요?
2: 네.
3: 예.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언제나 노란 우산.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화이트 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1부와 마찬가지로 강성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랑 함께합니다. 네, 18일이면 금요일인가요?
4: 예.
3: 예, 금요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중도 실험으로 외연 확장에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취임 1년 만에 기로에 선 모습인데, 자, 일단 중도 실용으로 외연 확장의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이 노선이 집권 초기에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도 높아졌고, 그 국민의힘에서조차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사람들 다 뺏기고 중도에서 마음도 잃는다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구조적 다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지지 빠지기 시작했어요. 3자 찍을 수 있다. 다들 정말 3자 찍었고, 2자 찍을 수 있다는 말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위기감을 느낄 텐데, 거기다가 최근에 중폭 뭐 소폭 개각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아마 대통령은 생각했을 텐데 더 빠졌어요. 그리고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인사 문제가 들어온 거는.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악수를 뒀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기자회견, 그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들지 아니면 대국민 당화를 할지 형식적인 문제도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지금까지 대통령의 스타일 보면은 1시간 반이 예상하면 2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뭐 물론 기자들이 질문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4: 일단은 네 가지 정도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순서대로 따진다고 하면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근에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을 줬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부동산과 주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동산은 내가 대출 규제를 좀 청년 신혼부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뭐 주가도 이제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고,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또 바로잡기 위해서 뭐 재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사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하나는 신뢰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신뢰라는 거는 이 연임과 공소 취소의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그때 또 본인이 원하는 개혁과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좀 고개를 숙여주시는 게 저는 조금 미래를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파병 문제인데 이 파병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여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현명하게 판단하겠다. 도움을 달고 믿어달라. 이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5: 저는 이번에 인사참사 문제나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최근에 한 세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에 있어서 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그걸 폐지하는 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좀 보였던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지금 그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놓은 이 보안 수사권 폐지부터 중수청 만들어놓는 이 입법들에서 범죄 피해자들이랑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으로 그래도 연속성 있게 임명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민주당의 이재명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 지향성과 다르게 국가 지도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우리 보수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없는 쾌락으로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아마 이번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도 또 같은 식의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인데 최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기시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구조적 다수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연정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이라크 파병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와 관련돼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FTA와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검찰개혁 뭐 완수라는 이 문제, 이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흔들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민주당 내에서 그 흔드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잊지 말고 국익을 위한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제가 여기서 박상수 변호사님과 입장이 같을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왔던 실용적인 모습이 조금 퇴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안수사권 문제에서도 그랬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좌측 혹은 이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진행된 거라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두 예죠.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도 일반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도 거의 10%대의 그 임명 찬성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 강성 지지층들은 그걸 진행하자 용혜인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까지 거기를 챙겼어. 저쪽은 더 큰 걸 요구한다.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상황이라 저는 이번 담화를 통해서 이제 정치인 이재명 원래의 스타일대로 간다. 실용과 중도 그리고 구조적 다수화를 향해서 이제 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본다고 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정책을 냈던 곳에서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보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수층에서 사실 정말 비토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나 국방부 장관 때문에 비호였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돌아오는 걸 보면은 피드백이 빠른 곳에 사실은 정책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뭐 기자회견 어떻게 형식이 될지는 정확히 뭐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진짜로 이제 색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3: 예. 그럼 정구승 변호사 이야기는 이재명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예.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이상 달래기 하지 말고 이재명 다운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 떠난 중도층이 오히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탁현민 씨가 시사 프로 진행자 5명과 대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저희가 문재인 정권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때 뭐 국민과의 대담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50회 이상 임기 동안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적게 해서 그걸로 비판을 많이 했거든 당시 진보 평론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안 만나냐.

0: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타겟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하게 되면 일곱 번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벌써 문재인 5년 동안 한 것만큼 한 거예요, 사실은.
1: 네.
0: 근데 여기서 뭐 이런 뭐 물론 뭐 좋은이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2: 저는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거는 쇼가 아니라 정말 진심과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이 있었고 그런데 초반에 좀 잘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이게 잘 안 된 면이 있는데 내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들이 지금 조금 화났으니까 내가 그런 국민들한테는 고개 숙이겠다. 내가 1보 전진을 위해서 3보 4보도 내가 후퇴할 수 있다. 그게 실용인 거다. 이런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형식이 뭐 이렇게 뭐 다섯 명 나와서 물어보는 건 그거 하잖아요. 다섯 명은 누구로 뽑았느니 그거는 뭐 좀 멀어졌느니 어째 가까워졌느니 그러면 왜 보수의 고성국은 안 불렀느니 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요. 그래서
0: 이동형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2: 안 불러야 돼요.
1: 제 생각에
2: 바로 박상수 변호사 공개하기 때문에
1: 제 생각에 탁현민 씨가 이야기하는 다섯 명에는 문조털레유 중에 저 두 명이 있다. 전 두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야 이게 저는 조금 민주당을 보면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그래도 조국혁신당한테도 그렇고 기본소득당한테도 그렇고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제가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뺨을 한 대 쫙 올려붙였고 그래서 추미애 지사도 지금 보면은 와, 그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온다니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던데 여기 탁현민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 파도가 거세겠구나. 그리고 이 파도는 생각보다 호르무즈 파병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3: 일단
1: 들었습니다.
3: 일단 탁현민 씨의 제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화지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활동했던 시대 때 우리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다 리얼리티 쇼였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리얼리티처럼 보이는 쇼가 대세였다고 한다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예능을 봅니까? 지금은 라이브가 대세인 시대고 라이브가 가능한 이제 정치인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기획된 쇼를 하자는 거는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미지 정치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호감도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오히려 소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탈하게 기자들과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강성필 대변인과 정구성 변호사는 그 민주당 TV 패널 아닙니까?
3: 내일 갑니다.
2: 네, 맞아요.
0: 강성필 대변인 한번 나갔고?
2: 아니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처음 나가는
0: 거예요. 처음 나가는 거예요?
2: 네,
0: 정우승 변호사 내일 처음 나가는 거고? 아, 그렇군요.
1: 저 궁금한 거 있는데
2: 물어보지 마세요.
1: 김어준 씨 방송이라 하면 누가 이깁니까?
2: 물어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싸움 붙이지 마세요.
1: 네. 누가 이기나 궁금해서. 네. 요 최근에 조회수가 뚝 떨어졌다면서요, 민티가.
0: 아,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실시간 5만 넘었더라고요.
2: 네.
0: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글쎄요, 뭐 정봉주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예상한 이상이거든요. 저도 뭐 그 소위 이 바닥에서 십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하거는 실시간 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4만 5만 명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흥행에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김민석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은 지지율 10% 오른다 했단 말이죠.
2: 100이라네요.
0: 더 빠져요, 지금. 어떻게 올립니까?
2: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일단 그 내부의 단합 그리고 정책적인 성과.
0: 내부 단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2: 어려워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2: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도 지금 우리 패널들한테 조국 전 대표 조국적 신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진보의 맏형으로서 어쨌든 저희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지사 같은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니까 화가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 플러스 이제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민심 전달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여기에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그 전략적 인내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반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도 쪽에서 그 보고 있는 표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내부를 보면 오히려 민생 부분과 괴리되고 있는 이런 정치 싸움 그리고 오히려 검찰에 관한 축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략적 인내는 맞다고 생각해갖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뺨을 맞았다라는 게 점점 명분이 쌓여서 100일이 되기 전에 그 스탠스를 변화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저는 내부 단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부는 맞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자꾸 용역초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용역초법이 아닌 게 이번에도 드러나는 게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조국 대표를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어른당으로 하라고 했지만 방금 전까지 저는 정말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왔거든요. 이거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로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세대나 아니면 사상이나 생각이나 지향성이 모두 달라서 민주당이 꼭 걷고 한 번은 걷고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정구승 변호사 이야기와 추미애 지사가 나서는 걸 보니까 다음 총선 유이동 모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0: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 조사보다 5.7% 떨어져서 36.1%, 국민의힘은 전 조사보다 4.5% 올라서 42.1%, 정당 지지율 역전됐어요. 물론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참 오랜만의 일인데 PD가 끝내랍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됐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은 오늘 스페셜로 네. 3부에서 이어집니다.
2: 알겠습니다.
0: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7: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6: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

0: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침과 낮과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시작하면서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가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실행 중이고요. 성산램프에서 고장차 지점까지도 시속 10에서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하고 이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마장램프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 2부 저희가 하다가 시간 약간 모자라서 3부도 세 분과 같이 이야기를 조금만 10분 정도만 나눠보고 그리고 이강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 끝날 때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 역전됐다.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더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뭐 장동혁 대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당에서도 잘 없어요.
0: 예.
1: 장동혁 대표 요즘 꽃 달고 북콘서트 하시느라고 열심히 그냥 올림픽공원에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냥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청문회 전국을 가게 되면서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간만에 아, 보수 진영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싸우고 있구나, 어깨를 걸고 같이 싸우고 있구나 하니까 이게 결집 효과를 지금 가져오는 거고, 물론 거기에 이제 좀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 전 민주당 남양주시장 조강안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께서 민주당이신 박민영 뭐 미디어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재를 뿌리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다시 이제 그 야당으로서 결집하는 그러한 계기를 주셨다. 김승원 후보자 덕분에.
0: 예.
1: 그런 게 이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2: 근데 아니, 너무 조심스럽게 네.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니, 장동호 대표가 뭐라 했어요? 오빠는 본질이 아니래요. 아니, 장동호 대표는 한동훈 앞에만 서면 합리적으로 변하거든요?
1: 합리적이긴 오빠가 허락하는 아니라고. 논점만 하자면.

0: 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확인한 건데 네. 한동훈 의원이 진짜 그렇게 페북에 썼나요?
1: 뭐요?
0: 주진우 의원 때문에 폭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그런 거 없을 텐데.
0: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한동훈 의원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로 인해서 더 갈라섰다라는 거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1: 아니, 일반인 사태 때 그 수없이 많은 뭐 성일종 의원부터 시작해서 박수영 의원, 김미애 의원 정말 놀랄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연대 그 목소리를 냈던 거. 김미애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에 있어서는 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렇게까지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오빠 덕분에.
2: 근데 일단 잘하면 대표 덕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이 치고 나가는 게 너무 검찰 스타일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었던 지점에서 장동윤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잘 잡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양쪽이 다 조화롭게 됐으니까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 치세 때 누가 했느냐 어떤 지도부였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가 본인의 공으로 돌리겠죠. 거기에 대해 반박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0: 예.
1: 정청래 대표 저 응원했어요. 네. 추미애 지사도 응원합니다.
3: 네. 네. 네. 네. 지금 강성빌 대변인이 이야기한 한동훈 의원의 패부 제가 들어가서 그런 말이 있냐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쓰셨어요 지금. 찾을 수가
1: 저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3: 네, 찾을 수가 없네요. 네.
0: 방송 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3: 아니, 너무 많이 써서 못 찾는다니까.
0: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캡처를 해가지고.
3: 예. 어쨌든 제가 지금 10시간 전까지 쓴 걸 찾고 있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재원 최고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반대한 듯한 뉘앙스던데요.
1: 글쎄요. 근데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싸움의 선봉에 한동훈 의원이 서게 된다면은 뭐 그러한 점들은 차차 풀려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어쨌든 네. 한동훈 의원이 뭐 자칭 타칭 보수의 다음 대권주자로 꼽히니까 네. 근데 밖에 있으면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됩니까? 안으로 들어와야지.
1: 벌써 패널계에서도 서정욱 변호사만 해도 많이 돌아섰잖아요.
2: 근데 이게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은 제명을 했던 원인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명의도용과 당내조사 무마라는 사실 두 가지 혐의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철회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3: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으니까 징계를 철회하자라는 반응이 당내에도 있는데 그게 지금 정변 말은 쉽지 않다는 거죠.
2: 그렇죠.
3: 왜냐하면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그리고 네. 이게 경찰 조사가 사실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고 한동훈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를 저는 두려워해서 이번 전국에서도 빠르게 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봐봐라 내가 야당이랑 야당으로서 세게 싸웠더니 나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 한동훈 의원 그 게시판 사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건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1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사건은 아무래도 경찰이 부담 가지니까 시원 사건도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이게 우리 당내에서 조사를 하는 거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작성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3: 그러니까 오히려 네. 경찰이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털어주는 게 좋잖아요. 한동훈
1: 근데 경찰에서 우리도 빨리 수사를 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도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 그러는데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3: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거기까지 하고 10분만 더 한다 했으니까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추미애 지사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 어제 저희 방송에도 언급했는데 제가 언급할 때 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3만 명이 넘었어요.
2: 추스피라고 하더라고요.
3: 그게 뭐예요?
2: 코스피.
3: 예예예. 아,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답변을 해버리고 청원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게 하면은 이제 청원을 내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경기도에서 빨리 정치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답변을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 근데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아니 오죽했으면 저희 당 사람도 아닌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개혁 지금 안 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중도층이나 많은 국민들이 중도층장 죽은 누구 하는지 지금 궁금해하냐고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김민석, 강훈식, 뭐 김경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선 주자로 확 치고 가는 것 같고 그 반대에 조국 전 대.

0: 대표, 뭐 정청래 전 대표 있으니까 아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조국하고 정청래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 그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당 대권 레이스 가담하시면 역풍 분다 이런 말씀 드리고
1: 그리고
0: 싶습니다.
1: 그 중수청장 인선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는 역대급 헛발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중수청장 커리어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 시절 검사장을 달았어요. 뭐잘 아시겠지만 검사 그 승진은 부장까지는 사실 연차로 그냥 가는 거고 검사장을 다느냐가 왜 핵심인데 그걸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시절에 검사장을 달았다. 그리고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던 수사 재기 수사를 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차장 검사, 고검 차장 검사로 강등되고 그때 옷을 벗었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뭐 친윤, 뭐 내란 세력에 등 몰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과 내란 정권을 낳은 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와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 가장 책임이 큰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 그러니까 두분 비판은 경기도 지사인데 결국은 중앙정치 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3: 예.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를 보면은
2: 예.
3: 노무현 전 대통령 기시감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누가 보수 정당과 합쳐서 했었는가?
2: 예.
3: 추미애 의원이었거든요, 당시에.
2: 당시 구민주당과
3: 예.
2: 추미애 의원.
3: 구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고 삼보일배 했었잖아요.
2: 예.
3: 예. 아, 추미애 지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민주당의 앞날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마침 자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던 그 자리. 그래서 정말 저희는 지금 굉장히 묘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 힘내주세요.
2: 예. 그 추미애 지사가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원인을 검찰개혁에 뒀거든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이 빠진 거다. 이걸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강성필 대변인 같은 경우에 결국은 대권을 노리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
0: 아 근데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그려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정권 재창출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방향으로 벌써부터 가면 이게 정권 교체가 될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고 아 당장에 박상수 변호사님 얼마나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2: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지사가 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뭐 대통령 비판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가서 뭐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제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경기도민으로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도정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경기도 반대기가 사실 민주당한테 좋은 바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국민의힘에도 찬스가 다음에 오지 않을까.
3: 그 바로 평택 유이동 모델. 예, 경기도 하면 평택 유이동 모델. 우리 수도권의 유이동 모델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희망사항이 우리가 진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강성필 부대변인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 좀 우리 당 입장에선 두렵고 정우성 변호사와 추미애 지사 그냥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로 양쪽에서 충돌해 주시는 게
2: 예.
3: 좋다.
2: 알겠습니다. 이제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10분 연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에는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이강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네, 오랜만입니다. 예.
0: 자,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일제히 열렸는데, 뭐 이번 네. 개각 최대 관심사는

0: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금융 정책은 어떻게 관여할 거냐, 어떻게 소신 있게 부총리 생활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예. 많았습니다.
1: 그래서 네. 이영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청문회가 된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김수만 후보자 청문회는 뭐 그런 것보다 뭐 도덕성 공방 또 날선 단어들 뭐 오빠 뭐 게이트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조금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쾌한 사항은 아닌데 민주당 입장은 최대한 방어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0: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검사들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지난 예. 정권이 김성원 의원을 봐줄 리가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러나 또 한편은 이제 워낙 많은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1: 예.
0: 김성원 그 후보자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과 만나야 되는 거겠죠.
1: 네. 그 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뭐 청문위원으로도 뭐 참석 여러 번 하기도 했었고 한데 지금 우리 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가는 건가 지금의 제도가 예를 들면 실력 검증이라든가 정책 검증 전문성 이 부처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보다 자꾸 신변 잡기 혹은 말꼬리 또 도덕성을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가족 검증까지 가는 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네네. 옳은 일인가 아니면 좀 방법을 바꿔서 뭐 투트랙으로 뭐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0: 저는 청문회법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1: 예,
0: 봅니다.
1: 예, 예.
0: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 그 회의하다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너 장관 추천해준다.
1: 그러니까
0: 망신당하라 이 얘기죠.
1: 응?
0: 그리고 진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과정 보면 가족들로 보면 가족들의 뭐냐면 자식들 뭐 통장, 학력 여기까지 심지어는 뭐 대학교 학력 증명서까지 내가 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1: 다들, 그래서 예, 다 반대하니까 못하죠. 예예. 예.
0: 그러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내각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데 저는 미국처럼 아예 그 본인이 이제 그 동의서를 내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 거짓된 걸 하면 이 사람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정책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에서 청문회법을 좀 개정해서
1: 예.
0: 그 적어도 이 장관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상처가 없어야 나라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 부분에서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그 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한다든지
1: 예, 예.
0: 아니면은 미국처럼 써낸 부분에서 만약에 거짓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형사처벌을 받게 그 사람의 책임으로 하든지 적어도 저는 청문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장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지금처럼 하면은 절대 장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1: 예, 저도 거기 동의하고 지금 청문회가 우리가 도입된 지 한 뭐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좀 법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음에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고민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소수 정당을 보호해 주려고 한 건데
1: 예?
0: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는 그 용해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진짜 전국구 2회를 한 거는 정말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신이나 가치를 존중해서였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예, 예.
0: 이번에 오히려 용해인 의원이 그 우리 국회의원과 공무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를 제안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무차관을 두 번 정도 해야 장관이 되거든요.
1: 예.
0: 저는 오히려 여당의 상임위 간사가 정무차관을 해서 자꾸 국정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당과 정부가 점점 더 그 혼연일체가 돼 나가는 좀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무차관 제도까지도 필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1: 예. 그런데 뭐 용해인 의원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또 위성정당 문제가 또 있으니까
0: 네.
1: 과연 이 연동형 비례를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느냐 근데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이런 문제로 지금 뭐 시간 맞대야 할 어떤 시간적

0: 여유라든가 또 여야 관계가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겠습니다.
1: 참 근본적으로 보니까 그 일본에 보면 일본의 위기가 왜 왔는가라고 일본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복합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고 저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헌법 개정을 한다면 양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0: 양원제로 예.
1: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0: 예.
1: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면적이 18%인데 국회의원 8명밖에 안 돼요.
0: 예.
1: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점점 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남을 대표할 사람, 부산을 대표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만약에 이 중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가 안 된다고 치면 차라리 양원제를 해서 좀더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좀 생각하고 매일 좀 이게 지지고 볶아서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0: 예.
1: 그래서 지방도 살릴 겸 양원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얘기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단 그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뭐 명목상 GDP가 20%를 넘었고 4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달 수출 최고치 갱신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3%를 넘을 것 같다 그러고 다 좋은데 그 문제는 그 서민들까지 이 훈풍이 미치느냐 안
1: 네,
0: 미친다는 거거든요. 지금
1: 그렇죠.
0: 서민들은 예, 물가도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슈퍼 예산 이걸
1: 네,
0: 과연 어떻게 아래쪽까지 따뜻하게 바람을 불게 만드느냐 그 의원님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슈퍼 예산 부분에서는 일단 일자리를 만드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0: 일자리.
1: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 화폐나 중소기업이나 이 지역 상공인을 도와주는 부분에 예산을 좀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또 한편은 이제 국가 예산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성과급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협력사한테 단가를 좋게 해준다든지 R&D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후방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0: 예.
1: 근데 삼성전자는 또 새로운 인력을 공채를 만명 넘게 했거든요.
0: 예.
1: 과거는 전부 경력직만 뽑았었는데 그럼 만약 SK도 하고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많은 방산 기업에서 이익을 내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난 다시 한번 공채 제도를 만든다면 젊은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업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우리가
0: 예.
1: 집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는 이 예산을 좀 저는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0: 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업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한번 멋지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0: 예.
1: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2차, 3차, 4차 벤더와 함께 협력을 한다. 또
0: 예.
1: 하나는 한번 몇십 년 만에 공채 시대가 다시 열렸다.
0: 예.
1: 좋지 않을까요? 대신 그것을 추진하면 기업한테도
0: 예.
1: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0: 정부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업의 협조를 바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뭐 의원님 강원도 지사도 하셨으니까 그 강릉이 보궐선거 내년에 확정됐습니다. 그 민주당이 강릉은 사실은 좋은 텃밭이 아닌 곳인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당선됐단 말이죠.
1: 35년 만에 이겼죠.
0: 예, 축하드립니다. 강릉시장을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보관이 있으세요?
1: 강릉, 아,
0: 아,
1: 국회의원이요?
0: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1: 예. 글쎄요, 아마 이번에 그 강릉 시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건 작년에 우리 가뭄 왔을 때,
0: 네.
1: 강릉 시민들이 고통받았을 때,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 강릉 시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지금 민생과 함께했을 때, 우리가 지지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0: 예.
1: 그리고 김정남 시장 후보가 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원도에 예산정책협의회에 갔을 때 이게 평창하고 강릉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0: 예.
1: 강릉 가면 엄청난 올림픽 시설이 지금 그거를 강원도가 예산 때문에 허덕허덕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부 동계올림픽 시설을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고 거기서 강릉 같은 데 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0: 강릉의 체육관광도시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아, 이 민주당 정부가 강릉시를 사랑하고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이런 걸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경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민주당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죠.
1: 예, 알겠습니다. 후보 문제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네. 하고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 하락 추세인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당내 분열도 하나로 꼽힙니다. 이 당내 분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예? 그 형제들하고 잘 지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엄마가 갔다 왔어요.
1: 예.
0: 그러면은 두 형제가 이제 만약 유리창이 깨졌어요. 누가 깼어? 이러면은 제가 깼어요. 형제끼리 서로 그러면 엄마한테 두 배로 맞겠죠.
1: 예,
0: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1: 예, 예.
0: 지금 어려울 때는 서로 저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젊은이들한테는 지금 일자리를 그 문제를 밤을 새서 토론하고 적어도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집값 을 잡는데 공급하는데 민주당이 전력하는 모습이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국민들에 대해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니 탓이야라고 하면 국민들이 점점 엄마한테 두 배 세 배로 맞겠죠. 먼지 나도록
1: 예.
0: 맞죠. 그러면.
1: 예. 그런데 뭐 적절히 진단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니 탓이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1: 네. 예. 그 금요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어떤 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석 전에 그 민심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죠. 근데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경제 희망의 불씨가 있잖아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뭔가 이게 한국이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창동 감독도 상도 받고
1: 예.
0: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수출을 내고 근데 뭔가 이게 국민들 사이에 내 삶으로 와닿는 예, 게 무엇일까라는 게 이게 하나가 중요해 보이고
1: 예.
0: 두 번째는 집 문제 이거에 대량 공급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그 필요하면 지분형 주택 이 집의 20%만 가지면 당신 집이다 그리고 이거를 적금 붙듯이 집을 가져가라 집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확정 상품입니다 7년 주든 5년 주든 그렇게 하고 미리 뭐냐 이 선분양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은 아 이게 5년 뒤에는 내 집이 되는구나 그러면
1: 예.
0: 그 집에 20%를 납입하고 나면 기다리잖아요 돈이
1: 예.
0: 흐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예.
0: 우선 청약 제도를 저는 빨리 좀 했으면
1: 예.
0: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결국은 경제와 부동산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1: 그게
0: 봅니다.
1: 제일 큰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다음에 저기 조금 길게 할 테니까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네.
1: 지금까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교통안전 1분) 터.
1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가족근무 사회적 협동조합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 김 후보자 아내 협동조합을 마치 불법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맞냐며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반대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 제넨셀 대표 강모 씨, 식약처장 등 10여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의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성윤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가 떠오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살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세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습니다. 여야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전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근 하락한 국정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당에 있다며 당청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오늘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 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는 내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협상 시한으로 오늘 밤 9시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도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사용기회 확대를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기회 확대 방안을 보강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원회의의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했다며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원자력.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0: 효율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고양
1: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0: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8: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9: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0: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11: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4: 새벽 2시를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왔죠.
15: 예, 119입니다.
16: 여기 수성구인데요. 외제차 한 대가 운전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음주운전 같기도 하고.
14: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5: 119입니다.
16: 지금 폭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5: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4: 예상하셨겠지만 두 신고의 중심엔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길을 막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 무려 20km가량 이어졌죠.
15: 당장 멈추고 나오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9: 에이씨,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것들!
14: 그렇게 한참 대치가 이어졌고 이를 막던 경찰관 한 명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죠.
15: 이제 그만하고 나오세요!
9: 오지 마! 오지 말라고!
15: 안 되겠다. 테이저건 준비해!
14: 그렇게 실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되고서야 한밤중에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혼자도 아니었죠. 조수석엔 30대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이 제법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7: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14: 야,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경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죠.
17: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새벽, 장소는 대구입니다. 새벽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외제차가 있다 이러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채 10분도 안 돼서 이번엔 택시기사가 승객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면서 또 신고를 하는데 그 두 신고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고요. 새벽 2시 3분쯤에는 북구 구구터널 부근에서 5톤가량 되는 탑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북구 주거지 앞에서 차를 애워쌌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30분 넘게 대치하다 다시 도주를 시도하면서 주차 차량들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게 됩니다.
14: 자,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찰관 분이 또 많이 다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7: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네. A씨가 다시 차를 몰고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막아서던 경찰관 한 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대퇴부,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이었고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쏘고 그래도 멈추지 않자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야 차가 멈췄고 A씨가 내리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새벽 2시 45분에 동승자 30대 여성 B씨와 함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했는데 수치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14: 워낙 뭐 여러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라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17: 네,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라고 있는데요. 이 죄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특수가 붙는 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측정 거부고요. 세 번째는 차량 손괴인데 파손 차량이 일반 차량 9대 그리고 경찰차 2대 모두 11대입니다. 순찰차는 공용 물건이라 더 무겁게 다뤄질 거고요. 네 번째는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 폭행 신고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4: 네. 아니 이 경찰관 분이 대퇴부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대퇴부가 사실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골절이 될 정도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했다는 거고 사실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밀어버렸다는 거는 아 이거는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게 수사나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뭐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될 수도 있고요.
14: 네.
17: 그거는 차차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 네. 그리고 이 운전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음주 측정 거부 이런다고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측정 거부가 당연히 처벌 면에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죠?
17: 네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고 해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14: 아마 이런 법적인 부분을 뭐 몰랐을 수 있나 싶은데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겠네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수치가 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거부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측정 거부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17: 아주 제한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측정을 거부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남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가 크게 나와서 가중처벌 받느니 차라리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부죄 형량 자체가 무겁고 영장을 받아 강제로 체열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혐의가 많으면 사실상 뭐 거부를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4: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대목은 도주를 막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부분. 이건 단순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7: 네, 말씀대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부주의,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관이 눈앞에서 막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0: 차를 몰아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부주의가 아니라 곡물을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 고의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네. 애초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에 가깝게 다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의 여부를 좀 다투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고의 여부 때문에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관분이 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0: 네, 고의란 결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앞을 막고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는 건 예견이 가능한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려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큰 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처음부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수상해나 뭐 살인미수 말씀하셨던 그런 네. 것까지 더 무거운 죄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그나저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일반 차량과 경찰차를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11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 이 정도의 막대한 물적 피해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건인데 형사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0: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피해 규모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11대가 부서졌다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죄는 뭐 그 3년 이상 징역이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준다고 하면은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는데요. 그 참작 사유의 핵심이 어찌됐든 간에 피해 회복일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차주분들 그다음에 다친 경찰관 뭐 이런 분들과 합의가 됐는지가 뭐 결정적으로 보이긴 할 텐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뭐 현실적으로 다 합의를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1: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제압 과정에서 실탄이 사용이 됐고 테이저건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번에 뭐 다행히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실탄에 의해서 뭐 이럴 경우에 경찰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얼마나 또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돼야 범죄자들을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이론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라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데요. 경찰이 무기나 테이저건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뭐 꼭 써야 했느냐 이런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썼어야 했느냐 상당성. 그러니까 필요성, 상당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지나치게 이게 과했다 이러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고 경찰관 개인은 형사 책임, 국가는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 그 피의자가 이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람이고 경찰관이 골절상을 입은 뒤였고요. 계속 달아나면 시민들이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사람이 아니라 타이어를 향해 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포탄부터 쏘면서 단계를 좀 밟았다. 이런 점들 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은 상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와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높고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는 요즘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서 낮이 되면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양산이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모두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강 동쪽으로 가는 길도 가양대교 부근,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다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도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강북 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남산 1호 터널 밀리고 있고요. 반포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한데 이어지는 반포대로가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초역 쪽으로 정체가 되고 반대편으로도 서울성모병원에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위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축구대표팀 임시 지휘봉을 쥔 모레노 감독은 홍명보 전 감독이 고집하던 3백 대신 4-4-2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하는 모레노 감독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모레노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K리거를 많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30명을 뽑았는데 이 가운데 K리거가 12명이나 됩니다. A매치 기간이 아시안게임과 겹쳐 배준호, 양현준, 엄지성 등 확실한 카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6: 가장 중요한 건 축구적인 기준인데 이를 위해 약 1,700명의 한국 선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7: Empezado analizando una base de datos de unos 1,700 jugadores coreanos.
5: 4-4-2는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메이션이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노 감독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모두 4-4-2 포메이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확언했습니다.
6: 2005년에도 모든 팀이 4백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시즌을 시작했고 이번 시즌에도 팀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5: 게다가 시간도 없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에콰도르와의 9월 첫 번째 A매치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모레노 감독 입장에선 4-4-2 포메이션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4: 로베르트 모레노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오늘과 내일 경기장을 찾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직접 관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오늘 대전과 교토 상가, 내일은 전북과 가시와 레이솔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관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경기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축구 문화와 경기장을 경험하고 전반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7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0

0: 다섯 기를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군제 위성이 탑재되는데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위성 기술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앞서 2024년 4월 우리나라는 군집위성 네온셋의 시제기를 미국 발사체에 실어 고도 500km 태양 동기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산형 네온셋 5기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에 탑재합니다. 무리 지은 위성들의 고도와 간격이 유지되고 지상과의 양방향 통신까지 이뤄지면 성공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군집위성 운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네온셋은 초소형 지구 관측 위성으로 단독 위성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 고빈도 정밀 준 실시간으로 정밀 감시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이는 이제 국가 안보와 재난
3: 카이스트 초소형 군제비성 사업 단장입니다.
2: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누리호 5차 발사에서는 네온셋 5기 이외에도 큐브 위성 10기가 실립니다. 탑재 위성이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 위성들은 저궤도 우주 환경 조사, 제주도 해양 쓰레기 감시, 미세먼지 움직임 분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고교 동창생들이 힘을 모아 제작한 큐브 위성도 우주로 향합니다.
4: 발사 및 발사관 사출 이후에 2주 이내, 그러니까 2026년 10월 18일까지 초기 교신을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행은 다음 달 7일. 1단과 2단 조립을 마치고 탑재 위성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5: 저녁이 되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다소 쌀쌀한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도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28도, 전주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에, 금요일에는 영남 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0: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서는 문과라서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이유가 또 증명됐다. 철벽 방어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청문정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8: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3: 박규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7: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9: 우리 입부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7: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10: 과거의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3: 이성윤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7: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11: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나
3: 김동아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7: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했습니다.
12: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3: 김승원 그 후보자입니다.
12: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7: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2: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6: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3: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장관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로비스트의 음주 전과자고 자신에 대한 공익 제보를 색출하겠다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이 서로 얘기하며 미담 사례를 만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0: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영 기자입니다.
14: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5: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기간을
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14: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6: 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 쓰는 돈이 되고 김남희
3: 민주당 의원입니다.
16: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14: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12: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3: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2: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4: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후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7: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이러시면요. 우리 일반 국민들,
3: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살아야 됩니다.
14: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3: 선 여야의 고성과 막말도 여전했습니다.
0: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3: 김남희 의원입니다.
18: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19: 그 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20: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19: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20: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이제는.
3: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21: 본인의 눈빛이 무서워요.
15: 제가 오전에 김승원 후보 배우자의
20: 아무 때나
15: 육성 음성을 공

0: 재기된 브로커 양모 씨가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받는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염두에 뒀지만 같은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이 강 씨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봤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협상 시한으로 오늘 밤 9시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비상소송 대책을 긴급 가동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최대로 늘리고 대체버스를 대거 투입해 교통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2: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가 비상수송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핵심은 지하철 증편과 대체버스 투입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대폭 늘리고 막차 연장 운행 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운행이 끊기는 주요 간선도로에는 서울시가 직접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교통 수요 자체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각 학교에는 등교 시간 조정을 요청합니다. 민간 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제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3: 등교기 일상의 이동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4: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2: 파업에 대비한 시민 안내도 강화해 비상수송 노선과 운행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운행해 하루 평균 38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1: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무전기로 몰래 들은 혐의로 중국인 1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선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5: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공항 측에 신고한 겁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 10대 A씨였습니다. A씨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감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주공항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기 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인 10대 등이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것이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4: 극동대학교 교수입니다.
6: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5: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0: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외국인이 출근하던 경찰에 발견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던 경찰관의 눈썰미가 빛났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한 남성이 잠시 멈칫하더니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교동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용의자인 20대 외국인 남성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이틀 뒤 출근하던 경찰 수사관 눈에 띄었습니다. 신고 당시 CCTV에서 봤던 A씨 모습을 기억한 겁니다. 용의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출근하던 수사팀이 속속 현장으로 모였고 A씨는 꼼짝없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부근을 달리던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처음 추돌한 승용차에서 난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SUV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되면서 3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3: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네,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네 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간 이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 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 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의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7: 공정위 기업거래 결합 심사 국장입니다.
6: 2019년 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석 달 앞둔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통합 서열안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노사 합의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통합안에 따르면 이 수개월 넘게 교육을 거친 뒤에야 정규 사번을 부여받는 만큼 서열 산정 시작점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은 자체 분석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의 이 승격 시기가 통합 전후로 지연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부산 거제동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공연 무대 구조물을 설치하던 몽골 국적 40대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근처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자동심장 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의식을 찾았고 또 소방 구조 들것으로 바닥으로 내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드릴 것이라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의 재정위기 원인이 전임 도정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한 추미애 현 지사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SNS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 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으며 지방채 발행 역시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맞받았습니다.
1: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 전 지사 재임 당시 재정 자구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는 약 1조 2,500억 원의 지방채와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며 현재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에 이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추 지사가 도비 12억여 원을 들여 광교 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논란과 기후단체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여당에선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8: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창업시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삼겠다는 모두 발언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9: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
10: 이소영 후보자입니다.
9: 버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활짝 웃는 소상공인을 만들겠습니다.
8: 야당은 부동산 관련 사안부터 파고들었습니다.

0: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며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를 준 비거주 1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기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 자가가 아닌 다른 데서 살고 있고
2: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비실거주자들을 마귀로 모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0: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차등화할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오른 집값을 차익으로 실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부의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2: 이소영
3: 대해서
2: 후보자입니다.
3: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0: 다만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가 지원할 당시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두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3: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습니다.
0: 야당은 또 국회의원이 된 이 후보자가 본인이 설립한 환경단체를 위해 청탁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근거가 없다며 옹호했습니다.
4: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대리로
2: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입법도 대리로 해주고 그래서 기후솔루션이 약 8년 만에 만 배가 성장했어요. 만 배가.
5: 실제적인 운영이나 집행에는
2: 백혜련 민주당 의원입니다.
6: 네, 맞습니다.
5: 단정적으로 이렇게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전문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입법이 부족하고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자체가 적다는 야당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발의한 법안이 많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7: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오늘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른바 AI 위험론이 논란이죠. 그런데 이 AI 위험론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 중인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SOS를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9: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사장. 토론자로 나선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대통령님, 네, 맞습니다. 젠슨 황입니다.
9: 젠슨 황은 트럼프와의 통화를 청중에게 스피커폰으로 깜짝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에게 스피커폰도 켤지 모른다고 농담을 던진 트럼프는
2: 가장 복잡한 칩을 만드는 사람이 정작 스피커폰을 쓸 줄 모르다니 참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이른바 AI 위험론은 사기라며 로봇도 AI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중국만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중국만 이득을 볼 겁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입니다.
9: 젠슨 황 역시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2: 젠슨 황입니다.
9: 데이터 센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역설했고 젠슨 황도 막연한 공포감이 혁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미래의 석유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사람들을 또 그 지역을 모두 부자로 만들 겁니다. 트럼프입니다.
9: 최근 엔트로피카,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업체들이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0: 특권 가운데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업계의 노선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 AI 기술 확산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AI와 지역 노동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쉬운 직군의 취업자는 2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81%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또 지난해 에이전틱 AI 관련 직군에서 취업자 10만 5천 명이 늘었는데 여기서도 88%는 수도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북미에서 영화 기생충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개봉했습니다. 배급사 플러스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호프가 북미 1,560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13일까지 49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홍진 감독 등은 지난 7일부터 미국을 찾아 호프의 북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호프는 국내에서 관객 457만 명을 모았습니다.
2: 네, 정부 2기 개각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대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부터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뭐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거친 설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 의원님.
4: 네, 의례 청문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연 김승원 법무부 장관
5: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2: 네.
4: 다만 저는 이제 아마 밤늦게까지 진행이 될 텐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장외에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그 이상의 뭔가는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별렀던 청문회였던 것에 비하면은 딱히 더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없어서 밤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제가 조금 방송마다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금 그런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 식약처 임상 시험 상황이 뭐 주가 조작까지로 이렇게 막 번져가는 그런 얘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장관이 된다면 그 피해자 분들부터 먼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6: 그 청문회가 이제 하루만에 끝나는
5: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입니다.
6: 후보가 정해지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청문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6: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그 외의 것이 나온 건 없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기회는 되긴 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이미 벌써 청문회에 대해서 또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후보자가 뭐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여론조사들도 꽤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2: 네.
6: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기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각종 여론조사 제가 뭐 특정 여론조사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락세잖아요. 그리고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을 보면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그냥 뭐 요식행위로 지내서 끝내고 장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정부에는 이미 벌써 큰 해를 입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뭐 두 분 다 총평을 각각 해주셨는데 이 청문회 중에 김 후보자 가족 관련 특혜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하던 중에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7: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5: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0: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내 배우자와 자녀의 근무는 돈벌이가 아닌 사랑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울먹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특히 이제 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의혹이 있다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공격을 했다. 특히 가족 기업이다. 무슨 뭐 혈세 빨대다. 이런 표현은 조금 너무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김성원 후보자가 특수교육과를 나와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또 직접 운전까지 해서 아이들 매일 또 픽업해 와서 가르치고 있는 그 아내와 또 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선 아들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 그 후보자의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간호하면서 대소변 받아내고 했던 그 상황까지를 다 복합적으로 떠올리면서 아마 감정이 조금 울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청문회에서는 뭐 모든 도덕성, 정책, 능력, 자질 다 검증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팩트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너무 과도한 공격이고 아마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또는 장애를 가진 어떤 부모나 가족들이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저는 오히려 김성원 후보자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근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자 한동훈 의원이 다시 녹취록을 꺼내 들었는데 네. 뭐 브로커 양모 씨가 보고 싶어서 눈물 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직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4: 글쎄요. 뭐 한동훈 의원이 요즘에 각종 뭐 어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거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 이 발달 장애인이 꼭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네.
4: 본질은 뭐냐면 지금 김성원 후보자가 수원시 갑 의원이잖아요. 근데 가족의 그 조합이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수원시로 옮기면서까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럼 그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과연 뭐 정상적으로 됐느냐, 혜택은 없었느냐. 그리고 가족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뭐 일하는데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럼 과도한 또 비용이 지출이 된 건 아니냐 혹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지원금의 한 40%가 저 가족 그 저 월급으로 나갔다 뭐 임금으로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연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냐 특히 수원시 에서 좀 혜택을 줬다라는 녹취록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 와이프가 그 부인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혜택을 받았어? 왜 남들은 받지 못한 혜택을 이 사람은 받았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가? 국회의원 와이프 때문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해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과연 이게 충분한가? 부도덕한 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원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주진우 그 의원이 주장했던 장애인 복지에서 한 사적 편취 의혹을 두고 여야 간에 이제 굉장히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서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뭐 악마다 뭐 당신 뭐라고 했냐 이러면서 고성이 좀 오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 아동을 둔 이 아이들과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어 본다면 아마 그런 얘기 못할 것이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라는 이 협동조합의 대표도 바우처 제도라는 게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는 거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또 협동조합 설립도 장애아동 가족들이 부모들이 설립한 거기에 김성원 후보자의 그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돌보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인터뷰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가족 기업인 것인가 누가 그렇게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까이서 돌보면서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어보면 그런 말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라고는 합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저는 번지수는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바라보는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악마니 뭐니 고성이 오고 가고 뭐 그런 표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어떤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사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가장 좀 핵심 쟁점이기도 했는데 일단 김 후보자는 공익적인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면서 부정 청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의혹이 좀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4: 저는 사실 그 김성은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오늘 자기가 문과라서 이해 못했다라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3: 네.
4: 매우 부적절하고 본인 스스로 난 능력이 없다. 나는 이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본인이 만약 문과라서 진짜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임상실험, 이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임상실험에 대해서 왜 청탁을 합니까? 그걸 왜 민원을 해결해 줍니까? 자기가 문과라서 못 알아들으면 국회 보좌진 많아요.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됐던, 그쵸? 다른 기관장한테 전환을 했으니까 청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거기에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꼭 필요한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동생,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의 말만 믿고 덥서 그 자료를 제출을 했던지 아니 그거를 임상실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니 최소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사적 관계를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 당일 그 임상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브로커 양 씨의 결심 재판이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김 후보자는 이 청문회에서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언행을 신중히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 결심 공판이 이제 한 차례 더 길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달 말에 그 제네셀 대표였던 강모 씨의 배임형에 관련한 항소심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재판이 한 번 더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성훈 후보자가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개인의 어떤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설사 이미 재판에서 나온 것처럼 검찰 수사에서도 식약처 직원들도 절차를 위배했거나 혹은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했거나 결과적으로 치료조가 승인이 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문과여서 몰랐다 이런 얘기도 이를테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그 전에 허위 자료에 속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검찰에서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2: 그러나 다만 나중에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 그 전후에 허위 자료가 제출이 됐었고 또 조작도 됐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저희들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몰랐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밤까지 청문회가 계속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 씨와의 관계나 혹은 문과여서 몰랐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랐었지만 그리고 식약처에도 그 강모 씨가 허위 자료를 낸 건 또 사실이잖아요.
1: 예.
2: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몰랐지만 이 상황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3: 네, 앞서 이 원장님이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신약 청탁 의혹 관련을 이제 답변하던 중에 김 후보자가 이제 문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녹취 내용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5: 그
6: 김성원 후보자입니다.
5: 성능이라는 것은 못 읽어요?
0: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딱 그 민원 전달하는 걸로 제가 했던 역할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3: 네,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 공식적인 자질의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4: 네.
3: 일단은 이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내용도 그렇고 뭐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살펴봐 달라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근데 본인이 재선 의원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그 피감 기관장들한테는 압박이 가는지 알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한 거죠. 그리고 문과라서 이해를 못했다,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전화 녹취록에서 한 얘기는 있잖아요. 이거 임상실험 들어가면 수천억 벌 걸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고 매우 위선적인 답변이다.
3: 네.
4: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판사 그러면은 다 문과생들이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재판 판결 안 내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저거는 뭐 글쎄요 웃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나 국민들을 진짜 우롱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까 김 후보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의 유착을 또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마치 뭐 검찰 수사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또 재판도 아닌데 재판 받는 것처럼 유무죄를 다투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특히 곽규태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 또 장외에서는 한동훈 의원도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검사가 그냥 취조하듯 수사하듯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좀 유감이란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이제 신현영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1: 예. 네.
2: 한동훈 의원도 문제 제기하면서 그때 뭐 최재성 의원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의원 얘기 나오고 그 양 씨가 약간의 허장성세도 있고 약간 부풀리기도 하고 또 뭐 누가 되든 상관없어 대선 후보 중에 그리고 여기저기 다 소위 양다리 걸쳐놓는 그런 그 브로커 느낌인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쏙 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도 뭐 문제 제기를 할 때.
3: 네.
2: 그래서 신현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만난 적 없다,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딱 잘라서 말했고 그게 또 팩트이고요. 신현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소설 쓰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하세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거론이 됐다고 해서 그럼 양 씨가 거론만 하면 다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팩트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김승훈 후보자의 공격수로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청문회장에서도 김 후보자가 한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장외에서는 또 한 의원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한동훈 전 장관이 제출한
6: 김승훈
0: 언론에
6: 후보자입니다.
0: 공개한 자료는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왜곡, 짜짓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
7: 민주주의의 적 한동훈입니다.
6: 한동훈 의원입니다.
7: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저 한동훈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빠, 독약 로비스트 김승원과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정의부의 수장으로 기어코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과 싸우겠습니다.
3: 네, 뭐 왜곡 짜깁기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공방전은 계속 뭐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4: 지금 민주당이 그 자료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공방이 오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회에서 보면은 그 입수 못할 만한 자료들 상당히 많이 입수합니다. 여러 제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국회의원들은 야 저런 자료 어떻게 얻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자료를 통해서 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3: 네.
4: 국회의원은 그걸 해야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언행에 있어서 좀 면제권이 있잖아요. 처벌 그를 안 받지 않습니까? 국민 알 권리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 이슈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본질은

0: 어떻든 사적인 관계를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 게 맞냐? 그럼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되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자꾸 회피해가고 물타기 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예, 뭐 수사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하는 건데 어떻게?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12: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서늘하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에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근길 정체도 많이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복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시속 20, 30km 안팎으로 정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부근에서 월릉교, 월계 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한남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울 다가서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9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4: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인데 노조는 밤 9시를 협상 시한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5: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협상에 진척이 있습니까?
5: 네, 협상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6시간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한두 시간쯤 전쯤에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출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이 협상을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차 조정이 별 소득 없이 끝난 데 이어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노조가 정한 시한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조정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노조는 밤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조 측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6: 무의미하게 뭐 밤샘 교섭을 하고 극적 타결을 하고
7: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입니다.
6: 타결이 되든 안 되든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지 운행을 나가더라도 잠을 주무시고 다음 운행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예,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뭡니까?
5: 바로 통상임금의 지급 규모 범위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건데요.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규모를 말합니다.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노조 측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법적으로 다퉈야 할 여지가 크다면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3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1조 원대 소송 청구액에다가 한 해 추가로 5천억 원 넘게 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라 버스회사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서울시 역시 이럴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은 노조가 마지막 와지노선으로 정한 밤 9시를 훌쩍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 가동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4: 지하철 운행을 최대로 늘리고 대체버스를 대거 투입해서 교통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8: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가 비상수송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핵심은 지하철 증편과 대체버스 투입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대폭 늘리고 막차 연장 운행 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운행이 끊기는 주요 간선도로에는 서울시가 직접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교통 수요 자체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각 학교에는 등교 시간 조정을 요청합니다. 민간 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제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9: 근로기, 일상의 이동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1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9: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8: 파업에 대비한 시민 안내도 강화해 비상수송 노선과 운행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운행해 하루 평균 38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3: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식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면서 신약에 대해서는 문과라서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 개혁의 이유가 또 증명됐다면서 철벽 방어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청문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11: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10: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2: 우리 이쁜 돈 4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생소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0: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13: 과거에 노무현 논두렁
2: 이성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그 기억하시죠?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10: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14: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나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10: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했습니다.
15: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5: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10: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5: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2: 주가
15: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3: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선 오늘 청문회장 밖에서는 김 후보자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4: 김 대표가 한 의원을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달은 형제라고 직격하자 한 의원도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6: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 아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의 배달은 형제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과 같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들을 이용해 역공했습니다.
17: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6: 차라리 과거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며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7: 윤석열과 똑같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민주당 대표입니다. 아주 급속하게 본질을 드러냈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16: 민주당 대변인단도 연달아 서면 브리핑을 내며 한 의원을 향한 맹공에 동참했습니다. 공익 제보자 조모 씨가 한 의원을 모른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의원의 정적 죽이기 캐비닛 정치의 종착역은 경찰청 조사실이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SNS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과거 9억 원 뒷돈을 받은 사실과 5.18 전야제 행사 날 룸살롱에서 논 것을 다 인정한 게 아니냐며 들이받았습니다.
18: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7: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8: 사실 적시 명예훼손임은 모르겠습니다.
16: 자신을 제명시키겠다는 21세기 독재자 김 대표는 멘탈이나 챙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18: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7: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8: 노무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청문회 슈퍼위크의 핵심 분기점은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 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 양모 씨가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받는 양 씨와 재난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4: 비거주 1주택자 논란과 기후단체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여당에서는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맞섰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19: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창업시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삼겠다는 모두 발언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20: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7: 이소영
20: 바로
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0: 버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활짝 웃는 소상공인을 만들겠습니다.
19: 야당은 부동산 관련 사안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며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를 준 비거주 1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기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1: 자가가 아닌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남한테 세를 주는 비실거주입니다. 비실거주자들을 마귀로 모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19: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차등화할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오른 집값을 차익으로 실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 정부의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후보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19: 다만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가 지원할 당시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두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20: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7: 이소영 후보자입니다.
20: 행동하겠습니다.
19: 야당은 또 국회의원이 된 이 후보자가 본인이 설립한 환경단체를 위해 청탁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근거가 없다며 옹호했습니다.
22: 기후 솔루션의
7: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2: 정책을 대리로 국감에서도 하고 입법도 대리로 해주고 그래서 기후 솔루션이 약 8년 만에 만 배가 성장했어요. 만 배가.
23: 실제적인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네, 맞습니다.
23: 단정적으로 이렇게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지를

0: 하셔서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전문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입법이 부족하고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자체가 적다는 야당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발의한 법안이 많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유 우회 수송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0: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논의하려던 이란과 걸프국 회담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1: 대부분 걸프 국가들이 이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국 역시 걸프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채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0: 이란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대체 시속로까지 차례로 막히면서 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1: 선박들이 이용하는 긴 우회 항로가 모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0: 미국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경유값도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등이 자신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유가는 조만간 안정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량의 절반을 자국 비축량에 의존해왔던 중국마저 최근 수입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서 원유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해온 전문가들은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또 금융위기가 있던 2007년 이후로는 두 번째로 돌파했습니다.
3: 고유가와 재정 적자, AI 투자가 겹쳐서 증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예측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이 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올해 들어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돼 투자 심리와 유권자 표심이 흔들린 여파로 풀이됩니다.
5: 물가가 올해 들어서 치솟고 있고요.
1: 장성관 DNA 어드바이저리 미국 전략실장입니다.
5: 가장 큰 요인은 실물 경제가 아닌 체감 경제입니다.
4: 또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이 맞물려 수급 불균형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장기 채권 매입 등을 통해 금리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매도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채권 시장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국채 문제를 중시하며 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4: 금리 선물 시장에선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AI 속도 조절론 논란 확산의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채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금리 산정에 악영향을 줘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위험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코스피가 6,620선으로 밀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5% 내린 6,627.26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5천억 원, 9,3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끈 가운데 개인만 홀로 8,3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 한국거래소 KRX가 어제 첫 선을 보인 애프터마켓에서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대거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X 애프터마켓이 운영된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변동성 완화 장치 횟수는 1,600여 회로 어제 정규장에서 발동된 400회 4배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 측은 애프터마켓은 정규장보다 유동성이 적고 변동성이 큰 만큼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설 초기인 만큼 정규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변동성 관리를 더 강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0: 고향 등일시.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9월 1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 사이먼 레틀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꽤 익숙한 조합이죠. 사이먼 레틀은 2018년 베를린 필에서 물러난 뒤 런던으로 옮겨 런던 심포니를 맡았습니다. 2023년부터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에도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올해 11월에도 다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보통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외국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오케스트라들의 이 공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을 음악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빈필이 우리나라를 찾고요. 10월 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지휘자는 투간 소키예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1: 투간 소키예프는 이 빈필하모닉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잖아요.
0: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쉔부른 궁전에서 열리는 여름밤 음악회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조합으로 이번에 한국을 찾게 되는 겁니다.
1: 그러고 보면 소키예프는 2027년 빈필 신년 음악회 지휘자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2025년 여름밤 음악회, 2026년 가을 아시아 투어, 2027년 신년 음악회에서 계속해서 빈필을 지휘하게 되는 거고요.
0: 그런 만큼 이번 내한 공연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맡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작년에 있었던 여름밤 음악회 실황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투간 소키예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입니다.

0: 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토간소키에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습니다.
1: 올 가을에는 바이에른과 빈필 말고도 다른 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연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데요. 오는 11월에 인천과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피아노 협연은 임윤찬이 맡고요.
1: 마린 알소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0: 그렇습니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씨가 이 화제를 모으면서 우승했잖아요. 결선에서 임윤찬 씨의 연주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린 알소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1: 그러니까 4년 전 콩쿠르에서 세계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무대를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0: 그때 그 실황일 것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었던 것
1: 오.
0: 같아요. 아, 그 콩쿠르 보는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러니까.
1: 이 마린 알소비에게도 특별한 무대가 될것 같은데, 당시에는 콩쿠르 결선에서 만났던 피아니스트와 지휘자였다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의 완성된 음악적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0: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그 음악은 어땠을까가 가장 궁금할 테니까
1: 그렇죠.
0: 지금 어떻게 한다보다 그때 어떻게 했다를 조금 더 들려주려고 하지 않을까란 상상은 해봐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준비했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1악장 임윤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고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0: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입니다. 남편은 이과 출신이고요. 명문대에 나왔어요.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연애할 때부터 계산에 밝았습니다. 반면 저는 숫자에 좀 약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남편이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경제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매달 제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제게 준 한 달 용돈은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점심값에 교통비, 옷값까지 그 돈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 있죠. 카드 내역 검사도 유난스러웠습니다.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생신에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드렸을 땐 더 심했어요.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남편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8년 동안 맞벌이로 번 돈은 통장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서 거액을 날린 상태였어요.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큰 소리치는 거 있죠.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 챙길 때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이제는 너무 숨이 막혀서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계산에 밝아서 돈 관리를 맡겼다. 뭐 부부가 흔히 하는 역할 분담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달 용돈이 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 네,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비싼데 고작 네. 30만 원으로 점심값, 교통비를 쓰려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사연자분께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고작 친정엄마에게 20만 원짜리 생신 선물을 사드린 것 가지고 허락을 받고 눈치를 봐야 했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지금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오랜 세월 숨막히는 감시와 무시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 이런 결정적인 잘못 없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1: 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외에도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사연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절약을 강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월급을 사실상 전부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친정 부모를 위한 지출까지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이러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거 보통 통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연처럼 배우자가 번 돈 거의 다 전부 가져가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정작 본인의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 관리를 넘어선 문제 아닌가요?
1: 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1: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생활비와 저축을 전부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가 일정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문제는 그러한 경제권 관리가 서로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를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며 자신의 재산 상황을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거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 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연에서는 특히 아내분도 직장을 다니면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자신의 소득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그 돈을 아내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험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1: 예,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어떤 생활상의 제약을 받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게 아니라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 몰래 투자해서 잃은 돈, 이거는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거 남편의 책임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1: 네, 재산 분할은 이혼 당시 남아있는 재산만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0: 네.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0: 네.
1: 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부 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남편이 사연자분의 월급까지 장기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반복적으로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투자 시기, 투자 규모, 손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무조건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산 증식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하여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0: 네.
1: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남편 명의의 예금, 증권 계좌, 대출 내역과 자금 이동한 경위를 최대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이 한 8년 동안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의 계좌로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예, 남편이 경제권을 전부 관리했다면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1: 그러나 재산 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께서는 8년 동안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월급을 남편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급여 내역 등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따라서 모든 통장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나는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재산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남편의 은행, 증권회사, 부동산 등의 정보를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통제나 일방적인 재산 관리가 장기간 이어져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월급까지 관리하면서 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손실을 냈다면 이거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고려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 저녁, 도심을 달리는 러닝족분들 많이 볼수 있죠. 최근 러닝족들 사이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뛰는 코스가 인기입니다. 달린 궤적이 강아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댕댕런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코스의 출발점인 국립고궁박물관이 러너들에게 러닝 용품 보관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러너들이 박물관의 무료 물품 보관소에 짐을 맡겨놓고 장시간 운동을 하는 바람에 정작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보관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료 보관함이니까 관람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장소에 무료 물품 보관소를 개인 사물함처럼 쓴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물품보관소는 전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장시간 보관함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 측도 러닝이나 개인 용물을 위한 장시간 짐 보관은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했죠. 무료라는 말은 용도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부활의 생각이 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지면서 금세 서늘해졌습니다. 이 서늘함은 내일 아침에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30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여의교까지 밀리는데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주춤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서행이 남아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시구간에서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서울 다 가서 2km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와 그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3: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4: 소방 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0: 주진우 국민의힘
4: 기간을
0: 의원입니다.
4: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받아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3: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5: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0: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5: 그
0: 의원입니다.
5: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3: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6: 우리 아내도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3: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7: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0: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배송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3: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자신이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제약업체 제넨셀이 개발했다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해명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6: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6: 그
0: 장관 후보자입니다.
6: 성능이라는 것은
5: 못 읽어요?
6: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딱 그 민원 전달하는 걸로 제가 했던 역할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전국의 문과를 모욕하느냐며 문과라 모르는데도 여동생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독약 로비한 게 더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8: 문과기 때문에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민원을 전달해서 중소기업을 부응하기 위한 어떤 정당한 절차적으로 돕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만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앞서 지난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기관 중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연 데 대해 문과 출신인 자신이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죠.
9: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 역학 공부하고 내성 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1: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10% 내외에 그친 반면 인문계가 대다수고 특히 법조계만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승원 후보자의 문과 해명에 누리꾼들은 문과학위를 탈출구로 쓰려는 거냐, 또 전공이 아니면 더 신중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청문회에 자리하지 못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언급됐습니다. 한 의원은 청문회 참여가 불발되자 종일 SNS와 기자회견 등으로 김 후보자 답변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10: 자리에 은밀한 그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과거에 노무현 논두렁식에
12: 정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검찰이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짓, 피의사실 흘리기, 피의사실 공표,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구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 네네, 그렇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한 의원은 피의 사실 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만 해당된다며 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라고 비꼬았고 비겁하게 뒷담화하지 말고 자신을 부르는 건 어떠냐며 장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3: 이미 오빠 로비, 오빠 도가 로비, 김승원에 의원입니다. 대한 장외 청문회는 지난 15일간 충실하게 국민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역사가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 임명하는 정권이라면 너무 깁니다, 3년.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2: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15: 양쪽 다 그만하세요.
12: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입니다.
15: 왜?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당신 좀
14: 나를 뭐라.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12: 김남희 의원입니다. 박교택 의원입니다.
14: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16: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그게 무슨 말이래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돼.
15: 조용히 하세요.
17: 위원장 좀 제시하세요.
16: 한동훈.
12: 박지원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6: 나쁜 검찰의 사명자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14: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18: 후보자님,
12: 네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8: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19: 네.
14: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 아들을 한번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9: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0: 주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1: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5: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3: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4: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이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3: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면서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무전기로 몰래 들은 혐의로 중국인 1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 휴대전화에서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7: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공항 측에 신고한 겁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 10대 A씨였습니다. A씨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감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주공항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기 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대공 혐의점이 있는

0: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가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충분했다며 박전 처장의 행위로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전 처장 측은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 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처리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오늘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 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는 내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고 아침에는 일부 내륙과 강 호수를 주변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14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0.2도, 습도는 57%입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8: 고양 특례시.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굿모닝, 굿라이트.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오늘부터 희귀 중증 난치 질환 환자가 산정특례 재등록할 때 필요했던 진단 검사들이 간소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진단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치료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 분위기 이어서 오늘 굿모닝 굿나잇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준비된 소식은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회사 내부에만 퇴직급여를 쌓아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쌓아두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선택지로 적립금 불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자영업하는 부부 이야기 만나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금이 부담되자 보험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재무 고민 해결했는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죠. 오늘도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퇴직연금 불릴 수 있는 방법부터 재무 상담까지 굉장히 또 꽉 차고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퇴직에 대한 고민들 하시죠. 퇴직연금을 그냥 두지만 마시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약간 대출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귀 기울여주십시오. 보험도 잘 정리하고 대출도 잘 정리한 사연 안내하겠습니다.
0: 그렇죠. 연금 불리고 싶은 것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고 대출 털고 싶은 것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니까 오늘도 관심 있는 정보들 귀 기울여서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분들 또는 나도 퇴직연금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할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과거처럼 회사 내부에만 퇴직급여 재원을 쌓아두는 방식보단 제도적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겨 근로자의 노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가 된 셈인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넘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자,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이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과 효율적인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은퇴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퇴직연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퇴직금 뚜껑 열어보면요. 금액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노후에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려운 용어도 많기 때문에 내 돈을 불리고 싶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것들부터 좀 보면 될지 퇴직연금의 유형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1: 네. 그 퇴직연금은 이제 확정급여형 DB 그리고 확정기여형 DC가 있는데요. DB형은 퇴직 전 통상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정되어 있다는 게 키포인트죠. 이제 퇴직적립금을 회사가 직접 운영 책임지는 구조고요. 확정기여형 DC는 근로자가 운용을 직접 하여 실적에 따라 본인 퇴직금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제 회사는 퇴직적립금을 넣어주기만 할 뿐 손실을 보든 이득을 보든 이제 그건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협회 2018년도 퇴직연금 자산 운용 실태를 보면요. 10명 중에 8명은 1년간 운용 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돈 정도로만 퇴직연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현재 2024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이 430조 원을 돌파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도 75조 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서는 5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TDF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3: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 DB형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급여형 DB형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확정기여형 DC라면은 운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을 거고 또 과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퇴직금은 손대는 거 아니다. 깨서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손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 확정기여형 중에서도 TDF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TDF 정확하게 이게 뭔가요?
1: 네, 이제 단어 뜻은 이제 TDF 펀드란 타겟 데이터 펀드의 약자입니다.
3: 발음 상당히 네. 좋으신데요.
1: 즉, 이제 은퇴 나이를 설정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0대는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공격적인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운용을 할 수 있고요. 50대 같은 경우 은퇴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좀 낮춰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은퇴 시기까지 맞춰서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직접 매번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바꾸기 어려워하는 일반 분들은 TDF를 선택하시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조금 편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내가 시장을 분석해서 막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퇴 시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비위험 자산을 조금 구분해서 직접 운용을 해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게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TDF가 항상 어려웠던 게 전 숫자 공포증이거든요. 뒤에 항상 숫자가 되게 크게 붙어요. TDF 2030, TDF 2040, TDF 2050. 아, 도대체 이 숫자는 무슨 의미인 거죠?
2: 네, 이 TDF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숫자의 의미는 목표 은퇴 시점을 뜻합니다. 다만 은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 구조 역시 자체 달라질 거고요. 일반적으로 60세를 은퇴 기준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이 60을 더하면 2040년이 은퇴 시점이 될 거고요. 1965년생이 60을 더하면 2025년이 자신의 은퇴 연도에 속한 이 숫자의 TDF를 선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요. TDF를 고를 때는 그렇다고 단순히 나이만 볼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은퇴 예상 시점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은퇴가 2040년인데 2065 TDF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실제 은퇴 시점과 이 상품의 자산 배분 계획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3: 그렇군요.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타겟 데이터 펀드 TDF 선택이나 운용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퇴직연금은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의 판단보다는 꾸준한 자산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간에 맞춰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제 물론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너무 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고 이제 은퇴 시점에 따른 투자의 기준을 세우고 상품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인 만큼 시장이 하락하면 뇌 퇴직연금 자산도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요즘은 워낙 본인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개인도 많아졌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고 두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내 미래의 든든한 노후 자산이 돼야 할 퇴직연금 이거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주 알뜰하게 운영해 볼 수 있는지 TDF 통해 만나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은요.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시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입한 보험에서 약간 대출을 받아 쓰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출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보험을 정리를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YTN 방송 듣고 저에게 상담 받아보고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상담 신청을 하셨고요.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에 대출이 있었던 3인 가족의 보험 정리와 재무 상담 사연 오늘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보통은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그래도 약관대출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한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편도 있긴 해서 되게 손쉽게 약관대출 받는 분들 진짜 많아요. 더군다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급한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 약관대출의 금액이 막 불어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도라는 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대출이 많아졌는지 대출받은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1: 네, 뭐 요즘은 이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이제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보험들은 이제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편하죠. 전화 콜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용 대출에 비해서 저렴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뭐 대출 이자가 대체로 뭐 4에서 7% 정도 합니다. 뭐 신용 대출보다는 낮지만 낮은 이자는 아니죠.
0: 맞아요. 또,
1: 네. 이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때마다 한두 번이고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면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이렇게 문자를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4에서 7%인 거 보면은 그럼 대출 이자가 뭐 많이 낮지도 않고 오히려 약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편리한 거 하나만 생각하고 대출을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결국 손해보면서 이런 보험 해지를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겠어요.
2: 맞습니다. 이 약관 대출도 결국은 빚이잖아요. 꺼내쓰기는 쉬워도 다시 갚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0: 그렇죠.
2: 그럼 이렇게 이자만 내다가 결국에는 아 보험을 정리해야 하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0: 아, 그럼 대출받아서 빚도 늘었는데 보험 해약하면 보장도 사라지니까 모든 게 다 손해인 상황이니 이렇게 최악까지 시나리오가 가지 않게끔 미리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청취자분 그럼 가입한 보험 내역은 좀 어떠셨을까요?
2: 가입한 보험도 많았고요. 정말 보험마다 대출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0: 건건이요?
2: 네. 그리고 문제는 또 이 대출뿐만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도 좀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3인 가족으로 월 보험료가 약 163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장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부 보험 보면요. 남편분이 6건에 한 85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월 48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0: 부부 보험료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자영업 사업이 잘 될 때야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1: 아, 물론이죠. 여기에 이제 아들분은 이제 실비의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가입된 통합보험과 후유장애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제 아인데도 이제 월 3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뭐 아이는 아니고 뭐 취업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아이 맞죠, 뭐 사실. 네, 가입한 이제 보험을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군대에서 알게 된 선배가

0: 보험 일을 하게 됐다면서 최근에 받은 또 보험 상담 자료까지 갖고 왔어요.
1: 이제 막 취업을 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드님의 월 보험료로 30만 원. 이것도 좀 과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부부가 매달 1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여기 자녀 앞으로 30만 원을 추가하면은 3인 가족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63만 원이다. 이건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아드님이 보험 물려받게 돼도 부담이 될 거고 이래저래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게더 안타까웠는데요. 청취자분 먼저 살펴보면 4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실비와 진단비가 3년 갱신형으로 가입된 통합보험에 월 15만 원 정도, 그리고 28만 원대 CI 종신보험도 보장도 좀 부족한데 여기 또 특이하게 5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1: 이럴 때가 제가 가장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형으로 보험 가입하면 좀더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막상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보장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 납입의 끝이라는 게 없는 상태고 보험료는 계속 오를 텐데 여기에 문제는 대출금이 있으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겠어요.
0: 그렇죠. 이자만 하더라도 뭐 웬만한 보험 하나 가격 나올
1: 그러게요.
0: 거예요. 예.
1: 목이 메이신 것 같아요. 우리 김기민 팀장님은.
0: 슬프니까 무기. 이런 사람이 슬픈데 네, 일단 남편분은 보험을 이제 대출금이 가장 많았던 게 32만 원대 CI 종신보험 한 건, 13만 원대 실비보험 갱신형 암진단비 10만 원대. 그리고 한 건에 5만 원대의 운전자와 10만 원의 화재보험, 그리고 5만 원의 이제 골프보험, 이렇게 해서 6건에 총 8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으셨거든요.
1: 뭐좀 이상한데요?
0: 보험 많죠. 운전자, 골프보험, 화재보험, 이런 저렴한 보험도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나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저렴하게 못했던 거예요.
1: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면 운전자 보험은 한만 원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뭐 사업장에 대한 화재 보험을 한다 해도 5만 원좀 과해 보이고요. 골프 보험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뭐공
0: 홀인원 보험.
1: 잃어버리면은 뭐 이렇게 보장해 주는 보험인가요?
2: 그런 것도 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홀인원 하면
1: 아, 보너스가 나오나요? 축하금.
2: 비용을 예, 받으실 수 있죠. 축하 비용을.
1: 아, 근데 뭐 홀인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위해서 매달 이렇게 보험을 과하게 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보험으로 좀 보험료 수준을 낮추고 남은 돈들을 저축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드님 보험도 좀 살펴볼까요?
2: 네, 5만 원대 운전자 보험하고 80%일 때 고도 효율 장애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월한 15만 원. 여기에 실손과 통합 보험이 이제 3년 갱신형으로 또월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험 상담 받은 자료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요 내용 보니까요. 종신보험을 또 저축으로 월 80씩 저축해라 이렇게 안내를 또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담 통해서 잘 조정해드리고 대출금까지 해드려야겠죠.
1: 그렇죠. 뭔가 스포를 해주실
2: 네.
1: 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해피엔딩이 예측이 되는 사연입니다. 자, 김기민 팀장님도 막 목이 메일 정도로 혹시 막 우시는 거 아니죠? 눈가도 촉촉하신 것 같은데.
0: 네네, 슬픕니다.
1: 그렇죠. 이렇게나 과한 보험료로 보장도 턱없이 부족했던 3인 가족의 재무상담 사연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지 잠시 후에 애프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집 또 전문가의 조정받아서 적절한 보험료 수준과 나를 지켜줄 보장안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갚지 못할 것만 같은 대출금 어떻게 재무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재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은 번호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도 많았고요. 각 보험마다 약관 대출도 받아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아? 의문이 들 정도로 보장도 굉장히 부실했는데 어쨌든 이걸 잘 해결해 주셨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1: 네, 3인 가족 월 보험료가 163만 원 정도였는데요. 먼저 청취자분은 월 48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보장 내용을 보면 실손보험 그리고 진단비가 3년 갱신형으로 가입된 통합보험 월 15만 원 내고 있었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5만 원대로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5만 원대의 운전자보험도 가입돼 있었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보장 내용도 예전 기준이셔서 최근에 좋아진 보장으로 저희가 만 원대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8만 원대 CI중심보험은요. 보장도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들이 다 5년 갱신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출금이 한 120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험이 정리되면 해약환급금과 이 대출금이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걸로 했고요. 여기 좀 부족했던 보안, 그러니까 보장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약 15만 원대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21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낮춰지거든요. 그러면서 보장은 더 좋아지셨다. 그리고 약관 대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매달 48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셨지만 별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갱신형 특약들이 많아서 앞으로 보험료 오를 일만 남았는데 그 부담을 아예 줄여주신 겁니다. 4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그리고 1200만 원의 약관 대출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남편분 보험은 또 어떻게 조정해 주셨을까요?
2: 네, 다음은 남편분 보험은 이제 대출금이 가장 많았던 32만 원대의 CI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13만 원대의 실비보험과 암진단비 10만 원대 한 건, 그리고 5만 원대의 운전자와 15만 원의 화재보험, 그리고 10만 원대의 골프보험 이렇게 해서 6건에 월 85만 원 정도 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운전자, 골프보험, 화재보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다. 그래서 남편분은 이 세 보험을 정리해서 하나의 보험으로 드디어 이제 5만 원으로 안내해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0: 아, 그러면은 5만 원에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골프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네, 가능합니다.
0: 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왜 미처 그동안은 그걸 모르셨는지 지나가는 세월이 야속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여기에서만 20만 원 이상이 지금 줄었어요.
2: 네. 그리고 또 이제 암보험은 가입을 한 지 오래돼서 받을 진단비나 환급금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이제 좀 정리를 했죠. 대출금까지 정리하고 200만 원 정도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뭐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대출 때문에 적게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32만 원대의 CI중심보험은 대출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특약들은 잘 가입됐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는데 주계약을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서 발생한 환급금으로 약간 대출의 일부를 정리하고 보험료도 20만 원대로 줄여드렸습니다. 대신 부족했던 혈관계 진단비를 가입하시길 원했는데 암진단비를 좀 더 추가해서 줄어든 보장은 13만 원 정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제 13만 원대의 실비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하셨고요. 이렇게 하면 월 보험료가 4건에 51만 원으로 낮추면서 대출금도 CI중심보험에 남은 약간의 대출금만 남기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부부가 내던 보험료가 133만 원이었는데 청취자분 21만 원, 남편분 51만 원으로 72만 원. 아주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출금도 정리가 됐다니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출을 막 무분별하게 받다 보면은 마치 대출금까지 내 돈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부채는 부채고 빚은 빚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 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무 상담도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1: 사실 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내고 내가 내 돈 쓰면서 이자를 내는 맞아. 그런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다행히 이분들 보험 잘 점검을 해드렸고 조정을 잘해서 이렇게 대출금도 정리를 했고요. 최종 다 정리해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대출을 최대한 좀 줄이실 수 있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시납으로 가입을 해드려서 투자를 좀 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지금 보험료가 약 9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여기에 줄어든 비용의 일부분을 여기에 추가 납을 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대출금 상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온 해지 환급금의 일부 차액들을 잘 운용할 수 있게끔 목적자금 용도로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취업하셨던 우리 아드님.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1: 자녀분은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사회 이제 처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담도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요. 기존 보험은 실손만 좀 남기고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한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해서 약 13만 원대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매달 30만 원 내던 거를 실비보험이 3만 원 그리고 진단비가 13만 원으로 약 16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16만 원으로 이제 앞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0: 16만 원 정도면은 부담 없이 물료 받아도 되실 것
1: 그쵸.
0: 같아요. 그렇죠. 자, 본인이 또 이렇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보험을 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팀장님들이랑 다시 상담 받으면서 아드님도 좀 더 뭔가 목적자금을 모을 수 있는 돈에 눈을 뜨는 그런 좀 경험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보험도 확인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이었죠. 저축 목적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게 저축이 되는지 어떤 게 저축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재무 상담까지 받아서 저축을 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직 미혼이라 결혼 자금으로 이제 3년에 3천만 원 모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정했고요. 매달 70만 원은 적금을 들고 1년 단위로 목돈을 운영할 예정이고 매달 50만 원은 펀드로 3년 정도 예상하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목표하던 금액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목표 때문에 본인이 쓸 지출을 조금 줄여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0: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 확실한 결과를 좀 받아 듣고 싶다. 그리고 김기민 팀장님의 칭찬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을 비롯한 우리 집 가정경제 전반에 대한 재무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로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머니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갖고 오신 고민 상담 사례 중 하나를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1920번님. 50대 직장인입니다. 전 건강한 편이라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만 갖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요. 담낭 수술했다, 용종 제거했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나도 수술비를 대비해야 하나 싶습니다. 어떤 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1: 네, 뭐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실손보험이 있으니 기본적인 의료비는 해결할 수 있는데 반면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가 있다면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한 보험금만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뭐 그리고 또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100% 무조건 다 모든 수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 여유가 되신다면 수술비 진단금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가장 좋은 걸까요?
2: 수술비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 비용을 정액 지급하는 담보이거나 아니면 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보통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수술 같은 경우엔 질병 상해 수술비라고 해서 가장 넓은 범위에 보장을 하는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1종에서 5종의 수술의 이

0: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숫자가 높으면 큰 수술로 보장 금액도 역시 커집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라는 또 보장이 있는데요. 정해놓은 숫자만큼의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를 보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12대 수술비, 119대 수술비, 뭐 15대 수술비 이런 보험사마다 약간의 보장 범위가 다른데 이렇게 좀 다양한 수술비 특약들이 있습니다.
1: 뭔가 들어도 어려운데 어쨌든 수술비 보장이 되게 많고 다양하다라는 거네요. 또 어떤 것들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그리고 또 수술비는 이제 또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질병이나 이제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셔야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일반 분들이 또 확인하기엔 좀 어렵죠, 이런 건. 그래서 따라서 전문가분하고 상담하시고 지금 또 수술을 할 때마다 주는지 아니면은 동일 질병에 한번 주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은 뭔가 실비가 점점 혜택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특히 5세대 실비 되면서 자기 부담금에 또 이런 비급여 수술에 대한 보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상품을 가성비 있게 넓힐 수 있는 보장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58님, 7888번님, 4489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내 성향과 수익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법, 그중에서도 확정기여형 TDF에 대해 알아봤고요. 대출금이 많아져서 보험까지 정리해야 되나 고민 중인 자영업 부부 사연 듣고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 통해 163만 원의 보험금을 72만 원으로 줄인 확실한 비포 애프터 진단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디펑스의 비바 청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도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통상황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곳곳에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남로 오금동 사거리에서 오륜 사거리 쪽으로는 2,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중동까지 3, 4, 5차로 3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에서 송내까지 차량 밀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가는데 양지에서 용인까지 1, 2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0: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 오늘 국회에서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을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3: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검찰의 피해자라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서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청문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5: 송영길, 최재성,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4: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6: 우리 이쁜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4: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7: 과거에 노무현 논두렁
0: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 기억하시죠?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4: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8: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4: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했습니다.
9: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9: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4: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9: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3: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3: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10: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1: 소방 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0: 주진우
11: 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10: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2: 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0: 더불어민주당
12: 없어요.
0: 의원입니다.
12: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7: 우리 아내도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0: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후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3: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이러시면요.
0: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대성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3: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오늘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14: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16: 양쪽 다 고만하세요. 김태규!
0: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6: 뭐 고만하려면 좀 고만 좀 해! 당신 좀
15: 나를 보라!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0: 김남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곽교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17: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늘 녹취 들었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짜리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돼.
16: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좀
17: 제시하세요. 한동훈.
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7: 나쁜 검찰의 사명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15: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18: 후보자님.
9: 네네.
0: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8: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9: 네.
15: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9: 아들을 한번
0: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3: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청문회장 밖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14: 김 대표가 한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직격하자 한 의원도 김 대표의 과거 정치 자금 수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9: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 아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과 같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들을 이용해 역공했습니다.
20: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9: 차라리 과거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며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0: 윤석열과 똑같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아주 급속하게
0: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0: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19: 민주당 대변인단도 연달아 서면 브리핑을 내며 한 의원을 향한 맹공에 동참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한 의원을 모른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의원의 정적 죽이기 캐비닛 정치의 종착역은 경찰청 조사실이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SNS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과거 9억 원 뒷돈을 받은 사실과 5.18 전야제 행사 날 룸살롱에서 논 것을 다 인정한 게 아니냐며 들이받았습니다.
21: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임은 모르겠습니다.
19: 자신을 제명시키겠다는 21세기 독재자 김 대표는 멘탈이나 챙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1: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노무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1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청문회 슈퍼위크의 핵심 분기점은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 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이 자신의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몰래 사진까지 찍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며 자신의 뒤에까지 온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실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보좌진이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며 주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알렸습니다. 보좌진의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지만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 양모 씨가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받는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염두에 뒀지만 같은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강 씨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봤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에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2: 대통령의 확고한
0: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22: 인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21: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23: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않고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없다는 선언이 없다면 하나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0: 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비꼬았습니다.
1: 서울시 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인데 노조가 협상 시한으로 내건 밤 9시를 넘기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벌써 9시 50분이 넘었는데요. 협상에 진척이 있습니까?
2: 협상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지금 8시간째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9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금 전 일이었습니다. 노조 측에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의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1차 조정이 별 소득 없이 끝난 데 이어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조정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노조는 밤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밤 9시로 시한을 못 받기도 했지만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1: 네, 노조가 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 어디입니까?
2: 핵심 쟁점 바로 통상임금 지급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의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노조 측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법적으로 다퉈야 할 여지가 크다면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10.3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1조 원대 소송 청구액에 한 해에 추가로 5천억 원 넘게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준공영제라 버스회사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줘야 하는 서울시 역시 이럴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결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세제 개편안 여파로 강남권의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5달 만에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평균 0.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확대됐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 하락 전환한 영향인데 성북구 1.83%, 노원구 1.77%, 서대문구가 1.64% 오르는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코스피가 6,620선으로 밀리며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5% 내린 6,627.26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2% 내린 248,500원에, SK하이닉스는 0.41% 내린 169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812.41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무전기로 몰래 들은 혐의로 중국인 1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3: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공항 측에 신고한 겁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 10대 A씨였습니다.
4: A씨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감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주공항 관제탑이 있습니다.
3: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기 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0: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인 10대 등이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것이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법적
2: 군보헌
1: 처벌을 받을 수
2: 극동대
1: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2: 항공안전전략과 교수입니다.
1: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0: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1,000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악마, 독사 같은 이 발언까지 주고받으면서 격돌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 논란 속에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3: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하겠습니다.
4: 지금 얘기해서 못 들었잖아요. 방해하셨잖아요, 지금.
5: 김태규 의원.
4: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5: 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김태규! 그만하세요.
2: 조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5: 뭐 그만하라면 좀 그만 좀 해.
6: 당신
7: 뭐라고 그랬어요?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어디 녹취 들었어?
8: 윤석열, 한동훈,
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나쁜 검찰의 사명제예요. 옥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0: 자.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 어김없이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짧게 좀 들어볼까요?
1: 대단히 실망스럽다. 네. 저런 청문회 없으면
2: 좋겠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청문회가.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불법 여부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만, 청문회에서.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거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게 8월 30일 날 이제 지명이 됐고
0: 예.
1: 보름 동안 계속 이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여러 관련 이슈들이 말이죠. 의혹들이. 그럼 그걸 한번 따져보는 자리가 청문회예요. 청문이 뭐냐? 듣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거. 히어링 하는 거.
0: 네.
1: 근데 지금 화면에서 지금 봤습니다만, 보셨습니다만, 저건 청문회가 아니죠. 김성원 후보자에게 여야 할 거 없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런 이 질문 과정, 질의 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게 청문회의 그 존재 이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악마다, 독사다, 흉측한 얼굴이다, 뭐 갱년기다.
0: 예.
1: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단순하게 비판이 아니라 뭐 조롱, 예. 거의 막말. 우리 아까 서영교 위원장 반말하잖아요. 저 반말도 되는 겁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0: 예. 뭐 이따지... 김태규 의원도 뭐 역시 이제 반말.
1: 아니,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의원도 여야가 똑같아요, 저거는. 저 부분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승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은 송곳 질문을 하고 뭔가 한 방을 터뜨려야 되는 것이고 여당은 논리로 그걸 방어하든가 아니면 또 의혹을 같이 이제 규명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예.
1: 아 여야의 대결구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청문회도 예상대로입니다. 일단.
0: 실망스럽고 이런 청문회는 없는 이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9: 국가적인 자원 낭비죠. 뭐.
2: 김종혁 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9: 저 청문회가 실제로 뭐 진실을 규명하거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여당에서는 이미 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것들을 공공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시간만 때우면 된다. 오늘 하루 청문회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때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 때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막말, 고성, 깽판, 정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 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말을 악마라고 하고 독사라고 하고 저런 얘기 들으면 그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뭐 삿대질하고 싸움질하다가 정회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 없는 청문회라는 것은 증인이 한 명도 없어요. 참고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 양수진이라는 그 여성분, 오빠 뭐 불렀다는 사람, 강세찬이라는 그 개발업자, 그리고 김강립 시각처장이나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불러야 되잖아요. 최소한 불러야 됩니다.
0: 예.
9: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과거에 했으니까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청문회를 합니까? 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 청문회가 아예 의미가 없는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고 저거는 국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국민적 에너지 낭비 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두 분 모두 뭐 실망스럽다는 그런 평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오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울컥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는데요. 눈물을 보인 건 김 후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장면 보시겠습니다.
6: 우리 아내도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3: 예, 되셨습니까? 예.
7: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경영기세요?
2: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예, 뭐 마지막 말도 정말 듣고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눈물을 보였고 의혹 검증 과정에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이 장면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1: 그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제 용인시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게 2022년도 1월인데 수원으로 이전한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활동 서비스의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우처 수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우처란 거 이제 국비, 지방비로 해서 예. 도비로 해서 하는 게 바우처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센터장을 하고 또 이제 자녀가 또 거기에 이제 같은 근무라고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야당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특혜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걸 검증하는 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물론 자료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평가 점수라든지 그때 이게 이 돌봄센터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그 다른 타 기관과의 어떤 점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특혜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0: 예.
1: 무조건 특혜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방어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청문이라는 건 그걸 어쨌든 간에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언론에 예. 말이죠. 그걸 검증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눈물 흘리고 또 갱년기라고 또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0: 예.
1: 이 청문회가 이 국민들이 시청자들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0: 예.
1: 뭔가 검증, 그러니까 야당이 좀 공부를 덜한 것 같아요.
0: 아하.
1: 이런 거 정말로 공부 좀 해와서 설령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냐고요. 논리적으로 예. 따지지 않고.
0: 정황만이 아니라 네. 증거로 검증을 해야 되는.
1: 판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0: 그 말씀을 예.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검증을 감정의 영역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하고요.
9: 왜냐하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저분이 왜 울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왜 울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을 무슨 슈바 있잖아. 마더 테레사, 성녀 테레사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그 발달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이 거기 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러면 그 부인과 그 아들까지 해서 대를 이어서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마치 무슨 아프리카 기아 국가나 뭐 이런 데 가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0: 오늘 마침 지금 이제 그래픽 나와서 그러는데 한동훈 의원은 어떤 눈물이 진심이냐? 오늘의 눈물이냐? 아니면 양 씨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던 그 눈물이냐? 과거 이제 그 녹취록 안에 있던
9: 그렇죠. 그런 뭐 양 씨가 보고 싶어서 오빠 예. 뭐 하니까 뭐 보고 싶은 눈물이 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원래 눈물이 많으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도대체 왜 자기 가족들을 무슨 엄청난 그 자선 사업가로 그래서 정말로 발달 장애인들도 그 거기 시설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을 뿐이지 마치 저분 얘기 들어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던져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 들으면서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몇 년도인데 지금 이 시작한 지 몇 년도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기다가 서영교 위원장은 왜 웁니까? 에? 그리고 무슨 박수를 칠 일이에요 그게.
0: 예.
9: 아니 거기 청문회장이 지금 무슨 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0: 예,
9: 그래서 저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대목도 정말 그 저걸 무슨 갱년기입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까? 그게
0: 예.
9: 조목조목 따져서 못 물어봐요?
0: 서영교 위원장이 과거 이제 강선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던 서영교 위원장하고는 이제 다른 면들이 청문회 때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출신인 김승원 후보자 오늘 답변 과정에서 나는 문과라서 몰랐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0: 실험이 조작된 것을 시각적게
2: 됐다.
10: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11: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1: 그 대한 성능이라는
10: 것은 못 읽어요?
11: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0: 자, 그러니까 제넨셀이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는 문과라서 치료제의 성능을 잘 알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1: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 좀 방향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문과,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과라고 뭐 다 합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그 지금 문과라서 몰랐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신은 특별한 부정 청탁이 아니고 일단 이 민원만 전달했다.
0: 그걸 알고 청탁한 건 아니다.
1: 아니다. 그지 허위로 실험했던 거 그런 의혹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 전달만 했고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전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저는 문과라서 모른다란 말이 뭐 그 대단히 잘못된 발언은 아니라고 좀 보는데 문과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전 한동훈 의원의 발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0: 네.
1: 전국의 문과를 모욕하지 말아라. 그 제가 야 우리 의원 정치는 참 말씀들을 잘하는구나.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나오는 게 느꼈는데 어쨌든 저 발언은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 몰랐다. 저에겐 그 답변이 약간

0: 동문서답 비슷한 건데
1: 예.
0: 저 발언 자체 그렇게 문제되는 발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대단히 인상적인 발언이었다는
1: 그러니까
0: 생각이
1: 들어요. 지금 한동훈 의원 네. 답변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몰랐는데 청탁을 했어? 몰랐는데 민원을 전달했단 말이야? 이런
2: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좀 무책임의 극치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그 약이라는 것들에서 문과니까 약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그거 보건복지부에다가 제가 안 의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의원한테 소개시켜주면 그 의원이 무슨 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서 이게 좀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그 김성원 의원은 자기가 다 전화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전화를 네.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국부 유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부 유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장이 나오는 아까 얘기한 얘기 보니까 그게 외국계 기업은 70만 원, 80만 원 되는데 10만 원대라고 그래서 외국계 예. 기업이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70만 원이나 80만 원 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들을 여기서 10만 원 들여갖고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 세계적인 아마 화이자처럼 됐을 거예요. 그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모릅니까? 아니 그러면 그 얘기 들어보면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네.
1: 지금 이제 그 화면 보시면은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도 지금 두 분하고 이제 좀 비슷합니다. 전공이 아니면 더 신중했어야지요. 문과 이과가 무슨 상관이냐? 본질은 권력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누리꾼들의 이제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요, 신약 로비 과정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가톨릭 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신현영 의원, 가톨릭 의대 출신이죠. 그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4: 아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5: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수사팀 정치검사 논리입니다.
3: 그러니까 안 갔습니까?
4: 그때 이 부분 수사를 안 할 것 안 할 것 같습니까?
1: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과정과 또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대치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 버스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고요.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진행 중인 관련 재판 결과들을 봐야 한다면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앞서서 서울시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지난 9일과 오늘 조정회의에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지금 선언을 해서요. 내일 아침 교통 불편이 이제 상당할 것 같은데 좀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규택 의원의 신약 로비 과정에 민주당의 전 의원이 개입됐다. 이 얘기 지금 방금 녹취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제넨셀의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병원들이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관련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0: 근데 저 유착 의혹도 네. 저건 이제 오늘 처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건데
1: 네.
0: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민주당의 전직 의원들을 많이 거론했어요. 양수진 씨가 친분이 있다라는 게 나오긴 잠깐 나왔는데 그게 크게 무슨 어떤 이슈로서 그 주목은 못 받았죠. 그런데 오늘 신현영 전 의원, 지금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죠.
1: 그렇죠.
0: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 할 때 어쨌든 같이 개입돼서 뭔가 이 승인을 이게 추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데
1: 예, 예.
0: 그것도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거 완전히 뭐 저기 그 김승원 의원과 신현영 예. 의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연계가 돼서 추진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1: 예.
0: 단정할 만한 아직 그 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저는
1: 그러니까요.
0: 봅니다.
1: 그러니까 양 씨가 신 전 의원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녹취를 보니까 김성원 당시 이제 의원도 같이 나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갔냐 그랬는데 김성원 의원은 안 갔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2: 안 갔다고도 하지 않았죠.
1: 예.
2: 뭐라고 그랬냐면
1: 안 만났다라고 얘기했죠.
2: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2: 아니 그 수사가 정치검사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했다 혹은 임상실험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한 것을 그걸 정치검사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검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에? 자기 사건 수사하면 정치검사입니까? 자기가 시각처장한테 전화한 것은 공익민원이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검찰이 수사한 거는 그게 정치검사의 논리입니까? 그러고서 예.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 부분 수사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신원영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아니고 아니면 말고식 정치검사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갔다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를 안 합니다.
1: 예.
2: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걸 물어봤는데 야 이거는 공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사실관계에 대한 건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거는 사실관계예요. 그런데
1: 예.
2: 거기다 대고 무슨 정치검 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치검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예.
2: 이것도 분명한 의혹인데 저기서 제대로 추궁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지금 이제 이 의혹이 출발한 지 뭐 2021년도에 이제 뭐 청탁, 뭐 민원 이런 게 이제 2021년도 10월이었습니다.
0: 10월달 네,
1: 오늘 이렇게 예, 김 후보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이제 답변을 해서 판단이 좀 경솔했다. 이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죠.
0: 근데 부정청탁이 아니었고
1: 네.
0: 청탁이 있었으니까 약속을 한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혐의는 인정했는데 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고 실제 금품이 오고 가지 않았고
1: 네.
0: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본인은 이게 정당한 공익민원이었다. 정당한 공익민원이면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와도 보좌진 통할 필요가 없죠. 정당 공인민원이면.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정당 공인민원이고 불법 청탁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으니까 말할 네. 명분은 있죠. 근데 그러나 그때로 돌아왔으면 다시 보좌진에게 맡겼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1: 예.
0: 중요한 것이고 국부 유출이 우려됐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죠. 시각처장은 전화할 수 있는 거죠.
1: 예.
0: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좋게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번에 아까 증인 참고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양 씨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2021년도 10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계속 통화를 하고 10월 12일도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 통화. 그리고 10월 12일 날 그 김승원 의원이 김 처장에게 통화하고 네. 이런 날 10월 12일에 2021년도.
1: 네. 네.
0: 그러면 적어도 이 청문회에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양 씨를 불러다 놓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게 어쨌든 의혹으로 제기됐으니까. 그 사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했던 거냐 아니냐. 그건 그 본인한테 물어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검찰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했더라도. 그럼 청문회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청문회는 검찰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청문회는. 국민들은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눠보겠다. 여당은 나름대로 방어하고 야당은 선거 질문에서 의혹을 캐내고 네. 그 판단은 국민이라 이런 거라면 그렇다면 이거 지금 그렇게 보좌진으로 하여금 했을 건데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1: 예.
0: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죠.
1: 그러면
0: 국민은 왜 보좌진 자기가 해야죠.
1: 예, 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보좌진 통해서 이거를 민원 전달을 했다. 그렇게 했으면 정당.
2: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럴 리도 없는 게 이게 형성이 된 것은 오빠 엉아 뭐 이런 관계니까 지금 얘기된 거 아닙니까? 보좌진한테 말하기가 민망했겠죠. 이분 누구십니까? 이거 어느 정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걸 처리해야 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거 나한테 뭐 융업소에서 만난 사람인데 나한테 오빠라고 그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 예.
2: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연락해서 개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런 관계에서 청탁을 해놓고 이것을 공익민원이라고 이걸 갖다 붙이려니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게 공익민원이면 그때도 왜 그걸 맡겨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1: 네.
0: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이 지금 여러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부정청탁은 아니라고 치고
1: 예.
0: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양 씨가 계속 동장하고 아무리 봐도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걸 얘기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양 씨도 불러서 물어봐서 이거 사적인 관계는 있었는데 예. 사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걸 아니라고 의혹을 해소했어야 돼요. 근데 원천적으로 안 되죠. 의혹. 왜냐하면 예. 양 씨가 안 나왔으니까.
1: 예.
0: 그래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설령 양 씨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목조목 궁지를 몰아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해소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보름 내내 제기했던 의혹 그대로였어요. 그대로면서 아무것도 새로운 게 발견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이른바 한방이 없는 거예요. 흔히들 하는 말로.
1: 예.
0: 한방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 네. 어쨌든 오늘 당시 이제 김강립 식약처장의 비서가 국회의원 청탁은 김승원 뿐이었다.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이제 당시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민원 전달이라고 했던 이제 김 후보자의 입장과 좀 배치되는 그런 증언을 오늘 한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청문회 도중에 김승원 후보자 보좌진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 자료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원실에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죠. 후보자 의원실에서 지금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저도.
2: 이런 건 처음 볼 뿐 아니라 네.
6: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2: 기획과장인가 고위직이잖아요. 총리실 직원이 그 한동훈 의원 그 기자회견장에 와서 기자회견 만나는데 기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질문을 하고 부정적 질문을 계속하고 만약에 그게 그때 잡히지 않았으면 그 기자가 질문한 걸로 계속 나갔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풀 기자단이 쫙 다 풀었을 겁니다.
1: 예.
2: 근데 그 적발됐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저 김승원 의원 보좌진이 앉아서 주진우 의원이 자기 보좌관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갖다가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앉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민주주의,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거 떠들어댑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파렴치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예. 비판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인데 한동훈 의원의 이름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등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자료 어디서 났냐 이 얘기를 또 계속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중심에 있었습니다.
0: 제가 볼 때는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이다.
6: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0: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빠가 본질을 흐린다. 그건 제가 맞는 얘기 같아요. 과도하게 오빠 게이트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황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장 대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했겠습니다만 굉장히 장 대표로서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자꾸 이 논란의 중심에 있으니까
1: 예.
0: 의혹을 해소해 나가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근데 아무튼간 이번 청문회에서
1: 예.
0: 김승원 대 한동훈의 구도였어요. 그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나름대로 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에게 제기된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말끔하게 해소해야 되는데
1: 예.
0: 해소가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뭔가 새로운 한 방울 터트려서 국민들이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법무장 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 계속 녹취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사실상 이 전국에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 김수원의 구도로 하면서 이 예. 의혹이 묻힌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좀 프레임을 바꾸려 했던 게 아닌가. 뭔가 김수원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같은 거 이미 제기됐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것들을 한동훈 의원이 이 자리에 어디서 나왔어. 전 그것도 나중에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예.
0: 근데 지금 당장 그것보다는 이게 그 녹취됐던 공개됐던 알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서 사적인 관계는 맞는데 이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갯됐냐가 따져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 자꾸 한동훈 의원의 자료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본질이 좀 아니었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1: 오늘 한동훈 의원 지금 화면 이제 보시죠. 지금 화면이 이제 오늘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관계자들 저렇게 카메라 모였고 관계자들 많이 모였는데 지금 한쪽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오늘도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한 수십 개 올린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1: 예.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일단 네. 그 청문위원으로 원래대로 하자면 가장 날카롭게 여러 가지 폭로를 해오고 있으니까 이분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한다면
1: 네.
2: 아마 굉장히 청문회의 격이 달라졌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김승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승원 후보자 증인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증인을 할게.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할게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1: 네.
2: 안 부르잖아요. 여야 모두가 안 부릅니다. 아니 왜 안 부릅니까? 이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실을 가장 많이 폭로하고 있는 사람은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위원이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둘 다 무서워서. 한쪽에서는 한동훈이 무서워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두각을 나타내서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을까 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부르는 거야? 청문위원이 됐든 증인이 됐든 불러서.
1: 예.
2: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들 그 사람에게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건데 예. 지금 여야 모두는 진실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회는 끝나겠죠. 끝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될 테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임명을 할까? 뭐 대부분 뭐 임명을 한다고들 이제 예상은 하는데 임명을 하면 하는 순간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판단, 그 이후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0: 탄핵을 부를 것이다는 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 뭐 앞서 나간 얘기라고 생각하고 18일에 기자회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수령일 거예요. 김성 후보자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오늘 청문회에서 뭐 한 방이 안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 저거 다 들었던 얘기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임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부담이 더 적어졌어요. 오히려.
1: 예.
0: 아무튼 그런데 18일 내일 모레 글피죠. 금요일 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네. 기자회견이. 그때 각종 여러 가지 제기됐던 것들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들 뭐 사법 이른바 사법 리스크 공소 취소 문제 조작해서 특검법에 있는 그 조항 문제라든지 연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프랑스에서 입장을 밝힌 했죠. 대통령께서 헌법에 정확하게 나의 임기는 명확히 제한돼 있다. 근데 그거는 헌법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가 전 핵심이다.
1: 예.
0: 그런 다음에 이제 김성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서 그건 김성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이런 데는 관여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게 지켜진 걸 봐야 되겠죠.
1: 예. 예. 중요한.
2: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태와 똑같이 진행될 거로 보여요. 그리고 저게 과연 김성원 후보자가 장관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2: 저분이 계속 방송에 나오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면 막 추적 보도를 시작하잖아요. 저분과 관련된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게 만약에 대통령이 1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입장을 밝히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그런 거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1: 예.
2: 라고 얘기를 한다면 김성원 후보자를 왜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면 만약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성원 씨를 임명할 이유가 없어요.
1: 예.
2: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발언에서 공소 취소 얘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김승원 신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2년 이후가 2년 예. 차 이후가 별로 이렇게 평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자. 저희가 녹취 하나만 더 드릴게요. 녹취 하나 더 듣는데 이것도 이제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네. 거거든요. 오늘 이제 한동훈 의원이 워낙 뉴스의 중심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하고 김민석 대표가 장외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바로 그 녹취인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7: 한동훈 의원을 보면서는 저는 사실은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했는데 역시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더니 같다 하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 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9: 5.18 전야제
8: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9: 해천년 NH 룸사롱 가서 술 먹으라고 협박했어요? 9억 처먹으라고 협박했습니까? 대한민국 정의부의 수장으로 기어코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1: 자, 전장이 김민석 대표하고 뭐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김민석 대 한동훈으로 오늘 전장이 벌어졌습니다. 청문전국에서 이제 이런 장면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0: 전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 제가 아까 청문전국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 뭐

0: 제 생각인데 한동훈 의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이 책임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직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의원이 책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계속 뭔가 녹취록,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는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수사가 됐건 조사가 됐건 밝힌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뭔가 계속 이슈를 생산해 나가잖아요. 재생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김민석 대표, 여당 대표니까 이게 대단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다. 윤석열과 같다고 얘기하는 건좀 같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죠. 좀 그런 거 적절치 않아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법 계엄을. 한동훈은 그걸 막았잖아요.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1: 하여튼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이제 김민석 대표한테서 공격을 막 받았어요. 요걸 이제 장동현 대표가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욕을 받았으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 의원님.
2: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뭐 올공에 가서 뭐 북을 치시고 뭐그 심벌지를 치시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입만 열면 싸워야 된다 얘기하면서 도대체 올공 가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야당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겼는데 특히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서는 거의 지금 한동훈 혼자서 민주당 전체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제가 보기엔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그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뭐 민주당과 김성원 후보자이겠지만 두 번째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자격,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널리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 후원 계좌를 지금 요구했잖아요. 이번 청문회에서. 도대체가 세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후원 계좌를 왜 김승원 그 청문회에서 요구를 합니까? 이것도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1: 알겠습니다.
2: 거기다가 김민석 대표가 제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을 자기가 무슨 수로 제명을 합니까? 그랬더니 김동완이라는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아, 우리가 한동훈 제명하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진짜 기상천외한 얘기 아닙니까?
0: 제명 얘기는 거둬들었죠. 김민석 대표가 제명은 안
2: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동완 의원은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얘기를 했고
1: 알겠습니다.
2: 하여튼 좀 너무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이야기가 끝이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김성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 끝이 나고 내일 이제 보고서가 아마 내일 이후에 이제 보고서 채택이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청와대로 넘어가서 과연 이 대통령의 반응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의 반응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에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4: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5: 성기홍 청와대
4: 민생 최우선의
5: 홍보수석입니다.
4: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3: 국민의 뜻, 국민의 삶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0: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1: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않고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없다는 선언이 없다면 하나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두 가지 내용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될 핵심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짜겠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단호히 책임 묻겠다, 농지 전수조사 즉시 중단하겠다, 친중 친북 중단하겠다 등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오늘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 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는 내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범죄 수익 박탈을 위해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 544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지난 6월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후원금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관계자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해 범죄 수익 1억 6,940여만 원을 확인했고 법원에 직접 추징 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제주공항 관제탑과 항공기 교신을 무전기로 엿들은 혐의로 중국인 1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공항에서 무전기로 교신을 엿듣다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경기 지역 공항 등을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충청권과 경기 지역 식당을 돌면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 피해를 본 식당만 67곳에 달하는데 문신을 드러내 위압감을 주고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4: 식당 한쪽에서 밥을 먹는 두 남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볼을 감싸주더니 빈 그릇에 음식을 뺐습니다. 음식에 든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넉 달여 동안 충청권과 경기 지역 식당 67곳에서 뜯어낸 합의금만 2천여만 원.
5: 이들은 업주를 만나기 쉬운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나 손님이 적은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피해 업주는 큰 덩치의 위협을 느꼈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6: 문신도 하고 정치적 국가에서 피해 업주입니다. 좀 맞춰주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먼저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줄 테니 가서 치료를 받고 해라.
4: 이들 일당은 역할도 나눴습니다. 한 명이 치아를 다친 척하며 돈을 요구하면 다른 한 명은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업주가 보험 처리를 제한하면 일이 바쁘거나 다른

0: 역으로 가야 한다며 현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1: 과거에 이런 걸로 해서 업주한테 돈을 받은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피아로 해서 동네 이제 후배들한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뭐 이에서 피가 났다고 그 작업하는 조, 하나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0: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진술을 하지 않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3: 예, 서울시 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벌이던 협상이 파행을 맞게 됐습니다.
4: 이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인데 막판까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5: 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고요?
5: 네, 협상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9시간 가까이 진행하다가 밤 9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요. 박정권 노조위원장은 오후 10시쯤 내부에서 모여서 회의를 마친 뒤 나온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타결이 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어서 유재호 사무부처장은 자정까지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측이 혹시나 전향적인 제안을 가지고 올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파업 선언이 임박한 건데요. 만약 협상 결렬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면 서울시 버스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노조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여지가 크다면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3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1조 원대 소송 청구액에 한 해 추가로 5천억 원 넘게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건데요. 준공영제라 버스회사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서울시 역시 이럴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시민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지나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해당 경찰관들이 지난 4월 15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를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서 관계자는 당시 차 활동가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와 위해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관 조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중국이 산업, 기술 안보 등을 이유로 강화한 출입국 관리 규정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새로 적용되는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 체류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전자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남부 휴양지 하이난섬에 사흘 동안 9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 홍수와 산사태는 물론 시속 120km에 달하는 토네이도까지 덮치며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학교 운동장에서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납니다. 용오름으로 변해 하늘로 치솟았는데 주변엔 시속 120km 안팎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7: 풍속이 11에서 12급에 달해 나무 여러 그루가 쓰러지거나 부러졌고 학교 측은 현장 정리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국관영 CCTV입니다.
6: 또 다른 학교는 산사태로 무너진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시내 곳곳엔 흙탕물이 휘몰아치고 자전거를 탄 노인은 힘없이 휩쓸려갑니다. 농가에서 키우던 황소개구리 만 마리도

0: 시원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1: 보입니까? 보험사가 부담해야겠네요. 중국 하이난섬 주민입니다.
0: 중국 남부 휴양지 하이난섬에 사흘 동안 최대 913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우주산의 경우 24시간 기준 616mm, 1958년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바닷가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와 내륙에서 불어온 찬 공기가 만나 장마 전선을 형성한 탓입니다.
1: 15일부터 폭우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시 남부와 하이난 서부에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중국 기상국 기상 분석가입니다.
0: 소방대를 총동원해 고립된 주민 구조에 나섰고 5만 5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나 물적 손실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중국의 로봇 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의 통제되지 않은 공격성이 언제든 사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글러브를 낀 로봇이 사람과 맞붙었습니다. 날카로운 펀치에 킥까지 사람을 상대로 거침없이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공개한 자율 격투 시연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종하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 카메라로 상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해 공격과 방어 동작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 이번엔 로봇끼리의 싸움입니다. 지난 7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로봇 격투리그 개막전인데요. 흰색 로봇의 공격을 잇따라 얻어맞은 검정 로봇. 목이 꺾여 머리가 덜렁거리는데도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 경기 역시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방식이 아닌 AI 두뇌를 탑재한 로봇이 스스로 싸우는 완전 자율 격투였습니다. 이처럼 한층 진화한 로봇들의 모습에 멋지다,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무섭다, 과연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쓰일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놓고 세계 AI 업계에서도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로봇을 인간이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 기술의 속도만큼 안전장치도 따라가고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의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취지의 자체 행동 강령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AI는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동 강령을 공개했습니다. 이 행동 강령에서 MS의 AI 모델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른바 AI 위험론이 논란이죠. 그런데 이 AI 위험론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 중인 젠센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SOS를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사장. 토론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네, 대통령님 맞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입니다.
3: 젠슨 황은 트럼프와의 통화를 청중에게 스피커폰으로 깜짝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에게 스피커폰도 켤지 모른다고 농담을 던진 트럼프는
1: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칩을 만드는 사람이 정작 스피커폰을 쓸 줄 모르다니 참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이른바 AI 위험론은 사기라며 로봇도 AI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중국만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중국만 이득을 볼 겁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3: 젠슨 황 역시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1: You're right.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우리도 절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3: 데이터 센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역설했고 젠슨 황도 막연한 공포감이

0: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현지 시간 15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 수도 네팔과 티베트를 합해 모두 5,64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7,08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의 다리 3분의 2가 유실됐지만 아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급한 대로 수송용 드론과 짚라인을 설치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 줄에 매달린 철제 바구니에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강 건너에 1분 안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탄 사람이 내리자 기다리던 사람이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2: 무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라스와 가는 다리가 다 없어져서 강을 건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1: 나란히 서서 줄다리기 하듯 힘을 합친 마을 사람들 덕분에 짚라인은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하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2: 어제 10시부터 눈치바 쪽으로 가려고 기다렸는데 차례가 안 왔습니다. 오늘은 5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3: 다리는 떨어졌는데 물살은 거셉니다. 지금의 트리슐리강을 건너는 유일한 이동수단은 거기 있는 짚라인입니다.
1: 대형 드론도 짚라인 옆에서 경주하듯 쉼 없이 강을 오갑니다. 파이프처럼 시설 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박스에 담긴 구호용품도 실어 날랐습니다.
2: 그래서 스님들이 쓰는 물품입니다. 여기 있던 다리가 없어져서 드론으로 실어 다릅니다.
1: 네팔군이 소유한 헬리콥터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을 잇는 다리 63개 중에서 41개가 유실된 터라 식량과 의약품, 연료를 보내는 데 드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자연에 파괴된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과 기술의 힘이 사라진 다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팔 다딩에서 YTN 신호입니다.
4: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반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인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퇴 촉구 청원이 제기된 데 이어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 시작은 지난달 5일 있었던 추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이었습니다. 추지사는 당시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고 토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 이 위기는 결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2: 추미애 경기지사입니다.
5: 경기도는 당장 무려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내년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이에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원인은 추 지사가 주관적 판단으로 재정 비상선언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 지사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며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사퇴 청원은 참여 인원이 3만 명을 돌파하며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발행액이 한도의 99.6%에 달해 재정 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마치 고의로 민생 예산을 깎은 것처럼 왜곡하는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경기도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는 소통의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 사퇴 청원 인원이 3만 명을 넘기자 경기도는 서둘러 공식 답변글만 올리고 청원을 조기 마감해버렸는데요. 게다가 논란의

0: 기름을 더 부은 건 이 답변이 전날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단어 하나 다르지 않았던 이 복사해서 붙여넣은 이른바 복붙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추지사의 승인을 거친 공식 입장을 게시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추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재정위기 속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관사에다가 복붙답변에 이르기까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추지사가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의 재정위기 원인이 전임도정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한 추미애 현 지사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 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으며 지방채 발행 역시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전국 시도나 서울시보다 낮아 재정 위기라 볼 수 없고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김 전 지사 임기였던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 2,500억 원의 지방채와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이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서는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청문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3: 송영길, 최재성, 국민의힘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2: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4: 우리 이쁜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5: 과거에 노무현
6: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그 기억하시죠?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2: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7: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2: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했습니다.
8: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국민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2: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8: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6: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0: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선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0: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0: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9: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1: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6: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9: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8: 우리 아내도 나중에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9: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2: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이러시면요.
6: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배송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9: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0: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 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과거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4: 민주당이 오늘 내내 무지성적으로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이재명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13: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5: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법무부 장관 넣는 후보자입니다.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3: 법무부 장관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16: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6: 박경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15: 앞에 것은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5: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어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6: 그게 다 맞다는 거면
15: 법령에 의해서
16: 국민은
15: 처리하겠다라는
16: 후보자의
13: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16: 어리숙한 후보자
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공소 취소로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13: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7: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15: 법무부의 탈검찰하는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5: 과제인 것으로
13: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0: YTN 안동준입니다.
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이 자신의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몰래 사진까지 찍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며 자신의 뒤에까지 온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김승원 의원실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보좌진이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며 주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알렸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4: 김승원 후보자한테 성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5: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3: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대행사 시스템 먹통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접수 대행사 UA 어플라이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0: 그래서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각을 1시간 긴급 연장했지만 이로 인해 수험생 사이 심각한 정보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어느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하는 건데요. 그러나 마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지원하려던 대학 대신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 접수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입시 전문가 사이 접수 대행사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9월 1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이도 메네오 서곡,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 사이먼 레틀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꽤 익숙한 조합이죠. 사이먼 레틀은 2018년 베를린 필에서 물러난 뒤 런던으로 옮겨 런던 심포니를 맡았습니다. 2023년부터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에도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올해 11월에도 다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보통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외국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오케스트라들의 이 공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을 음악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빈필이 우리나라를 찾고요. 10월 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지휘자는 투간 소키예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1: 투간 소키예프는 이 빈필하모닉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잖아요.
0: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쉔부른 궁전에서 열리는 여름밤 음악회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조합으로 이번에 한국을 찾게 되는 겁니다.
1: 그러고 보면 소키예프는 2027년 빈필 신년 음악회 지휘자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2025년 여름밤 음악회, 2026년 가을 아시아 투어, 2027년 신년 음악회에서 계속해서 빈필을 지휘하게 되는 거고요.
0: 그런 만큼 이번 내한 공연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맡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작년에 있었던 여름밤 음악회 실황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투간 소키예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입니다.

0: 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토간소키에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습니다.
1: 올 가을에는 바이에른과 빈필 말고도 다른 오케스트라에 내한 공연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데요. 오는 11월에 인천과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피아노 협연은 임윤찬이 맡고요.
1: 마린 알소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0: 그렇습니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씨가 이 화제를 모으면서 우승했잖아요. 결선에서 임윤찬 씨의 연주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린 알소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1: 그러니까 4년 전 콩쿠르에서 세계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무대를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0: 그때 그 실황일 것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콩쿠르 보는 느낌이 들거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러니까.
1: 이 마린 알소비에게도 특별한 무대가 될것 같은데, 당시에는 콩쿠르 결선에서 만났던 피아니스트와 지휘자였다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의 완성된 음악적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0: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그 음악은 어땠을까가 가장 궁금할 테니까
1: 그렇죠.
0: 지금 어떻게 한다보다 그때 어떻게 했다를 조금 더 들려주려고 하지 않을까란 상상은 해봐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준비했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1악장 임윤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저희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일단 불발됐는데 여야는 조만간 다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0: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4: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2: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1: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무전기로 몰래 들은 혐의로 중국인 1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 휴대전화에서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6: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공항 측에 신고한 겁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 10대 A씨였습니다. A씨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감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주공항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기 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인 10대 등이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0: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것이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0: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어제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는 오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다가 한 전 총리 건의를 듣고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더 불렀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만남은 있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2: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4: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 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 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 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의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0: 약속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2019년 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이처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마일리지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번에는 조종사의 서열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3: 노조는 통합 서열안이 대한항공 민간 경력 조종사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노사 합의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빚어진 조종사 서열 문제 때문입니다.
5: 조종사의 서열은
6: 조종사의
4: 서열은 기장 승진과 수당, 기종 배정이 달라지는 만큼 조종사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갈등은 두 회사가 각사 내부 서열을 유지한 채 이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군 민간 출신 간 평균 9개월, 아시아나는 4년의 승진 격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사측은 통합 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대한항공 민간 출신이 아시아나보다 3년 3개월가량 빨리 승진하는 만큼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문제 삼는 건 대한항공 민간 출신과 아시아나 군 출신 간 순서입니다. 노조는 통합안이 서열 기준점을 정규사원 부여율로 정했는데 대한항공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수개월 넘게 교육을 거친 뒤에야 정규사번을 받는 만큼 서열 산정 시작점이 늦어져 사실상 전역 직후 사번을 받는 군 출신들이 더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7: 회사는 정사번 부여율로 바로 바꿉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라는 자부심으로 회사를 따르고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고 왜 회사가 정한 기준 때문에 이 많은 조종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소변을 봐야 합니까?
4: 사측은 자체 분석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 승격 시기가 통합 전후로 지연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열 결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노사 합의로 해야 한다,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딪히고 있습니다.
8: 승객 안전과 보안 또는 편안한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어떤 구성원 간의 결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4: 노사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남은 석 달 동안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취지의 자체 행동 강령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MSAI는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동 강령을 공개했습니다. 이 행동 강령에서 MS의 AI 모델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른바 AI 위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AI 위험론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SOS를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Welcome, Jensen Huang.
10: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사장. 토론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1: Mr. President. Oh, yes, sir.
10: 젠슨 황은 트럼프와의 통화를 청중에게 스피커폰으로 깜짝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에게 스피커폰도 켤지 모른다고 농담을 던진 트럼프는 이른바 AI 위험론은 사기라며 로봇도 AI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중국만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젠슨 황 역시

0: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업계의 노선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3: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벌이던 협상이 한때 파행을 맞았다가 재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막판까지 접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조건부 파업을 선언했던 노조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요?
7: 그렇습니다. 어젯밤 노조가 정회 뒤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후 박점곤 노조위원장은 밤 10시쯤 취재진 앞에서 타결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사측에서 요구안을 일절 제시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자정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조건부 파업 선언을 한 셈인데요. 이후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현재 다시 논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0: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당장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노사가 진통을 겪는 핵심 쟁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여러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3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1조 원대 소송 청구액에 한 해 추가로 5천억 원 넘게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라 버스 회사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서울시 역시 이럴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 가동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최대로 늘리고 대체버스를 대거 투입해 교통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2: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가 비상수송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핵심은 지하철 증편과 대체버스 투입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대폭 늘리고 막차 연장 운행 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운행이 끊기는 주요 간선도로에는 서울시가 직접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교통수요 자체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각 학교에는 등교 시간 조정을 요청합니다. 민간 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3: 근로기, 일상의 이동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2: 파업에 대비한 시민 안내도 강화해 비상수송 노선과 운행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대체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운행해 하루 평균 38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5: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4: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6: 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4: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7: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4: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0: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이러시면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대성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0: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효과 관련해 자신이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잘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이 개발했다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넨셀의 실험 결과 조작 논란에 대해 이 부분을 자신이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라면서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4: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5: 왜?
4: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5: 당신 좀 나를 보라!
3: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6: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5: 막말하고 했습니다.
6: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오늘 녹취 들었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짜리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돼.
4: 조용히 하세요.
5: 위원장 좀 제시하세요.
7: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3: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1: 후보자님,
8: 네네.
1: 시간은 자꾸 가네요.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8: 네.
3: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 아들을 한번 저기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3: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 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오만과 억지가 판을 친 한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핵심 의혹을 밝혀줄 증인 한 명 없는 맹탕이자 여당 의원들에게만 38쪽 예상 문답집을 미리 돌린 답안지 청문회였다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철저한 검증의 민낯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안하무인 진행도 목불일견이었다며 호통을 치다 말고 돌린 손수건을 꺼내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 백작도 울고 갈 쇼맨십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새겼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과거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 민주당이 오늘 내내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감싸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공소취소해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9: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8: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9: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11: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8: 앞에 것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1: 그게 다 맞다는 거면 도대체 의해서 국민은
8: 처리하겠다라는 후보자의
9: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12: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9: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3: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8: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9: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 양모 씨가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받는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염두에 뒀지만 같은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강 씨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봤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빚어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논란과 기후단체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에선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창업시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삼겠다는 모두 발언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15: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버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활짝 웃는 소상공인을 만들겠습니다.
14: 야당은 부동산 관련 사안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며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를 준 비거주 1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기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자가가 아닌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남한테 세를 주는 비실거주입니다. 비실거주자들을 마귀로 모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14: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차등화할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오른 집값을 차익으로 실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5: 정부의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14: 다만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가 지원할 당시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두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습니다.
14: 야당은 또 국회의원이 된 이 후보자가 본인이 설립한 환경단체를 위해 청탁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0: 법안 건수 자체가 적다는 야당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발의한 법안이 많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에서는 보다 더 나은 음질의 방송을 제공하고자 한 달에 한 번 기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방송이 중단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날 그리운 물 거둔 채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on odeur, ta voix me rend plus profonde comme le rouge de ton vin préféré. Je me sens d'être actrice dans un film. Tout est fabuleux avec toi.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6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통상임금 문제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1: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 예고한 당일 새벽 가까스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다행히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근무를 대체를 거듭하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운전직 종업원의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한 겁니다.
3: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4: 권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장입니다.
3: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협상은 말 그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갔던 도중 갑작스레 노조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 결렬 문턱까지 갔지만 밤늦게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파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저희들로서는
4: 박정곤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입니다.
5: 그래도 원만하게 타결돼서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2: 협상이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건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로 176시간을 고수한 반면 회사는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6: 통상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4: 김정환 서울시 버스 운송노총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입니다.
6: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2: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전면 파업 카드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차부터 운행을 멈출 뻔했던 버스 교통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은 없고 눈물만 남은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어제 열린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식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이유가 또 증명됐다 철벽 방어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청문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8: 송영길,
4: 곽교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7: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9: 우리 이쁜
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7: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10: 과거에 이성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7: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11: 철저한
4: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과거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7: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0: 연양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 했습니다.
1: 어떻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2: 의원님,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2: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3: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5: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7: 소방심사도
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6: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8: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
1: 더불어민주당
8: 그
1: 의원입니다.
8: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6: 김 후보자 역시 가족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2: 우리 아내도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6: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에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9: 그만한 일로
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배송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3: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한편 청문회장 밖에선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5: 김 대표가 한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직격하자 한 의원도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 아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과 같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들을 이용해 역공했습니다.
11: 윤석열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0: 차라리 과거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며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1: 윤석열과 똑같은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아주 급속하게 본질을 드러냈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10: 민주당 대변인단도 연달아 서면 브리핑을 내며 한 의원을 향한 맹공에 동참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한 의원을 모른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의원의 정적 죽이기 캐비닛 정치의 종착역은 경찰청 조사실이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SNS와 국회

0: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과거 9억 원 뒷돈을 받은 사실과 5.18 전야제 행사 날 룸살롱에서 논 것을 다 인정한 게 아니냐며 들이받았습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모르겠습니다.
0: 자신을 제명시키겠다는 21세기 독재자 김 대표는 멘탈이나 챙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1: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노무현은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청문회 슈퍼위크의 핵심 분기점은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 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6: 김승원 후보자한테 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2: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5: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8: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2: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7: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9: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0: 일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않고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없다는 선언이 없다면 하나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에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면서 두 가지 내용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될 핵심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어제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 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오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와이티에는 숨진 지적장애인 A씨 가족을 지켜봐온 복지단체의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가족 간 갈등으로 비장애인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이들 가족은 외부로부터 점차 고립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적장애인 A씨의 가족은 지역복지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씨 남동생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3년, 어머니는 2017년부터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YTN은 지역복지관 등이 6년 전 이들 가족을 상담해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모두 중증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두 아들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비장애인 아버지까지 원래는 네 식구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아버지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반복된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새 모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성장하고 몸집이 커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5: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6: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
5: 애들이
6: 목사입니다.
5: 반감이, 특히 큰애는 더 반감이 좀 아버지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4: 숨진 A씨는 아버지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져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남동생은 아버지를 화장실에 가둬두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어머니도 남편이 아닌 두 아들을 거들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낀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이때부터 고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복지관 주방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글자를 잘 읽지 못해 일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찾아와 도움을 주려 하면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만남을 피했다고 보고서엔 적혀 있습니다.

0: 되면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동생 둘의 삶도 막막해졌습니다. 이들을 다시 사회와 연결해줄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9월 1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 더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술디.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중에서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0: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바로 이 루돌프 부흐빈더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1: 부흐빈더라는 이름을 들으면 역시 비토펜, 베토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를 생각하면 성실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0: 한 작곡가의 작품을 정말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연주자입니다.
1: 실제로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세계 곳곳에서 60회 이상 연주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피아노 협주곡 전곡까지 들려줬고요. 그런데 내일 연주할 작품은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입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0: 부흐빈더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지휘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1: 잠깐만요. 그럼 똥똥똥똥똥 하면서 이쪽 반대쪽 손으로는 지휘하고
0: 그러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일 7일에는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 이렇게 세 곡이고요. 20일에는 9번, 22번, 20번을 연주해서 모두 6곡의 모차르트 협주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1: 올해는 근데 부흐빈더가 이렇게 또 베토벤이 아니고 모차르트를 집중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올해 부흐빈더가 80세가 되는 해인데 그는 올 한 해 동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여러 도시에서 계속 연주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었군요.
0: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미 짤츠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연주했고요. 이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내일 연주될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베토벤 전곡 연주로 많은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가 80세가 된 올해 모차르트 협주곡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부흐빈더를 보면서 그 성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악보 수집가라고 합니다.
1: 음악가라면 당연히 악보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라고 하죠.
0: 엄청납니다. 이 부흐빈더 집에 있는 악보가 1,000권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서로 다른 판본으로 39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 39개 악보를 비교했다.
0: 부흐빈더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악보에도 오류가 많다고 생각해서 작곡가가 살아있을 때 나온 초판본부터 여러 음악학자와 피아니스트들이 편집한 판본까지 꼼꼼하게 비교한다고 합니다.
1: 야, 이 정도면 이제 부유빈단데요, 부유. 야.
0: 이거 돈이 엄청 많아야 될것
1: 그게 장난
0: 같은데.
1: 아니죠. 다 수집해야 되니까.
0: 어휴.
1: 이 80평생을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는데 이쯤 되면 익숙한 곡을 편안하게 연주해도 될것 같은데 계속 악보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네요.
0: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가 연주할 모차르트 협주곡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대요. 아, 이분이 하는 게,
1: 진짜다.
0: 이분은 진짜 진짜만 골라온다.
1: 연구에 연구를
0: 예,
1: 연구했으니까.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아마도 좀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2: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얼핏 들으면 애틋한 이별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싶다는 걸까요?
2: 제가 결혼 7년 차 유부남인데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저만 바라보던 친구라 마음이 씁니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지나친가요?
1: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고민 중이라 했는데요. 사연이 공개되자 양심 없다, 아내가 너무 안 됐다,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 몰래 모은 500만 원을 실제 송금한다면 이 기록이 훗날 외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정반대인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3: 10개월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눴고요. 저희 가족들과도 잘 지냈어요. 어버이날엔 직접 꽃도 사왔고 어머니는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혼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저도 속은 건데 졸지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1: 앞사연과 똑같이 유부남과 교제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책임도 완전히 달라질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1: 자,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듣자마자 뒷목 잡는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4: 네, 저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사연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7년차 유부남이라는 글쓴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나온 여성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 지나친 금액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놀라운 건 자기가 유부남인 거를 알고도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마음이 쓰인다, 뭐 이렇게 쓴 대목인데요. 상대 여성도 알면서 만나왔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 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모은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내 몰래 2년 동안 이렇게 외도를 할 정도면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외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겠다. 축의금 5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심지어 근데 뭐 1000만 원짜리까지도 고민 중이다 했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보냈다가 발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뭐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만 보면 우리 민법은 뭐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돈을 남편이 썼다고 해서 뭐 그 자체로 뭐 절도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갔느냐입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법원은 곱게 보진 않거든요. 금액이 크고 부부 공동 재산과 좀 무관하게 은밀히 넘긴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지 재산 분할에 반영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바로 상대 여성한테 그 500만 원 내놓으세요 뭐 하기는 간단하지 않고요. 대신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서 위자료를 끌어올린다거나 뭐 이혼할 때 그 돈이 여전히 남편 재산에 있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 쪽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상대 여성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거고요. 이런 경우 이미 헤어진 뒤라도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4: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그 성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이 뭐 2년간 깊게 만났다 뭐 직접 썼으니까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시점은 언제 헤어졌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뭐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되게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형태로 책임을 뭐 물게 됩니다.
1: 네. 좀 덧붙이자면 만약에 상간소송만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자,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송금 내용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나중에 상간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냥 추억에 축의금 500만 원 보내려다가 상간에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나요?
4: 물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송금액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에서 뭐 관계가 드러나고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 될 수 있고요. 뭐 500만 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 유재석 정도면은 그 정도 내지 않아요? 더 내나요? 유재석은?
4: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뭐 그 정도의 뭐 재력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500만 원 일반인한테 네. 500만 원이라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네. 거기다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는 점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계를 정리할 뭐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뭐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 보내려는 돈이 오히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는 셈이죠.
1: 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결혼을 앞둔 여성의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까?
4: 네,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속고 결혼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경우에 취소할 길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법원은 이 취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뒤흔들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소해준 사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여성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번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어떤 상황입니까?
4: 네. 보도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어떤 남성과 10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A씨 가족, 친척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꽃까지 사와서 A씨 어머니가 요즘 이런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예뻐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님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미뤄왔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가족사진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남성에게 추궁하자 그 남성이 유부남에 아이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 여성이 알았든 몰랐든 뭐 자기 남편과 사귀었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상관소송 하겠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건은 나는 정말 몰랐다인 건데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4: 네, 이게 사연의 핵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관 뭐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건 건 아내 쪽에서 이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상대 여성도 뭐 미혼이라고 믿게 된 경위나 남성의 혼인 사실을 숨긴 방식을 좀 내놔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아예 뭐 내놓지 않으면 좀 뭐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연은 방어 자료는 참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족 모임에 이 유부남이 뭐 참석도 했고요. 친구 결혼식에 동행도 하고 어버이날에 꽃까지 사왔잖아요. 유부남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속였다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 두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남자를 추궁을 해서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로 좀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선 결국 남성이 이혼할 때니 기다려달라 했어요. 처음엔 속았더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기간이 뭐 아주 짧았다 할지라도요.
4: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몰랐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이거는 그 시점부터는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 이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하거든요.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혼인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부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실질적인 파탄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1: 네. 이 뭐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진부한 레퍼토리예요. 아주 많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4: 네. 네. 많이 안타까운
1: 맞습니다.
4: 맞습니다.
1: 자, 아무튼 오히려 이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4: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 관건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니까요.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M2M의 세 글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증인도 없었고 명쾌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후보자나 여당이나 검증보단 의혹 제기자 공격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민심 위반이 뚜렷한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레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3: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도 철회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버스 대란은 없겠는데요. 남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연말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에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차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3: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해고한 전면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첫 해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홍해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후티는 사우디의 봉쇄가 계속되는 한 군사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새겼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3: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 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과거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5: 민주당이 오늘 내내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감싸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4: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7: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4: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위 여부를 두고 지명 전으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8: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6: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공수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7: 앞에 것은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7: 국민적 우려를 더 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8: 두고 그게 담았다는 거면
7: 법령에 의해서
8: 국민은
7: 처리하겠다라는 후보자의
4: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9: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
6: 윤상현 국민의
9: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공소 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4: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0: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6: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10: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7: 법무부의 탈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국민 주권 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4: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선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3: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2: 소방 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11: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 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3: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6: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이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11: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14: 우리 아내도 나중에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4: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1: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5: 그만한 일로 눈물
6: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배송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1: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이 반복됐습니다.
3: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17: 양쪽 다 그만하세요.
6: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7: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당신 좀
16: 나를 뭐라.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17: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그게 무슨 말이래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돼.
18: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좀 제시하세요.
19: 한동훈.
6: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나쁜 검찰의 사명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16: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15: 후보자님.
6: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시간은 자꾸 가네요.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7: 네.
16: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 아들을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16: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0: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이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4: 김승원 후보자한테 성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5: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3: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걱정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시 버스 사업 공제 조합과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2026년도 임금 3.2% 인상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늘 새벽 1시 50분에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버스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 계획은 철회됐고요. 오늘 첫자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한해 전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고요. 연말로 예정됐던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의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 이 부분은 합의하지 못한 거죠?
6: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막판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1: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1: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8: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9: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7: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10: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청와대가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고 검토해달라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TK 인사인데요. 지난해 대선에서는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는 지난 9일 이석연 초대위원장이 임기 1년을 채우고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4: 고향 등일시.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네, 아침 6시

0: 네, 21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전해드릴게요.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파업할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출근길 걱정했거든요. 극적 타결됐네요.
1: 네, 오늘 버스 파업 없습니다. 대중교통 평소처럼 정상 운행하고 첫차 문제없이 운행 중이니까요. 출근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어제 오후 2시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파업을 예고한 새벽 4시를 2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네. 양측은 운전직 종업원의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0: 자, 쟁점이 통상임금 문제였어요.
1: 네, 노조는 통상임금 상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또 시급을 7.85%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서울시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연간 약 2천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서 임금 10.32% 인상 효과가 있는 209시간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요. 일단 파업은 없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또 노사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0: 네, 사전에 고정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큰데요. 해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법을 찾는 게 보통 정치가 할 일인데 요즘 보면 정치는 해법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인 것 같아요. 청문회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죠.
1: 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는데요. 증인도 검증도 없는 맹탕 청문회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특히 김 후보자 신약의 동물실험 조작 의혹을 묻는 질문에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신문 일면 제목으로 여러 신문에서 뽑혔는데요. 문과라 몰라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려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한 신문은 뭐 눈물 빼고 남는 게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죠.
0: 예, 의혹에 대한 질문과 해명은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요.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게 있었어요.
1: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발단은요.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발달 장애인 돌봄 협동조합 특혜 의혹이었는데 민주당 김동아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향해 악마야라고 한 말이 마이크에 담겼고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발달 장애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빼먹는 게 악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흉측한 얼굴 치우라, 얼굴이 흉기라고까지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청문회장이었는데요. 김 후보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내와 발달장애 아동 봉사활동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주말에도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사랑으로 돌봤다. 이번 의혹 제기가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울먹였는데요. 이 눈물 보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갱년기냐 김민전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비꼈습니다.
0: 이렇게 말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또 정치로부터 고개를 더 멀리 돌리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치인들 본인도 손해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증인도 없고요. 이 증인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일 또 청문회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의원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브로커 양 씨, 제네셀 창업주 강모 씨를 증인으로 세워서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청탁 의혹은 검찰이 탈탈 털었다. 증인 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건 너무 소모적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이런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김 후보자의 나온 설명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 이런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0: 예, 관련 재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차차 밝혀질 거라 생각되고요. 자, 구체적인 정치권 소식과 입장들은요. 이어지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제 한 30분 뒤에 시작하잖아요. 브리핑과 인터뷰 오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조직부총장이죠. 이분도 나옵니다. 저희가 아주 자세한 소식 그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쳤잖아요.
1: 네.
0: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공정거래위원회 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을 승인하면서 양가 마일리지 통합 운영 방향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확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좀 뭐 합쳐진 만큼 서비스는 보강됐으면 좋겠고요. 아, 이거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죠. 수시 원서 접수 먹통되고 지연되고 지원율 공개되고 난리였잖아요.
1: 네.
0: 여론이 난리 났네요.
1: 네, 온라인 서명 운동에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항의의 표시로

0: 교환을 교육부에 보내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유의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죠.
1: 교육부가 구제 신청받고 해결 방안 찾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대상입니까?
0: 어제 정오 기준 구제 신청은 891건 들어왔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받는데요. 교육부는 피해 규모를 약 1,200명으로 추산했는데 아마 구제 신청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피해 구제 체계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뭔가요?
0: 사태가 발생한 11일 오후 5시 50분 당시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서 접수 기준을 기록을 구제 기준으로 정했는데
1: 네.
0: 그 마지막 원서 작성 이력 딱한 건만 인정을 해서 같은 전형, 같은 대학, 같은 전공으로만 재접수를 할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이
1: 네.
0: 때문에 구제 신청한 수험생 중에 구제를 받는 학생 수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죠.
1: 보통은 수시 접수를 6개 대학까지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뭐 대입 때 우리는 비행기도 안 떴었잖아요. 듣기 평가 때문에.
0: 네, 그렇죠.
1: 아주 입시는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민간 업체가 하고 있어요?
0: 네, UA 어플라이 그리고 진학 어플라이 두 업체 중심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접수 건당 4,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매년 160억 원을 매출을 올리는데 민간 업체라서 교육부의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 나오죠. 그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수시 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훈훈한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아, 이거 자전거 타다가 초등학생이 차를 긁었어요. 난감하죠.
0: 네.
1: 요즘은 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돈 많이 나가겠는데 아빠 엄마한테 어떡하지 이럴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0: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초등학생 4학년 A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넘어졌는데 하필 주차돼 있던 차량 쪽으로 넘어져서
1: 아이고.
0: 차량 전면부에 선명한 하얀 줄이 생겼습니다.
1: 아이가 안 다쳤는지도 더 걱정입니다. 뭐 차야 고치면 되지만 아이가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0: 네. 아이가 크게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진정하고 이후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1: 네.
0: 아이가 그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어요.
1: 네, 뭐라고 보냈죠?
0: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차를 좀 쳤는데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다. 차량에 생긴 흠집 사진 촬영해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낸 겁니다.
1: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요. 아이들한테 막말하지 마. 못된 편 쓰면 안 돼라고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른들 중에서 우리 정치하시는 국회에 있는 분들은 막말 막 하잖아요.
0: 네.
1: 아이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책임감 있게 아주 정직하게 행동했네요.
0: 네. 글 작성자가 A군 부모였는데 이번에 어제 반강 후기 글을 또 올렸습니다.
1: 예.
0: 차주분과 통화를 했고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얘기돼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댓글에는 참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A군을 참 잘 키우셨다. A군이 앞으로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될 것이다 라면서 A군을 격려하는 응원의 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1: 네. A군의 사연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야구장에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야구공 홈런볼 같은 거나 파울볼 잡으면
0: 네.
1: 아주라.
0: 아주라.
1: 이 말 있잖아요.
0: 네네.
1: 차주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상으로 예. 아 이거 내가 저기 덴트 사다가 그냥 좀 지울게 이렇게 좀 물론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만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어른들에게 이 아침에 이 초등학생 정직한 친구의 좋은 기운과 뉴스가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뉴스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구를 촌이라고 부릅니다. 촌, 빌리지, 마을이죠. 그만큼 옆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태평양 그 큰 바다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I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 이번엔 정치인들이 난립니다. 어떤 일인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AI 속도 조절론 나오니까요. 여의도 네. 증권과에서는 터미네이터가 소환이 됐습니다. 스카이넷. 정말 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속도 조절론에 불을 붙인 거는 빅테크 기업 수장들인데요. 자, 쟁점이 뭐냐면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AI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0: 네.
1: 이거는 뭐 영화라든지 소설로 이미 일찌감치 예견됐던 부분이 아닐까 이런
0: 그렇죠.
1: 예,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주제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가 또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느냐. 테스트 중이던 오픈 AI의 자율 AI 에이전트들이 자체 통제망을 뚫고 글로벌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무단으로
0: 네.
1: 해킹한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메일 주고받고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의견 교환하고 7만 건의 글을 올렸다라고 해요. 깜짝 놀랐죠.
1: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냐면 AI가 AI의 성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성능을 향상해 나가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0: 인간이 통제 못하게 됐다 이거죠.
1: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인간이 AI를 만들긴 했지만 도대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경로를 인간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자들에게도 상당한 공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현지 시각으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가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글을 개인의 블로그에 올립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주요 AI 기업들의 수장급 인사들이 잇따라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일단 아모데이는 개발 속도를 조절해서 안전 조치와 정렬 연구에 1, 2년의 시간을 더 확보한다면은 AI 통제력 상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업들이 모여서 AI 모델의 발전 속도 상한선을 좀 설정을 하자.
0: 네.
1: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을 면제해주거나 또 선도 기업의 상한선 설정을 의무화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각 기업의 약속 준수 감시를 할 외부 평가자를 상주시키자.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0: 예.
1: 자,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AI 최전선을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립평가자에게 직원 수준의 접근 권한을 제공하자는 제안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오픈 AI도 도입하겠다.
0: 네.
1: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 테슬라 CEO도 빠질 수 없죠. 신모델 출시 전에 경쟁사의 사전평가를 받는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 개입은 좀 최소화하자. 우리끼리 해결하자.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0: 언뜻 좀 끼리끼리라는 말이 계속 드러나는데요.
1: 맞습니다.
0: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어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얘기했죠.
1: 맞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와 정치권은 AI와 관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이 AI 규제론에 가세를 했는데 자,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이 AI 속도 조절론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미 상원에서는 프론티어 AI 기업에 핵이나 생물 무기 등 중대 위협을 줄일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모델 출시를 막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영국에서도 양원에서 70여 명의 의원들이 정부의 인공초지능 개발 금지와 국제 규제 주도를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0: 예. 자, 이 AI라는 말을 핵으로 바꾸면요. 아,
1: 네.
0: 감마 나이프로 암도 치료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다 좋은데 이거 핵무기로 가면 모두 멸망이야라고 하면서 핵 개발을 완료한 몇몇 나라가 우리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거 뭐야? 다 이미 이룬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나오나 봐요.
1: 맞습니다. 특히 이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AI 기업들이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트로이 한국말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0: 최근에 오디세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규제를 법제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포획을 꾀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다리 걷어 차기죠.
0: 네.
1: 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진입 장벽을 높여놓게 되면은 뭐 고대 AI 기업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비용이 스타트업에는 당연히 이 비용 자체가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0: 겁니다. 불가능 수준이 되겠죠. 네.
1: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속도 조절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0: 네.
1: AI 기업들이 개발 경쟁에 따른 모델 훈련 등 연산과 투자 비용을 좀 아낄 수 있고 기존 모델을 계속 판매하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또 기업 공개, IPO를 앞둔 기업들이 향후 법적 책임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장 이후에 AI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안전 조치를 마련을
0: 네.
1: 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0: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니, AI 기업들이 보안 제품까지 내놓으면서 AI 위험성을 함께 부각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것도 팔아먹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의 시선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시선은 이제 미국이 글로벌 AI 안전 규제 체계까지 주도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0: 자, 횃불 아니 만능 횃불을 만들어서 개발하면서 또 그 만능 횃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도 팰 수 있는 일석이조이면서 후발주자들은 막는다. 이렇게
1: 그렇죠.
0: 오해를 사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글쎄요 진정성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원래 규제 만들고 기업들 좀 통제하고 기업들은 좀 자유를 줘 이런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나란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장을 사기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도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0: 어법이 좀, 예, 그렇죠.
1: 네. 그러면서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0: 네.
1: 말해서 이거 중국 이롭게 하려는 음모지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고요.
0: 약간 냉전시대 체제 경쟁 같아요.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소련이 더 큰 무기 만든다 이런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젠슨황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인 서밋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통화를 했어요.
0: 예. 네.
1: 여기서 이제 갤럭시 휴대폰이 공개가 됐죠.
0: 때 아닌 예. 홍보네요.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0: 네.
1: 냈습니다. 왜냐하면 AI용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AI 개발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개발 경쟁이 계속돼야 유리한 거거든요.
0: 예.
1: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 등 AI 인프라 산업 전체도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몇몇 테러리스트 집단 같은 데서 AI를 활용해서 뭐 생화학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사례인데 그걸 만들 능력이 없으니 AI를 하지 말 더 멈추자라는 말도 설득 가능한가 싶고요.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0: 밀려있죠.
1: 모든 면에 있어서
0: 네.
1: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0: 예.
1: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한국도 그러면 비슷한 입장일까요?
1: 네.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도 사실 우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맞아요.
1: 아직 우리는 궤도에 못 올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질서를 만드는 국제 논의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 전략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0: 예.
1: 중요한 건 개발 속도를 늦출 여유는 없지만 향후 안전성 평가라든지 통제 능력이 AI 시장의 새로운 경쟁 기준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0: 예.
1: 우리는 숙제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능 향상도 속도를 내야 되지만
0: 그렇죠.
1: 안전과 통제 기술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되는 안전한 가속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예. 소버린 AI 얘기했죠. 주권 AI입니다. 대한민국의 AI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요. AI 기본법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첫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고민하는 해법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표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오래된 악재, 중동 상황 궁금합니다. 유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전선이 이란이요, 사우디하고 후티 반군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반대편인 홍해 쪽을 통해서 하루에 500만 배럴까지 계속 수출을 해왔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라크 민병대가 송유관을 공격을 하고요.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를 떡하니 막아버렸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우디 원유 수출이 거의 다 막힌 상황이고요.
0: 예.
1: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유가 $108, $105를 넘어섰습니다.
0: 네.
1: 미국에서는 경유가 전쟁 이후 68%나 치솟아서 갤런당 $6.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0: 심리적
1: 했습니다.
0: 지지선 $4는 이미 한참 전에 넘겼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공격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가 떨어질 거야 라는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사우디에서는 저기 홍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 좀 미국이 제압해줘라고 요청을
1: 네.
0: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르무즈에는 그렇게 미국이 군대를 투입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게다가 사우디 하면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미국에 엄청난 금액을 또 투자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NO라고 두 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기껏해야 작전 회의실을

0: 사우디에 만들었고 1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1: 과연 속내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 유가 118.84달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0달러를 넘어가면 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요. 또 정부에서는 수입처 다변화를 해서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판을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언제 문희정 평론가님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혼란한 소식들이 있지만 또 증시는 그 시장은 시장 나름의 성격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미국 증시 간밤 보니까요. 3대 지수는 하락했는데 반도체는 조금 방어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악재들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습니다. 흐름 짚어주시죠.
2: 일단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락을 했지만 이제 성격은 좀 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2: 어제는 그 AI 속도 조절론이 반도체를 직접 그 타격을 줬다면 오늘은 유가와 금리와 같은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변수가 됐습니다. 다우는 0.63%, S&P는 0.45%, 나스닥은 0.78%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한 업종은 유가 급등에 수혜를 받는 에너지가 거의 유일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한 2.5배 많아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넓게 약세를 보인 장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전날에는 5.9%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0.4% 소폭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자, AI 속도 조절론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살펴봤지만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쭤보기로 하고요. 앞서 유가 얘기를 해줬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홍해도 막혔고 호르무즈도 막혔고 두바이유는 118.84달러까지 갔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증시라든지 우리 경제에서 좀 많이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요?
2: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이 공격을 받았고 홍해 안보함까지 원유 선적이 중단되면서
1: 네.
2: 특히 이제 유럽으로 이 출하됐던 물량까지 일부 취소가 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핵심 수송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한 심리적 공포가 아니라 실제 물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이게 이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네. 것은 이게 여기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일 것 같고요.
1: 아, 네.
2: 지금 뭐 계속 긴장된 상황으로 이 현재 중동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과거 뭐 전쟁이나 악재 때마다 유가가 치솟아서 120달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우리한테 악영향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얘기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 금리 인상은 FOMC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요. 인상은 거의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세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했는데 5.04를 찍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2: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가, 인플레이션에다가 재정 적자, 국채 공급 부담이 동시에 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 전체에도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위험 없이 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주식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실물 경제에 그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현재 이제 막대한 부채를 끌어들여서 투자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또는 AI 인프라 관련된 이 기업들의 사업성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용은 올라가고 또 이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에 주는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돈을 미리 당겨와서 투자하고 또 돈을 버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이거 회수하는 게 늦어지거나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의 매력도 떨어지고 시장은 식을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FOMC가 내일 새벽에 이제 있을 건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금리는 뭐 올라갈 거다라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 뭐 경제 전망 이런 것들에서 와, 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거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번 이제 9월 FOMC는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라갈 확률이 지금 92%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1: 네.
2: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그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1: 네.
2: 이번 인상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올해 연말까지의 이 금리 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리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들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자 여러분 올려야 될 상황이라 올립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고 다수가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그 영향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해 왔었는데 어제도 그렇고요. 좀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SK하이닉스도 조금 상승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2: 예, 그 전날 이제 크게 빠졌죠. 사실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뭐 그 이후에 그 주요 또 인물들의 그 반응들이 그렇지 않다.
1: 네.
2: 센터 투자는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거는 중국에 말려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안전장치를 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1: 네.
2: 이거를 뭐 AI 업계에서는 AI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1: 네.
2: 얼라인먼트를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많이 취해질 텐데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달 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오픈 AI에서 이 얼라인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컴퓨팅 용량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네.
2: 네, 추론 시스템, 현재 추론 개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의 추가 이 반도체 용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네.
2: 만약에 이게 속도가 뭐 일부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얼라인먼트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한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 수요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1: 예.
2: 또 하나는 만약에 이로 인해서 그 AI에 대한 이제 우려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1: 예.
2: 그 안전장치 강화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불안 부분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1: 예.
2: 예를 들면 뭐 의료나 금융 쪽에서도 일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1: 네.
2: 그런 쪽까지 AI가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추가 이 투자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좀 일률적으로 나온 뉴스에 비해서 이승호 센터장님이 정해준 내용이 굉장히 귀가 확 열리는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성능 엔진 개발하는데 브레이크 개발하면 어쨌든 그 쇳덩어리 파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팔 수 있다가 되고요. 또 안전이 확보되면 분야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우리는 또 더 팔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 반도체 메모리 쪽 공급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과 책임이지만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요 뭐 여의도 증권과의 터미네이터가 소환되었다 뭐 스카이넷이 나왔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는데 그 여파일까요? 목표 주가는 물론 목표 주가일 뿐이지만 굉장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요 우리 대장주들을 낮춰서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평범하신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2: 네, 결국은 사실은 지금 좋은 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까지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데 내년 하반기에 정말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반도체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한 1년 가까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네.
2: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1: 네.
2: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지금은 과거와는 약간 다르다.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진이 높기 때문에.
1: 네.
2: 하지만 LTA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것이 묶여

0: 있기 때문에
1: 네.
0: 과거와 같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안정된 가격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분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년도 하반기 이후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 조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의견들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투자자들이 보실 때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부족과 평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평균 별로 그 가정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 내용들이 어떤지를 제가 읽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계속 듣는 얘기가 반도체 특히 AI 관련된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적, 전망, 뭐 앞으로의 수요, 뭐 기대치 다 좋다라고 하는데 유가, 뭐 금리 이런 상황이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지는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돈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또 뭐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변동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로 좀 시장을 넓혀서 한번 봐주시죠.
0: 아,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은, 뭐, 예를 들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제 자사주를 일부 좀 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계속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네.
0: 계속 좀 많이 팔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건 매크로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1: 예.
0: 지금 우리 오늘 좀 얘기 나눴던 유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금리.
1: 네.
0: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FOMC겠죠.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에서 과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점도표가 어떻게
1: 진행되는지
0: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다각도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투자라는 말 자체 이미 시점은 미래죠.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잘 전망하고 미래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AI를 가지고 아직은 인류가 어떻게 무슨 규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분분한 것 같죠.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주의적인 주권적인 판단과 의사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치가 잘해야 되거든요. 이어지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시간에 정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청명하게 드러나는 오늘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다만 강원과 경북 북부는 안개가 다소 짙게 깔려 있어서 운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역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서울은 현재 14도 선이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미 차들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동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미 시작됐고요. 올림픽대로는 그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에서만 속도가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으로 신내를 중심으로 하월곡 사이 각 방향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도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좀 길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쪽으로도 남동 부근에서 더디게 통과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통상 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시 버스사업공제조합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시급 3.2%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늘 새벽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버스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 계획은 철회하고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협상 도중 시내버스 노조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을 겪었지만 밤사이 가까스로 재개되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문과라서 코로나19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 공지에서 후보자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 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고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 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 양모 씨가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뇌물공여 약속 혐의 등을 받는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염두에 뒀지만 같은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강 씨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봤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기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어제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얻은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편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이 전혀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강남권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5달 만에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평균 0.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확대됐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향후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이 예상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 하락 전환할 영향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속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고 아침에는 일부 내륙과 강호수 주변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14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2도, 습도는 7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0: 입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혹시 어제 살벌했던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이라는 두 프레임이 충돌한 한판 전쟁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악마라는 막말이 나왔고, 흉측한 얼굴을 치워라, 갱년기냐 같은 듣기 거북한 비난도 주고받았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반드시 가려내야 할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2부, 3부 명당 인터뷰에서 강명구, 박지원 의원과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4부는 국회 최전선을 누비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기, 발칙한 비하인드 뉴스도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안녕하세요.
1: 저 어제 잠 못 잤잖아요.
0: 왜요?
1: 오늘 출근 못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0: 왜요? 버스?
1: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조 협상이 잘 안 될까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첫 차부터 노조가 파업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 당원 여러분들도 오늘 안전하게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0: 저는 걱정 안 했어요.
1: 왜죠?
0: 과거의 패턴을 보면 막판에.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항상 네. 극적 타결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0: 예, 임금을 3. 몇 퍼센트? 2% 인상하는 걸로 일단 타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0: 네,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랑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왜요?
1: 그러니까 축하용 기자회견이 아니라 네. 위기 대응용 기자회견이다.
0: 아.
1: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앞서 회견들 뭐 30일, 100일, 신년, 취임 1주년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름표가 좀 붙어 있었잖아요. 정부가 우리가 지금 뭘 했고요. 뭐 앞으로 잘했고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특정 기념일도 정해진 주제도 없습니다.
0: 네.
1: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이런 성과보다는 국민이 좀 따져묻고 싶은 논란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나 잘했어요 이렇게 성적표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지금은 성적 왜 떨어졌는지 해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주위에 있는 애들이 떠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러지 않을까? 국민이 가장 궁금한 질문은 뭔가요?
1: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짚어주세요.
1: 연임할 생각 있냐? 또 자신의 재판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 추진할 거냐? 또 잇따른 인사 실패 이걸 인정할 거냐? 또 부동산 정책 바꿀 거냐 이게 좀 중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0: 네.
1: 특히 연임이랑 공소 취소 문제는 이게 좀 애매하게 답할수록 좀 더 논란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뭐 재임기는 헌법에 제한돼 있습니다. 혹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렇게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네.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답변이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직관적인 답변을 안 할 거면 굳이 뭐 기자회견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0: 네.
1: 취임 이후에 좀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15개월 정도 됐거든요.
0: 네.
1: 그 동안에 이제 7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거고요.
0: 네.
1: 같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또 신년, 또 201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까지 한 세 차례 정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도어 스태핑.
0: 맞아요.
1: 네, 출근길 문답으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0: 재밌었는데.
1: 네. 하긴 했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 딱 한 차례뿐이었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은 그때로부터 한 21개월 지난 취임 2주년에 열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식 기자회견만 비교를 해보면 문 전 대통령보다는 두 배 넘게 했고요.
0: 네.
1: 윤 전 대통령보다는 7배 넘게 한 건데
0: 네.
1: 중요한 거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에 이날 어떻게 어떤 내용 발표할지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1: 네.
0: 기자회견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여당에서는 막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맹탕 청문회입니다.
0: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네. 의혹이 좀 풀렸어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시간 동안 인사청문회 좀 지켜봤는데
0: 아이고 힘들으셨겠네.
1: 네. 사실 이제 이 의혹이 좀 풀리려면 관련자들 증언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탁 부탁했다는 브로커 양수진 씨

0: 또 신약 개발 업체 관계자들 청문회장 나오지 않았고요. 비유를 좀 해드리면
1: 네.
0: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1: 됐어요.
0: CCTV도 없고 목격자 진술도 없는데 사고 어떻게 났는지 이게 의혹 밝혀라 이런 거랑 좀 다름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1: 그러네요.
0: 것 같고요.
1: 네.
0: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례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조국 후보자 때는 청문회 때 이제 여야 합의로 증인 11명 채택을 해서 실제 출석자는 이제 한 명뿐이긴 했지만 적어도 국회가 증인 부르기로 의결 자체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때도 여야가 두 명씩 추천해서 모두 네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1: 하여튼 민주당이 고집을 부려서 증인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0: 네.
1: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식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
0: 네.
1: 김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0: 사실 지금껏 얘기해온 거에 대한 도돌이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는 불법 청탁 아니고 공익적인 민원 제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씨 부탁받고 식약처장한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이거 한번 빨리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2, 3분 정도 통화한 게 전부고 돈도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업체가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이상 반응 좀뺀 자료 제출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문과라서 치료제의 성능을 알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1: 아니, 알수
0: 했습니다.
1: 없으면 청탁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0: 네.
1: 통생 얘기만 듣고 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란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설명하다가 김 후보자가 또 눈물을 좀 보였네요.
0: 네, 어제 저도 좀 깜짝
1: 네.
0: 놀랐는데요. 사실 김 후보자가 아내랑 자녀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일하게 된 사연을 좀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계속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해당 기관이 수원시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가 심사기간을 늦춰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도 공개를 했고요. 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특혜 전혀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 가족의 진심이랑 행정 절차의 공정성 별개 문제인데 이제 여야가 눈물을 놓고 아무래도 김민전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태규 의원은 갱년기냐 이렇게 맞붙으면서 정작 특혜가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1: 네, 청문회장에서 막말도 상당히 좀 나왔죠?
0: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과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1: 네.
0: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제 뭐 악마다, 흉측한 얼굴 치워라, 갱년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도 나왔고요. 청문회가 시작된 지한 70분이 지나서야 이제 후보자를 상대로 향한 첫 질문이 시작됐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물어볼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정 공무원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검찰 개혁이나 또 범죄 예방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질의도 사실상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0: 네.
1: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네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고개 숙인 이형일 소신 밝힌
1: 네,
0: 이소영입니다.
1: 어제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열렸는데
0: 네.
1: 먼저 이영일 후보자는 자신이 만든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곤혹을 좀 치렀네요.
0: 네,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1: 네.
0: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정책 만든 사람이 정작 본인은 17년 동안 자기 집에 4개월 동안만 살았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청와대 근무도 했고 세종시로 근무지가 또 이전됐고 해외 파견 때문에 입주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투기 목적은 아니었고 대출 없이 평생 집한 채만 보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면서 왜 본인은 살지 않았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만든 자로 국민들을 좀 잣대로 재다가 그 자를 본인한테 대니까 좀 설명이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정책 위반 담당자가 본인이 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0: 네.
1: 본인은 그렇게 또 적용을 안 받겠다? 그게 또 말이 되나? 하여튼.

0: 위원장이 나는
1: 맞아요.
0: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자리를 물러났잖아요.
1: 좀 선을 넘은 발언도 했어요, 그분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그랬으니까.
0: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도 과연 직언을 할수 있을지
1: 네.
0: 주목이 되는데
1: 네.
0: 사실 이소영 의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오, 그래요?
0: 왜냐하면 최근에 검사의 보안수사권 없애는 형사소송법 통과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재석 의원 가운데 기권표를 던졌거든요. 민주당 당론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당내 토론 결과를 존중해서 반대표까지 던지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함께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도 자신과 신념이 다른 안건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다른 장관들 설득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럴 수 있을까? 하여튼 이것도 지켜볼게요.
0: 네.
1: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미셸 스틸 대사 만난 여야 대표입니다.
1: 먼저 미셸 스틸 대사 언제 부임했고 어떤 인물입니까?
0: 네, 긴 공백을 깨고 스틸 대사가 최근에 부임을 했는데요.
1: 네.
0: 제가 지난달에 미국 다녀온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1: 오.
0: 인터뷰했는데 이 미셸 스틸 대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좀 물어봤는데 조 의원은 한국말고 한국 정서를 잘 아는 만큼 오히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협상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한국계지만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려 온이 미국 시민이고 또 강성공화당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다가오긴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대미투자 확대 그리고 통상 현안 놓고 아주 냉정하고 강한 청구서 내밀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이제 친척이 외국해서 영업사원으로 왔다고 해서 물건값 깎아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이런 취지로
1: 맞아요.
0: 얘기를 하기도
1: 말이
0: 했습니다.
1: 안 되죠. 이런 스틸 대사를 만난 여야 대표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김민석 대표는 자주 이걸 좀 강조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동맹 여기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1: 네.
0: 김 대표가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힘을 키우는 게 한미 동맹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발전을 해서 한반도 평화로도 이어졌으면 한다 이런 기대도 함께 밝혔습니다.
1: 네.
0: 반면에 장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랑 미사일 도발을 거론을 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중국이 영내 질서를 흔드는 움직임에도 함께 맞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어제 여야 대표가 미국 대사 만난 거 그렇게 언론에 주목받지 못했네요.
0: 그렇죠. 어제
1: 네.
0: 하루 종일 청문회 전국이다
1: 청문회요.
0: 보니까 제가 보도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김승원 혹은 뭐 청문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땐 끝도 없이 스크롤이
1: 맞아요.
0: 내려갔는데 미셸 스틸 대사 여야 대표 접견 이렇게 했을 때는 주요 네이버 포털에서 주요 언론사가 한 10건 안팎의 좀 보도를 쏟아냈을 정도로 보도량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또
1: 네.
0: 전작권 혹은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처럼 국익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이슈는 좀 묻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0: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네, 어제 청문회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봤을지 국민의힘 쪽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8: 아니, 사무부총장이 맞구나. 네, 조직부총장입니다.
7: 아, 조직이에요?
8: 예,
7: 아,
8: 조직부총장.
7: 조직부총장님, 예. 어서 오세요.
8: 강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7: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의원님께서 지금 행안위 간사시잖아요, 네. 국민의힘. 그럼 행안위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놓고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8: 예.
7: 이거 반대하시잖아요.
8: 반대합니다.
7: 왜 반대합니까?
8: 지금 민주당이요,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이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7: 그렇죠.
8: 없앤 지 이제 뭐 2주만 되면 그 시행이 되어서 네. 법이 이제 시행되는데 2주 남겨놓고 갑자기 꼼수로 네. 중수청법을 7대 범죄만큼은 끼워넣자 라고 하면서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7: 네.
8: 그래서 어제 강제로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렸어요.
7: 그래도 뭐 다 안 하는 것보다 7대 범죄라도 보안수사권 있는 것
8: 그렇게
7: 다행
8: 얘기하시는
7: 아니야?
8: 분이 많은데 네.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7대 범죄만 그러면 범죄냐? 7대 범죄 아닌 범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7: 네.
8: 그 기준은 뭐냐?
7: 네.
8: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범죄 그러니까 7대 범죄 아닌 범죄를 따지고 예를 들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요.
7: 네.
8: 이게 스토킹 사건도 되지만 살인 사건이거든요.
7: 그렇죠.
8: 그럼 보안 수사를 하면 스토킹 사건만 보안 수사하는 거예요. 7대 범죄 아니더라. 살인 사건은 수사를 못 하는 거야.
7: 아, 그렇습니까?
8: 법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우리 당 입장에서 니들이 네. 보안 수사권 없애놔놓고 이제 와서 꼼수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경찰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요거 7대 범죄만 끼워놓은 거 아니냐.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거든요.
7: 네.
8: 7대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는 끼워넣자고 했는데 그럼 사회적 약자가 그 기준은 뭐냐. 네. 이들 생각할 때.
7: 뭐라고 그래요 그럼?
8: 그러면 뭐 지금 급하니까 이거라도 지금 하자. 빨리 하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냥 보안수사권 원상복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7: 네.
8: 그래서 우리는 어제 니들 이거 나중에 국민들에게 답해야 된다.
7: 네.
8: 아까 금방 말씀드린 장윤기 사건 이러고 어떻게 답할래.
7: 네.
8: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라. 우리는 원상복구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7: 간사하시면 일정이나 뭐 각종 상정되는 법안들 실무적으로 협상하시는 분이잖아요.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좀 얘기 좀 들어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8: 그 이해식 간사님이신데요.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점잖은 네. 분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요. 그 당 지도부의 오다에 움직이는 조직 같아요.
7: 네.
8: 그러니까 일단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네. 밀어붙입니다.
7: 하나도 양보를 안
8: 하나도 했어요? 양보 안 합니다.
7: 그럼 협상을 왜 해요?
8: 그 협상 안 하는 거죠. 그냥 혼자 쑥닥쑥닥 다 하는 거예요.
7: 네. 그 최근에 김지용 중수청장의 인선 논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청와대에서는 다시 재검증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네,
8: 청와대가 지명했잖아요. 네. 보통 지명을 하면 국회가 네. 네.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7: 네.
8: 그런데 지명해놓고 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청문회를 네. 여당 강경파들이 하고 있어요.
7: 어떤 의미예요? 그게 무슨
8: 이게
7: 말이에요?
8: 왜냐하면은요. 네. 왜냐하면 여당 강경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네. 지금 지명 보류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땐.
7: 추미애 저 경기도지사가 이거 문제 있다 막 이러잖아요.
8: 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정은 신경 안 쓰고요.
7: 네.
8: 왜 이 지금 중수청장 임명의 인사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명 철회하라 3만 명이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행안이 여당 간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추미애 도지사가 이 중수청의 인사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저틀레우의 네. 검찰 개혁 강경파들에 휘둘려 가지고 지명 보류를 지금 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7: 네.
8: 레임덕이 시작됐다.
7: 아 벌써부터요?
8: 벌써부터 시작됐다. 왜냐하면은요. 검찰청 해체가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7: 그렇죠.
8: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경찰청장 임명도 안 하죠.
7: 아 그러네요.
8: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하죠. 중수 예. 공수청장도 임명 지명할 사람도 없죠. 중수청장 지명해놓고 지금
7: 어머나.
8: 강경파들에 밀려가지고 지명을 지금 보류 다시 검증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더 가속도로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7: 좀 듭니다. 의외네요. 그런 사정기관의 중요한 장을 아직 임명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8: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경찰청의 권한이 엄청 세졌잖아요.
7: 세졌죠.
8: 원래 권한이 세지면 견제 기능도 세져야 되는데
7: 네.
8: 그 견제 기능은 그냥 다 죽여놨잖아요.
7: 네.
8: 흔히 말하는 경수 완독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하게 시켜놨거든요.
7: 네.
8: 그러니 니들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이 청장은 빼놓고 직할체제 흔히 말하는 대행체제로 해놓고 그 밑에 고위직들은 다 인사를 해버렸어요.
7: 했죠.
8: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너들 다 인사할 거야? 인사로 다 갈대숲 바람 불면 눕듯이 그렇게 지금 직활체제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지금 꼼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7: 권력을 우려를 향한 수사라든지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8: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겠죠.
7: 특히 집권여당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가 어렵겠네요.
8: 아니 대행의 대행이에요.
7: 네.
8: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이라는 건 기강도 네. 잡아야 되고
7: 네.
8: 흔히 말하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경찰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데
7: 네.
8: 대행의 대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7: 강명구 의원님,
8: 예.
7: 그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8: 저는 이래 돼 있어요. 지금 10월 2일이잖아요. 네. 추석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 로드맵을 네. 봤을 땐 네. 오늘 정도에는 이 저 청문 보고서가 저 청문 네. 요청서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 안 넘어오면 지명 철회하면 아. 10월 2일 날

0: 흔히 말하는 중수청장도 없는 중수청이 출범하는 겁니다.
1: 가능해요?
0: 가능은 한데요.
1: 가능은 해요?
0: 근데 가능은 한데 정말 그렇게 갈까? 좀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1: 그러네요. 걱정되네요. 좋습니다. 요 사안은 이렇게 넘어가고 어제 화제는 당연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어요. 좀 보셨죠? 어떠셨어요?
0: 어제 뭐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도 있었고 오후에는 제가 주최하는 세미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1: 네.
0: 이걸 뭐 저 띄엄띄엄 보면서 주로 뭐 언론 상황만 봤는데
1: 네.
0: 기본적으로 네. 정인 한 명 없는 청문회예요. 정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는요. 여야 의원들이 질의 공방, 그러니까 질의로 공방 말싸움하는 것밖에
1: 맞아요.
0: 안 되거든요. 검증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정인 한 명 없는데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전략을 짰고
1: 네.
0: 그것을 어떻게든 뚫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은 했지만 맹탕 청문회가 돼버렸다.
1: 네.
0: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소명이 잘 됐다고 보세요? 눈물도 이렇게 흘리고 나는 문과예요. 잘 몰랐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0: 예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나 이혜훈 전 우리 저 네. 기획재정위 네. 장관 후보자들 보셨잖아요. 예산 장관.
1: 네.
0: 그때도 청문회 나오셔가지고 얌전하게 말씀하시고 눈물 보이고 뭐 다 하셨잖아요.
1: 네.
0: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눈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족 얘기 나오니까 울컥해서 눈물
1: 그렇죠.
0: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이 자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를 따지는 자리지
1: 네.
0: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렇게 그 동정심으로 장관이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1: 네.
0: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1: 듭니다.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 가장 좀 특이했던 게 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장관 후보자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막 동시에 물려가지고 시간도 그냥 보내게 하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게 작전을 좀 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우리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흡 맞춰가지고 좀 잘 역할 분담 해가지고 송곳 질문하고 새로운 것도 좀 터트리고 그래서 결정적인 트리거 해가지고 정말 적격하지 않아.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줬어야 되는데 언론 오늘 보면은 좀 맹탕 청문회 아니었느냐.
0: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있고요. 뭐 날카로운 지적들도 좀 있었고
1: 예.
0: 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주진우 의원께서
1: 네.
0: 그 녹음 파일 공개하면서
1: 예.
0: 그 배우자가 이 바우처 사업 기간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이 수원 씨의 특혜가 있었다. 점검을 늦췄다. 뭐 그게 특혜 아니냐?
1: 봐줬다.
0: 뭐 편의를 그렇죠. 봐줬다. 뭐 이런 게 이제
1: 뭐.
0: 좀
1: 뭐
0: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인 없는 청문회는요.
1: 네.
0: 맹탕 청문회.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 그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에 관해서 프레임을 또 그렇게 했죠.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또 자꾸 주진우 의원의 그 질의 표현 가지고 막 트집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타기를 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1: 예.
0: 좀 걱정은 됩니다.
1: 한동훈 의원의 그 뭐 자료 공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0: 그러니까
1: 공익제보 받아서 한 거다 아니면
0: 아니 그 이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프레임 작전에 어떻게 보면 그 김성원 장관의 이 후보자 이슈에 그 이슈 파이팅에 이 한동훈 의원이 잘한 거는 저는 인정하지만
1: 네.
0: 거꾸로
1: 네.
0: 이걸 통해 가지고
1: 네.
0: 그 민주당의 작전에 휘말린 것도 있다. 그 자료 출처가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1: 네.
0: 이러면서 꼭 이게 뭐 아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논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동훈 의원의 이 자료 출처가
1: 자료
0: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걸로 가면서 김성훈 의원이 눈물 흘리면서 이러면서 이 뭐랄까요 저걸로 갔거든요. 동정심 유발 작전으로 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어제 맹탕 청문회가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작동됐다. 좀 아쉽다.
1: 그래도 의원님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일 한 70여 건 SNS하고 녹취록 공개를 하면서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과거의 부적절한 일들 그런 것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국민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어요 솔직히. 제대로 뭐 청문회 전에.

0: 공격을 제대로 한거 없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 인정합니다.
0: 인정해요.
1: 인정합니다.
2: 아니 그러면 이슈 파이팅 잘하신 거 인정하고요.
0: 그러면
2: 그러나 네. 이 김성원은 김성원이고 한동훈은 또 한동훈이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네.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김성원 후보자 어쨌든 지명 철회하시고 네. 한동훈 의원의 자료건 가지고는 나중에 그걸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되지.
0: 그게 맞죠.
2: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 기간에 후보자가 그거를 얘기해서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안 되고요. 더 하나는요. 이분이 뭐 했던 사람이냐.
0: 네. 뭐 했던 분이요.
2: 이분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대표를 했어요.
0: 맞아요. 네.
2: 그리고 야당 그러니까 여당의 법사위 장관 지명되기 직전에 간사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냈던 사람이에요.
0: 네.
2: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라는 거는 네. 대통령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개 재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2: 말입니까? 이게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0: 한번 저 금요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내세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강명구 의원님께서는 조직부총장으로서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지도부 분들끼리 따로 회의할 때 한동훈 의원 좀 잘 좀 공격하니까 이번에 사보임 시켜가지고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한번 좀 데리고 와볼까? 그런 논의 전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2: 이게 우리 장승철 우리 소장님 국회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잘 알잖아요. 네. 국회법이라는 네. 게. 이게 이번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는요. 법사위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2: 따지고 보면 그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 조정식 국회의장한테 해야 돼요.
0: 네.
2: 조정식 국회의장이 네. 사보임의 권한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우리가 그 권한이 있는
0: 아니 근데 요청을 하잖아요. 당에서.
2: 아니죠. 우리가 네. 요청을 할 수가 없죠.
0: 네.
2: 우리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고 네. 국회의장이 그 권한으로 사보임을 시켜주는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강명구면 네. 우리 저 수석한테 원내대표한테 부탁해서 나 지금 이러니까 나 사보임 시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지.
0: 네.
2: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0: 아니 예를 들면.
2: 질문을 저한테 하면 안 되고요. 조정식 국회의장한테 가서 하시는 게.
0: 아니 예를 들면
2: 맞다.
0: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 좀 빼놓고 지금 우리는 그냥 한동훈 의원을 뭐 의장께서. 이렇게 사보임 시켜주시면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돼라고 하니까 조정식 의장이 어떻게 해요?
2: 조정식 의장한테 질문해야 될 상황 같고요.
0: 죄송합니다.
2: 이게 네. 이분이 외통이 계셨잖아요.
0: 네.
2: 물론 이번에 뭐 법사위에 계셨으면 아마 더 이슈 파이팅을 잘 하셨을 수도 있지만
0: 네.
2: 외통에도 이슈가 많아요.
0: 네.
2: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있고
0: 그렇죠.
2: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 주장도 대응해야 되고 해서
0: 네.
2: 이 대여투쟁을 외통위에서도 뭐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더 한번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0: 네.
2: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한동훈 의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좀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2: 아, 그 질문 왜 안 하실까 또 뭐 했었는데 저는 이 한 정치인의 호불호를 얘기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
0: 오.
2: 지금은
0: 네.
2: 지금은 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정말 이 나쁜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각자가 정말 필사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때다.
0: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는
0: 네.
2: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같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세요? 결국엔
2: 언젠가 그것도 자기 몫이다.
0: 네. 아니 어쨌든.
2: 자기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2: 한동훈 의원의 본인의 몫이다.
0: 네.
2: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약간의 좀 꺼리낌이 있어 보입니다.
2: 아니죠. 뭐 그런 거 없어요.
0: 없어요?
2: 뭐 그런 꺼리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0: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2: 하시죠. 못하는 거 뭐 있어요. 못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0: 꽃 꼽고 북치고 막 이게 좀 야당 뭐
2: 그런
0: 대표가.
2: 비판도 뭐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0: 네.
2: 이제 올공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냐.
0: 네.
2: 올공에 맨날 올공만 뭐 이슈 파이팅 하는 거 아니냐. 뭐
0: 네.
2: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0: 네.
2: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일정 소화하고 잠깐 가는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올공만 가는 건 아니고요. 올공 밖에 이슈 파이팅 하는 건 아니고 이분께서 이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금 현안들 다 그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용해인부터 시작해서 이 김성원 이 장관 후보자까지 강신철 장관 후보자까지 이 메시지를 안 내고 그 일정을 현장에 가서 안 한 게 없어요.
0: 네.
2: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두드러지게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제가
0: 네,
2: 좀 꼭 지적하고 싶은 네. 거는요. 올공에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와 이미지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0: 네, 네.
2: 올공에 나온 국민들은요. 잠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분노해서 나온 많은 청년들, 많은 국민들께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부정투표론자들이다. 거구 세력이다. 뭐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그냥 편협하게 프레임을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0: 네.
2: 예를 들어서요. 부실 맞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 선관위의 무능 맞잖아요.
0: 네.
2: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0: 네.
2: 공모가 있었다면 그거는 뭘 공모가 있었다. 부정투표를 했을 때 투표율이 낮아져서 흔히 말하는 한 정당이 그거에 대해 불이익을 봤다라면 이게 부실입니까? 무능입니까? 부정입니까?
0: 다 겹쳐져 있는 거 같아요.
2: 다 겹쳐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정의 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 특검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이 진정성 있게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선관위의 무능과 부정과 이 부실에 걱정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이 편협하게 프레임 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0: 네, 의원님 알겠는데요. 야당 지도자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야당의 당대표라면 거기 가서 시위할 수 있고 메시지 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정선거 부실선거 얘기하시잖아요. 제도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관위 제도 개혁하려고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그거는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게 맞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비판하다 보면 그냥 올공에서의 시위 북치는 게 더 너무 크게 보여서 지금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동혜 대표의 다른 일정들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 것은 정무적으로 좀 다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앞섰잖아요. 당내 네. 분위기 괜찮아요?
2: 뭐 이거 지금 지지율 좀 올랐는 거 이거 있잖아요.
0: 네.
2: 이거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고 대여 투쟁 열심히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2: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0: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서
2: 올랐다. 너무 잘못해서 네. 지금 국민들은요. 분노하고 있는데
0: 네.
2: 야당이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집권 이 정권에 대해서
0: 네.
2: 이게 야당이 견제를 해라.
0: 네.
2: 너들이 좀 견제에 견인해라. 네. 그 기대감이 반영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이걸 누가 잘해서 누가 지금 당대표가 잘 이끌어서 아니면 뭐 누가 강명구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0: 한동훈 의원이 참 민주당 공격 많이 하고 한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2: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잘해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0: 네.
2: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어깨가 더 무겁다.
0: 네.
2: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야만
0: 네.
2: 이제 우리 다시 이 지지율이 진짜 우리가 잘해서
0: 네.
2: 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누구 덕분에 누가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0: 네.
2: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0: 네.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국민의힘 정책이 안 보여요. 대한야당으로서의 정책이 안 보입니다.
2: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세제 개편 잘못됐다고 했으면 우리 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정책위원장님 뭐 하시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한번 우리 이미자 의장님 한번 모시고
0: 안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했더니
2: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0: 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불편한 질문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강명구였습니다.
0: 강명구 국민의힘 조직사무부총장이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8: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9: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0: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1: 답 나왔네.
22: 가자.
20: 어딜요?
22: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3: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2: 평택시!
2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0: 얼마나 걸릴까요?
2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2: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0: 세계 반도체 수도
22: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5: 바로 평택시.
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0: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청명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아침에 서울은 지금 15.3도 선인데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쪽으로 더디고요. 후로는 속도 좀 나다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 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이후로 괜찮다가 여의도권 진입해서 한강 대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암사대교를 중심으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 대교까지 정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산 부근 칠곡 분기점 그리고 북천 안에서 밀리고요.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와이튼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오늘 봄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우와 우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명당 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 근데 청문회 얘기하기 전에 요것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의원에게 고발 당하셨잖아요. 왜 고발 당하셨죠?
4: 진짜 웃기는 일이죠.
3: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고발 당하면 솔직히 좀 심정적으로 위축되고 참 또 뭐 조사받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괜찮으세요?
4: 1, 2년 정치한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고발 많이 당해요.
3: 네.
4: 그렇지만 다 또 대처해서 무혐의 되고 하니까 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3: 왜 고발당한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4: 응?
3: 왜 고발당한지.
4: 제가 바른 말 해서. 아니 이진숙 의원이 5.18을 폄훼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니에요?
3: 네.
4: 그걸 가지고 딱 역시 이진숙이에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말이다.
3: 아 네. 거기 토론자들이 한 말이다.
4: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집회에서 또는 그 분위기가 그러한 것을 보고 기자들도 보도를 했는데
3: 네.
4: 직접 하지 않은 말이다. 직접 하지 않은 말이면 나도 그대로 대처한다.
3: 네.
4: 걱정 없을 거예요.
3: 알겠습니다.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참 예상대로 그냥 좀 고성 오가고 좀 난장판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4: 그렇죠. 제가 어제부터 얘기를 했지만 최산 동맹의 서일필
3: 네.
4: 시끄러웠지만은 지한말이 지나가고 끝난 거죠. 네. 결국 오늘 아침에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야당에는 한 방도 없었다. 그리고 해명이 불충분했다 하는 양비론적 보도가 있지만은 저는 다른 것 빼고요. 김승원 의원이 판사 변호사 법조인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는데 아버님의 부채를 지금도 3억 얼마를 가지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3: 네.
4: 그리고 자기 부인 아들 딸이 물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참 누구도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직종의 일가족이 종사를 하면서
3: 네.
4: 특히 그 부인이 학생들이 주말에 하면은 또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3: 네.
4: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3: 근데 봉사라면 미담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수원 씨로부터 어쨌든 용인 시에서는 받지 못한 8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고 거기서 3억 3천만 원 정도는 가족이 인건비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4: 아니 그것이 이제 그렇게 딱 잡아떼니까
3: 네.
4: 주진우 의원식 질문이죠. 주진우 의원 자기 아버지는 또 검사장이에요.
3: 네.
4: 자기 20대 주진우 의원 아들은 할아버지로부터 검사장 할아버지로부터 7억을 증여받았어요.
3: 네.
4: 그렇지고 있지만은 네. 아파트에서 수원 아파트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면서 그 봉사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3: 네.
4: 그리고 그 조합이 그전에 용인에서 있었던 것을 문 닫으니까
3: 네.
4: 수원으로 옮겨왔어요. 그 학부모들이 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3: 네.
4: 예. 훌륭한 거 아니에요?
3: 네.
4: 그리고 그 급료도 상식적으로 300 몇십만 원.

0: 이건 용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만 하더라도 네. 제가 뭐 인류대학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나왔는데 거기서 거의 최저임금에 조금 넘는 그런 급여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못해요.
1: 네.
0: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직업이지
1: 알겠습니다.
0: 한두 달도 못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청문회 앞두고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몇몇 의원에게 예상 Q&A 문답집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의원님도 받으셨어요?
0: 저는 받지 못했어요.
1: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질문사주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왜 의원님한테는 안 줬는데?
0: 우리 보좌관들이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은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은 제가 좀 요로 결석.
1: 네.
0: 작년으로
1: 치료 받으셨어요?
0: 네, 치료 받아서 입원에 있었거든요.
1: 네. 아이고.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좀 시원찮아지면은 뉴스 명당에 나와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1: 네. 감사해요.
0: 용 쓰고 나온 건데 네. 어떻게 됐든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같은 여당 의원들이 그러한 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그래도 같은 여당 의원이지만은 그래도 공직자, 장관을 그 국민 앞에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그냥 보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안 하죠. 아, 어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방금 수원시청에서
1: 네. 지원받은 거?
0: 지원받은 거. 어제 김남희
1: 네.
0: 우리 민주당 광명 출신 여성 의원이 아주 잘 답변을 하던데요.
1: 네.
0: 질문을 하던데.
1: 네.
0: 그 바우처 사업은 그 부분에서 낙방 떨어지면은 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대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1: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식약처 청탁 의혹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좀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김승원 후보자가 나는 문과라서 그거 잘 몰랐다. 치료제 성능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잘 몰랐으면 청탁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글쎄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여건은
1: 네.
0: 코로나 전국 아니었어요?
1: 네.
0: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인데 동남아시아 어떤 소위 정보부 수장은 저한테 전화 와서 무엇라도 좀 효능 없는 거라도 좀 지원해달라. 우리는 모더나나 뭐나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미국 CIA에서 우리 국정원 가족들을 먼저 맞춰라.
1: 오.
0: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보냈어요.
1: 네.
0: 우리도 맞고 정부에다 반납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운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가 나왔다 하면은 저라도 한번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알아봐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청탁을 했다는 강모 교수도 무죄.
1: 네.
0: 소위 청탁 브로커라고 알려진 양모 여인도 무죄.
1: 네.
0: 두 사람이 다 무죄예요.
1: 네.
0: 그리고 김승원 의원만 기소유예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청탁이 이루어지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청탁자나 청탁 브로커가 무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1: 네.
0: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래도 저희 인사청문회가 뭐 형사재판은 아니고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역할을 했느냐 그걸 좀 따져보는 거잖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네. 언론에서 뭐 한겨레 경향도 아주 세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치. 한 방도 없었지만은 네. 해명도 불충분했다.
1: 네.
0: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느냐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것 또 가족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봉사한 것 이런 것만 봐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이러한 똑같은 의혹을 받아요. 음주운전도 있었고 뭐 위장 전입도 있었고 이러한 청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야당 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그냥 지금처럼 그래, 아유 뭐 괜찮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0: 제가 청문회에서 네. 뭐 잘 안 갔습니다만은 아홉 사람을 낙마시켜봤습니다.
1: 그렇죠. 네.
0: 저는 분명한 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끔 낙마를 시켰어요. 네.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 낙마가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 것을 딱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 국민의 의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역시 결정적 잘못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1: 능력 부족 이렇게 봐요?
0: 뭐 능력 부족까지는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네. 아무튼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제가 보더라도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네. 자기 가족이 음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범가족적 언행을 한 것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칭찬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임명이 될 것 같아요?
0: 아, 임명해야죠.
1: 네. 해야 돼요?
0: 예. 네. 아니 거듭 말씀드리면 시끄럽기만 했지 아무것도 네. 없어요. 태산 동맹 서일필이라니까.
1: 그래도
0: 쥐새끼 한 마리가 지나갔을 뿐이에요.
1: 그래도
0: 뿐이에요.
1: 법무부 장관인데 음주운전하고 위장전입하고 경기도 당 위원장일 때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는데
0: 그 의혹만 있지 실제는 없어요.
1: 네. 네. 그 당직자들이 지금 전화도 안 받고 한 명은 그만두고 한 명은 외국에 갔다 그러고 사실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0: 아니 어떻게 됐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네. 김승은 후보자가 네. 평소에 법사위 의정활동을 하는 거 보더라도 네. 아주 바르고 네. 심성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성실하게 잘할 것이다 네. 하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전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증인이 채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안 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전례와 선례를 남긴 것인가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0: 저는 뭐 꼭 그것은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인데 네.
1: 좀 안타깝고 하여튼 그거는 조금 좀
0: 매끄럽지 못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도 어쨌든 인사청문회니까 증인 좀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0: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네. 불필요한 증인을 한없이 신청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둔도 하지만은 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어제 질의 중에 주진 의원이 계속 끼어들자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 삼형제 막 이렇게 혼내셨잖아요.
0: 그렇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국정원장 할 때 X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든 진짜 추문만 집대성된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하지 말자 했을 때 나는 도움이 안 된다 하고 네. 공개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정치인들의 추문을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국정원법 위반 아니에요?
1: 네.
0: 한동훈 장관 검찰하면서 각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의 소위 X파일을 자기 캐비넷에다 넣어놨다가 하나하나 꺼내모아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건 감옥 가야 돼요. 네. 지금까지 날뛰었지만은 네. 이제 김승원 장관도 취임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진수 법무부 장관도 이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짓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한동훈답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1: 이제 고발됐으니까 이 부분도 조사나 수사가 좀 진행된다고
0: 그렇죠.
1: 봐야 되겠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SNS 가지고 그냥 골박

0: 대신 너는 하는 것처럼 난 뛰었지만은 이제 검찰 불러다니는데 죽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현안 문제 좀 여쭤볼게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께서 김지용 중수처장 이렇게 지명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거 막 무릎 꿇고 와서 빌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0: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 지사입니다.
1: 네.
0: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1: 네.
0: 저도 중수청장이 처음에 뭐 괜찮은 사람이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모르고 할 만한 사람이 됐다 했지만은 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1: 아, 그러세요?
0: 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 네.
0: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원장도 아닌 국회의원도 아닌 추미애 지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1: 그러니까요.
0: 날쌘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1: 왜
0: 봅니다.
1: 그런다고 보세요? 저런 얘기.
0: 글쎄요, 뭐 벼거덩 심은 뜻이 있겠지만은
1: 네.
0: 아직 그 뜻을 제가 알똥말똥합니다.
1: 네. 그럼 알똥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말똥한 건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추측하세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0: 알똥할 것도 얘기 안 하는 것이 시비가 없어지겠죠.
1: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에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한다고 하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연임론이라든지 공수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주장도 해요. 기자회견.
0: 아니, 기자회견을 앞두고
1: 네.
0: 국민 모두가, 정치인 모두가 할 말은 할수 있을 거예요.
1: 네.
0: 저도 뭐 사실 개헌 문제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솔직하고 겸손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뭐 개헌, 공소취소, 인사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서민경제, 2030 주택 문제 아니에요?
1: 맞아요.
0: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소통을 깊게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겸손하고 솔직하게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1: 네.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낮아졌어요. 어떻게
0: 글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1: 생각하세요? 네.
0: 어제 도올 김용옥 교수가 김민석 대표하고 민티 70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1년 반도 안 됐어요.
1: 그렇죠.
0: 지지의 이유에 연연할 게 아니라
1: 네.
0: 무엇이 국민들이 바라는 옳은 국정인가, 그 국정을 흔들림 없이 잘 차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일이다. 그러다 보면은 지지도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나오시지 않을 뿐 아니에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연연할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국가 현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처리하는 그런 방향의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어제 의원님께서 CBS 라디오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개헌, 공소취소 클리어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나 연임 안 한다, 나 공소취소 이제 안 한다,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도둑질을 안 하겠다 하는데 왜 도둑질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느냐.
1: 네.
0: 그것도 내란 세력들이, 이것은 좀 얼토당토하겠어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가면은,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솔직하게 그러한 얘기를 해결해 주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다,
1: 네.
0: 이런 얘기입니다.
1: 마지막 질문 여쭐게요. 파병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권 내 분열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극심한 대한민국 내에서 갈등과 혼란이 나올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파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불가피하게 할

0: 세게 한번
1: 논의를
0: 토론을
1: 해야
0: 했으면
1: 되는
0: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 그런데 의원님 많은 분들이 진영 내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해질 거다.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파병을 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가 이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국정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0: 글쎄요. 그런 것에 연연을 하면은 대통령 직무가 어려워져요.
1: 네.
0: 무엇이 국익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나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죠.
1: 네,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1: 맞습니다.
0: 국제 역학상, 미국과의 관계상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다. 단, 비무장 부대 같으면은 할 필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도 굉장히 반대가 있었고, 특히 이어야 할것 없이 이견이 갈랐지만은 강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지금도 잘한 것으로 결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좀 노선 투쟁 겸해서 한번 세게 붙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어준 씨, 유시민 씨, 뭐 조국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봐라 내 말이 맞다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요?
0: 봐라, 내 말이 맞다 하면 맞도록 놔둬야죠. 뭐. 그런 것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1: 네.
0: 대통령께서 어떤 일이든지 반대 세력, 뭐 찬성 세력 이분들한테 너무 휘둘르면은 나라가 제대로 안 가요. 무엇이 국익인가? 설사 국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국익인가? 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소신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겠네요.
0: 무겁죠?
1: 의원님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개각을 통해서 지지율 막 끌어올리려고 분위기 좀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지율도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개각 뭐 인사청문회 총평 한번 해주세요. 점수로 따져보면 얼마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0: 자꾸 저하고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1: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0: 이번에
1: 마이너스예요.
0: 그 인사청문회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험결이 있어요.
1: 네, 다
0: 이건
1: 있죠.
0: 좀
1: 뭐 근데 뭐,
0: 이 검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1: 네.
0: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인사 문제도 한번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1: 네,
0: 생각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걱정어린 말씀 대통령께서 아마 잘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저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특히 반도체 최상위로 올라간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국민들도 요구하지만은 국민의 요구를 그런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1: 네, 그럼요.
0: 겸손하게 듣고
1: 맞습니다.
0: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지 너무 휘둘르면 안 된다.
1: 네.
0: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0: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1: 고양 특례시.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창성철의 뉴스명당 수요일 4부 세 코너로 찾아갑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 여의도 바닥을 주름잡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품특기 취재가 체질.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어서오세요.
2: 다시 인사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다시 오랜만에. 이제 스카웃돼서 오셨어요. 몸값을 높여서 네. 오셨어요?
2: 똑같습니다. 저렴하게.
0: 뭐야.
2: 저렴하게 왔습니다.
0: 두 배 이렇게 쳤어야죠. 출연료 두 배.
2: 와이텐 듣고 계시죠?
0: 네. 감사합니다. 그 먼저 좀 두 분 국회 복도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발소리만 들어도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혹시 저기 머리에서 실루엣만 봐도 딱 아는 그런 의원들 있어요?
1: 저는 이 질문 이제 사전에 받았을 때 네. 고민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막 의원분들 중에 막 어떤 특이한 제스처나 애티튜드가 있어갖고 딱 눈에 띄는 분보다는 네. 딱 한 기억이 바로 떠오른 게 있어요.
0: 뭐예요?
1: 예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네. 아직 야인이던 시절에 네. 국회에 오랜만에 인사를 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네, 의원들 네, 이렇게 뭐 네. 해가지고 그때 아직 서울시장 보궐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네. 야인이었던 상황이었죠.
0: 2021년도.
1: 네, 그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되게 평소랑 다르게 기자들 앞에 되게 소탈한 복장으로 오셨어요. 오. 약간 면도도 아주 깔끔하게 안 하시고 뭔가 조금 험블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셔갖고 아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근데 코끝을 스치는 향수 냄새.
0: 아.
1: 그런 와중에도 이런 건 챙기시는구나라는 네. 게 딱 느껴져가지고 네. 이게 좀 정치인인가 싶기도 네. 하고 그게 항상 그래서 그분이 지나갔던 길에는 그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던 그게
0: 향기.
1: 좀 네 향기 향수의 네. 그 향기가 그 강렬한
0: 저, 기억입니다. 저한테는 향기 안 나요? 저도
2: 안 납니다.
0: 향수 뿌리고 다니는데
2: 안 나요.
0: 안 나요?
2: 네.
0: 김정은 기자님은 누구?
2: 저는 일단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 송영길 의원이죠.
0: 아~
2: 누가 봐도. 큽니다. 커가지고 한 100m 멀리서 봐도 네. 한눈에 띄고.
0: 걸어다닐 때도 막 씩씩대면서 걸어다녀요?
2: 아니, 딱 보면 일단 덩치가 너무 크고 네. 머리도 크시고 이렇게 잘 보여요. 눈에. 어디서나 눈에 잘 띄시고. 네. 정청래 의원도 눈에 잘 띄네요. 그러고 보니까. 크시니까.
0: 네.
2: 근데 가장 이제 안 보고 싶어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의원은 네. 역시나 한준호 의원이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시선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그런가 봐.
0: 네.
2: 그쪽 아 정말 훌륭한 그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0: 그 천 명의 기자가 있더라도 우리 김정인 기자님은 다 네. 시선을 끌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향기가 납니다.
0: 감사합니다. 과구신 기자님 네. 여당 반장이고 김정인 기자님 야당 아. 과우신 기자님이 야당 반장이구나.
1: 네, 제가 야당 맡고 네. 있습니다.
0: 김정인 기자님 여당 반장으로 저희가 좀 취재를 좀 네. 해달라. 네. 뒷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 뭐 어제 청문회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얘기들 뭐 그런 거는 저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힐끔힐끔 좀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딱 걸렸어요.
1: 걸렸죠.
0: 저 이것도 좀 처음 보는 현상 같은데.
1: 아니, 저는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이진숙 의원 관련 논란이 좀 생각났긴 했거든요. 네. 이제 김현 의원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보좌진이 아니었던 네. 걸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건의 맥락 개요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테이블에 뭘 갖고 있느냐가 찍힌 거고. 네. 심지어 이거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후보 의원실의 보좌진이 네. 야당 의원 질의 관련.

0: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찍었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논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1: 아니
0: 거고.
1: 주진 의원이 막뭐 메모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더니 막 찍고 막
0: 그래서
1: 이러더라고.
0: 처음에는 후보도 무슨 사실인지 파악을 못하다가 인정을 했죠. 그
1: 네.
0: 의원실에서 찍은 게 맞다라고.
1: 진짜 시킨 거 아니에요,
0: 근데
1: 이거?
0: 이제 다만 이제 시킨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좀 어린 분이고 잘 모르셔가지고 실수 찍은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1: 믿어요?
0: 저는 뭐 저든
2: 아니,
0: 선의는
2: 뭐.
0: 뭐
1: 그때 그
0: 선의
1: 믿어요?
0: 해보려 합니다.
2: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1: 그러니까 본인이 취미로 그냥 이렇게
2: 써먹을 때도 없으니까. 근데 저 이거 보니까 그 한동훈 의원이 얼마 전에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기자들이랑
1: 총리실에
2: 질문을 받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갑자기 일반인이라고 하면서
1: 맞아요.
2: 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과 조금 유사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직원 김승원 의원분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되게 사회 초년생이고 어리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1: 20, 20대
2: 네,
1: 초반.
2: 좀 과도한 의혹이 이렇게 이런 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 안 된다니까. 제가 보좌관 해봤잖아요.
2: 네.
1: 우리 방 막내 직원이, 젊은 직원이.
2: 그럼 야 가서 찍어 찍어 이렇게 해요?
1: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 직원이 가서 갑자기 있다가 그래, 내가 주진 의원 염탐하고 감시해야지. 찍어가지고 보좌관님, 이거 지금 막뭐 주진 의원이 이런 메모 썼어요. 이거 준비하라고 우리 후보자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0: 모르죠.
1: 가능해요?
0: 수보가 시켰는지 뭐 정무보좌관이 시켰는지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1: 그러니까 제가
0: 없죠.
1: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과연 가능한 분위기냐. 그 인사청문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기자들도 많이 있고 보좌진들 다 있는데 자발적으로 가서 막 염탐을 했다고? 그거 믿어요, 진짜? 믿어?
2: 저는 그
0: 잘 모르겠어요.
2: 시키긴 어렵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가서 야 찍어라 찍어라 잘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어렵다.
0: 근데 저는 만약에 오히려 저는 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약간 뭐 약간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걸리면 당연히 크게 역공받을 수 있는 거고 몰래 찍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게 사실 공개된 기자들 공개된 공간인데 그렇잖아요.
2: 다 선수들인데.
0: 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가 찍는다고 했으면은 보통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보좌관이라고 하면은 아 괜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굳이 빌미가 될 것을 시켰을까? 아 모르죠. 진짜로 뭔가 시켰는데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책이 떠넘기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2: 네, 우리 작가님들이 그 장성철 소장하고 함께 일했던 직원분들. 한번 다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진을 진짜 찍으라고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보좌관이다.
0: 훌륭한 무사진이겠죠.
1: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김승원 의원 측이 청문회 앞두고 여당 몇몇 의원에게 예상 Q&A 문답집
2: 네.
1: 이거 질문 사주한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또
0: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 생각이 드는 것과 취재를 해왔어야지.
0: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보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통상 의례적으로 뭐 하는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0: 이제 보통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미리 Q&A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걸 준비한 거를
1: 그러니까
0: 어쨌든 자신들과 같이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여당 의원들하고만 공유를 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의원들이 질문하면 서면 답변 미리 준비하고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은 간사 통해가지고 양당에 다 배포하고 뭐 이러게 통상적인
1: 맞아요.
0: 건데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준비해 준 다음에 여당 의원들하고만 공유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죠 사실은.
1: 네. 네,
0: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뭔가 여당 의원들하고 좀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 특히 신약 로비 관련해가지고 야당에서 세게 지금 검증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해도 알아야 방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정확한 맥락이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 차원에서 제공한 자료 어떤 취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될지 청취자분들께서.
1: 아유, 이건 국회 보좌진으로서는 대단히 네. 모욕적인 거죠. 아무리 여당 의원이긴
2: 네.
1: 하지만 인사청문회
2: 네.
1: 질의자료를 당사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쓴다? 이거는 저 이것도 처음 봐요. 이게 맞아요?
2: 이게 뭐 기자로서 봤을 때는 네. 어쨌거나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법무부 장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네. 법무부 장관이니까
1: 그러니까.
2: 여야 가릴 거 없이
1: 맞아요.
2: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1: 네.
2: 근데 또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저는
1: 네.
2: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1: 있었다?
2: 봤을 때 네. 이전에도 좀 많이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나서도
1: 네.
2: 여 장관이 이제 여당 출신이다 보니까 여당 출신을 다루는 여당을 다루는 것

0: 정부가 야당을 다루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네. 그 공무원들이나 오면은 공무원들 대관 직원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질문이 우리 장관님한테 향해질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그 여당 소속 보좌관들은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약간 관례 같은 성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1: 네. 네. 그렇군요. 또 특이한 게 또 한동훈 의원은 또 본인이 청문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범사련이라고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또 뭐 장외 청문회 그런 것도 했어요. 참 그것도 특이한 현상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장에서도 네. 한동훈 의원은 자리 없는데 한동훈 의원 되게 많이 호명됐잖아요.
1: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 이거 불법이다. 네,
2: 그 자리에 한동훈 의원 없는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저는 청문회 최대 정치적인 수혜자는 한동훈 의원이 아닐까
1: 이름을
2: 싶긴
1: 높였다?
2: 하거든요. 어쨌든 이슈의 주목도를 네. 다 가져왔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은 부고만 빼면 네. 기사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의원을 중심에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 자체가 한동훈 의원한테 나쁠 게 없는 셈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의혹을 주도한 건 한동훈 의원이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건 한동훈 의원인 거고 반대로 보수 야권 지지자 중에서도 이번 청문회 국면에선 한동훈 의원이 제일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2: 그렇게 판이 짜진 것 자체가 훌륭했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가 라스트 댄스를 해야 되는 무대였던 거잖아요.
1: 네.
2: 오늘 어제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청문회는 끝나는 거니까 이 국면을 더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설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그 4시에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끝나고 기자들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식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게 이제 어제 한동훈의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그 현장 되게 특이했던 거는
1: 네.
2: 왜 기자회견 2시 소통관에 잡아놨었는데 이거 왜 캔슬하고 뒤에 했을까? 당에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뇌피셜은 지지자들과의 호흡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2: 그러니까 어제도 그 생중계 영상을 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뭔가 질문을 던지고 뭔가 강한 발언을 하고 할 때 주변에서 박수치고 호응해줘요.
1: 네.
2: 기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받아치고 질문하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그러니까
2: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한 판짜기라고 해석해 봅니다.
1: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한동훈 의원이 정말 활약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이 분위기를 이끌어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과우신 기자님은 기자로서 원래 뭐 좀 보수 쪽은 아니신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2: 네.
1: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거나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2: 아 저요?
1: 네.
2: 호감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래요?
2: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주목도는 확실히 올라갔죠.
1: 네.
2: 근데
1: 네.
2: 저는 조금 갈라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세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나
1: 네.
2: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국을 만들면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성공한 거는 김민석 대표하고의 1대1 구도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1: 네.
2: 여당 대표가 뭔가 직접 반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SNS로 설전도 이어가고 계속 공방이 만들어져 장이 열렸잖아요.
1: 네.
2: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보이지 않죠. 전동식 원내대표 보이지 않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백댄서처럼 서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자체만
1: 네.
2: 먹어도 되면 확실히 한동훈 의원이 이 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체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1: 네.
2: 그러나 이 평가가 중장기적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좋게만 다가올까 이건 좀 물음표입니다.
1: 네.
2: 왜냐하면 그런 거친 표현들. 뭐 이빨 뽑는다부터 해서 뭐 개수장 뭐 처먹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대권주자로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지층 끌어들이고 나중에 국민의힘 복당하고 뭔가 효능감을 입증해서 이 판에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말한 대권주자급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진중해지고 언행이 조심스러워져요.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민주당에서 왼쪽으로 분류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하고 할 때 언행하고 당대표 거치고 대통령 후보로 나아가면서 언행이 좀 달라지거든요. 애티튜드라든가 톤앤매너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투사, 투견 이런 식의 롤을 수행했던 분들 중에 큰 정치인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의원이 너무 센 표현 쓰는 거,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독일 수 있다.
1: 주변 기자분들 중에 뭐 한동훈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2: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까지 이제 평가 못 들어봤지만 근데
1: 네.
2: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 녹아 있어요. 한동훈밖에 보이지 않았다.
1: 네.
2: 국민의원들 보인 잘 안 보였다.
1: 네.
2: 그걸로 일단 충분하지 않을까요?
1: 김정인 기자님은.

0: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이번에 2주간의 한동훈 의원의 활약상이 향후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뭐 복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차기 뭐 2028년에 다시 뺏자면 더 달고 30년에 대권 도전하고 이런
1: 그렇죠.
0: 정치적인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될것 같다.
1: 딱히 도움이 안될것 같지도 않고 될것 같지도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과오신 기자 말대로 굉장히 효과를 본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검사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과거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과거지향적인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너무나 약간 좀 검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0: 불편해하는
1: 아니라.
0: 분들도 계실까요? 네? 불편해하는 분들.
1: 근데 그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0: 엄청
1: 텐데,
0: 좋아하는 분들
1: 예.
0: 많죠.
1: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권주자가 사실 저격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홍준표 대선 후보한테 옛날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근데 홍 후보님은 대권 후보님은 저격수로 한때 활동하셨는데 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당시 대표였거든요.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라는 것과 저격수라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지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적으로는 잘
2: 그래서 그건
1: 모르겠습니다.
2: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 복당하고 내년 전당대회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놓고 보면 저는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0: 오, 그래요?
2: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에서 역시 한동훈 의원 별로야. 역시 검사 출신. 말도 왜 저렇게 이 비호감도는 근데 원래 있는 비호감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원래 비호감이 높았는데 갑자기 뭐 그런 게 반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수 진영이 한정해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뭐 말만 많고 뭐 시끄럽고 뭐 딱히 효능감이 있나? 라고 궁금해했던 분들, 물음표가 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필이 됐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면 대여 전선에서 이런 공격수로는 꽤 쓸모가 있겠네. 아, 이번 청문회 때도 진짜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원회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더 세게 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0: 그렇죠.
2: 라는 생각을 지지층 사이에서 만들었다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그 의원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왜 한동훈 의원 복당 안 시켜주냐? 왜 한동훈 의원 빨리 당에 복귀시켜 가지고 이거 해주지 않냐라는 그 압박감도 높이고 하는 데는 거긴 분명히 더 효과를 좀 봤다고 봅니다.
0: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양수진 뭐 김승원 이두 분이 단독으로 뭐 양수진 씨 집에 가서 찍은 사진 공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도 안 했어요.
1: 네.
0: 왜안 했을까요?
1: 그 민주당에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어떤 사진인지.
1: 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집들이 사진이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게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누구에게?
1: 한동훈 의원한테. 아니, 무슨 이런 거는 저기 한동훈 계 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한 분들한테 넘긴다든지 하면 될것 같은데, 뭐 비디오나 뭐 이런 사진, 뭐 이런 얘기까지 굳이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 게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0: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타격감 있게 공격을 못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2: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시겠죠? 그렇게 만기칠람식으로 하는 게 장점이 된 장점인데 단점이 돼도 단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정무적으로 고려했다면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받고 있는 퍼포먼스 스포트라이트를 친한계 의원들과 좀 공유를 좀 많이 해가지고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공동전선을 펴는 식으로만 했으면은 저는 향후 당내 개파 관련해서 역학구도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이 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공익 제보자 보호 목적이다. 다른 의원들에게 갈 피해도 고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것 같아요. 하여튼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곽 기자님,
2: 네.
0: 김승원 후보자 임명합니까?
2: 할 거라고 봅니다.
0: 우리 김정현 기자님은
1: 합니다, 합니다.
0: 합니까? 그러면은 곽 기자님
2: 네.
0: 후보 그 임명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2: 저는 지금은 딱히 긍부정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떨어지지도 않는다.
2: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이 좀돼 있다고
0: 돼
2: 생각해요.
0: 있다.
2: 이미 지금 지지율 하락 추세에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고 갑자기 이게 더 악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다.
0: 김정인 기자님.
1: 100% 동의합니다. 기적의 선반영. 이미 선반영 되었다.
0: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여당 네. 집안 싸움이 지금 한창이에요.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뭐 내란 세력 등 뭐 업혔냐 뭐 단호하게 대응해라. 네. 이렇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네. 나서고 있거든요. 네. 왜 이래요 추미애 도지사.
1: 아 추미애 지사.
0: 지금 여의도 지사예요?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1: 경기도 상황도 안 좋은데 여의도에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그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검찰개혁 일단 단일 주제예요. 네.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중수청장. 이제 새로 임명한 후보자의 김지용 후보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자신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맞는데 그분이 이제 검사장이 되고 나서 윤석열 장관하고 아 윤석열
0: 총장하고
1: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싸울 때 이제 윤석열 편을 들었다. 이런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이 후보자로 임명할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그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호감을 받는 반면에 네. 그 다른 쪽에 있어서는 아니 어떻게 여당 출신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무슨 여기 와서 빌라고 한다거나 내련 세력에 왜 이렇게 쩔쩔매냐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굳이 지금 경기도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경기도 의원들의 얘기는 많습니다.
0: 그래서 뭐 그 청원도 있잖아요. 추미애 네.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네. 3만 명 넘었는데 네. 답변은 완료했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청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이것도
1: 근데 어제 이거 질문지가 와가지고 네. 다시 들어가 봤어요. 네. 어떤 팝업창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네. 지금 경기도 청원에 들어간 뭐냐면은 경기도 청원 운영 안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네. 청원 운영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완료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라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순으로 청원 쭉 검색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사퇴하라는 그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청원 제목이 있었어요.
0: 뭐예요?
1: 이걸 같이 한번 해석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추미애 도지사님 국회로 돌아가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이거는 추미애 지사를 응원하는 걸까요? 먹이는 걸까요?
0: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 기자님. 네? 당신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라. 네.
2: 띄워주는 척하면서 네. 살짝 이제 돌려간 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0: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경기도 민주열사 그 추도식에서 거의 대통령한테 빌어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이 좀 어때요?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1: 뭐 제 주변에 제가 취재했던 분들은 다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왜일까요?
1: 아무래도 본인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차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네. 거 아닌가. 그리고 그쪽 경쟁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김민석, 송영길 이쪽 라인이 있고요. 네. 여기 강훈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조국, 추미애, 정청래 등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영 내에서 뭔가 그 진영 내에서 선명성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그게 성공적일까요? 박 기자님? 어쨌든 본인 2030년 대선 출마하고 네. 싶어 하는 것 같아.
2: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확실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이슈 주목도 차원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데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지사 자리가 다 좀 각광을 받은 거지. 그전까지는 아, 서울시장은 대권 맞는데 경기도지사도 대권급이라 볼 수 있나? 약간 이런 평가도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항상 지방 광역단체장을 하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을 하고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구도에서 그 행정 경험이 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되지 네. 않기도 하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정치 관련된 이슈에서 계속 본인이 어쨌든 이걸 끌고 가는 거.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도 대구시장 하면서도 계속 이제 당과 관련된 중앙 이슈에 대해 언급을 했고 그 SNS가 다 보도가 됐고 하면서 사람들이 홍준표의 입을 궁금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지사도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논란이 이뤄지고 당내 공방이 있고 막 김민석 대표도 반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추미애 지사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만큼 본인의 입에 주목해주는 언론과 여론이 있는 거고 추미애 지사 잘한다고 응원하는 분들도 당원들 중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포션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들어놓고 진영을 소신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0: 나중에 30년까지 가는 토대가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1: 김정현 기자님, 네. 그 공교롭게도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임명 보류하고 검증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2: 그게 좀 몇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 공소청 직제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니까 뭐 재검토 지시를 한다든지 이번에 뭐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야 이렇게 논란을 제기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다시 검토해봐. 그거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아봐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공론자 한번 띄어보는 차원이지 이걸 바탕으로 김지용을 안 한다 이런 맥락의 그 재검토가 아니에요.
1: 임명은 해요?
2: 네, 곧 올 겁니다. 국회 곧 올 건데
1: 오늘쯤 와야 된다고 얘기.
2: 근데 이제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여권 강경층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가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좋을 것인가 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만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준 그걸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 하면은 그럼 이건요? 그럼 이건요? 그렇죠. 그럼 이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도
1: 쌓여요.
2: 김민석 그 대표가 민티 나와서 이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 15석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5 교섭단체 완화해주는 거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목표였으니까. 근데 전혀 고마우지 않아요.
1: 근데 15석이면 해당이 안 되잖아. 15석이면
2: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1: 놀리는 거지. 약 올리는 거 메롱하는 거.
2: 10석으로 해줘.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교섭단체 완화해봤자 고마워지도 않고 불란만 되고 욕만 먹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까지 제스처를 수용한 제스처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오늘 재밌는 얘기 가감없이 해주신 곽우신 기자님, 김정인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바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청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4도로 출발했으며 지금 서서히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5mm가 되지 않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현재 마포대로 따라가는 게 애오개역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다리 건너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요. 천호대로는 군자교에서 아차산역까지 정체고 강동역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암사대교를 통과하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가는 길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쪽으로 차량이 많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후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좀 더디게 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역시 천호대교 부근부터 성수대교, 반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더딥니다. 현재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 금토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통상 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시 버스사업공제조합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2026년도 임금 3.2% 인상 등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늘 새벽 1시 50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핵심의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하고 연말로 예정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문과라서 코로나19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 공지에서 후보자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고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수원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센터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라며 배우자가 따로 받을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돌봄센터는 이들